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성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조난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 입을 들고 닭을 사러 나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안이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호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태똥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려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레,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조셔,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태똥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태똥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계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모태똥은 이렇게 말을 하며 조울래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닭을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위병이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 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울래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선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조울래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던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6,800명 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조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시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개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건서, 설악, 주훈을 어리운거리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청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이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졸래는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태동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둔 것이 분명했다. 졸래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이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똥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야 한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대를 귀주로 돌리기 위해 졸레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내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전멸된 것이다. 홍군은 영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동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들 내에는 바나나 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군이 규례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동족들이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이었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족의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동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 있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똥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 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태똥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리덕은 모태똥이 발언을 시작을 하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좋을래.

아니,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주울레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성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울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조울레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조울레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울레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덕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조울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리덕은 조울레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조울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울레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는데, 나는 제3국당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울레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은 화를 낼 때면은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동지, 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도우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회의에 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엽형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조울레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통지를 뺏겼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조울레가 말했다. 보위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긁혀 있었다. 보위대장이 조울레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을

0: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솜두루마기 옷을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주울레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어? 통지드렸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왕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주울레는 검은 솜조고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부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종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종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0: 91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기수요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동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동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성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동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동강중년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보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다면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중의대를 가운데서 중의 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동강중년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의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의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빠져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팔, 손 이게 저리고 여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동통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뇌 동맥경화 여기로부터 해서 뇌 혈전으로 가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인발하는 것이 뭐 경추로부터 흉추 여추에 일어나는 이 척추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은 많은 분들이 안 와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안 와서 올리고 하던 분이 지금 광장무 출락까지 다니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동강중년 2층에 찾아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

0: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던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광성년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요즘 세 번째 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무리까지 어째 따라 붙게 되고.
0: 아,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예. 생기게 그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전, 내 동맥경화 그거 자극해서 무리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길래 무리까지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든 잠도 못 잔다.
0: 예,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조출도 있답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예예. 예, 예.
2: 예, 요추간판 예. 탈출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 예. 세분한 게 어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이력이기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2: 예, 그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여러 대가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이번에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가 급분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전문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전문가 뭐, 또 내려나 이제 예약하다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층에 찾아가시면 예.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저희 마을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0: 네,
3: 나는 이게 특히 식당이가 좀 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움직이면 숨이 거리 차고, 그리고 심리가 예, 그냥 고르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올리팅 나게 되게 되면 이게 완을 한 150개, 60개씩.
0: 위험 심리를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항상 궁금증이 있다면 머리가 참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사람 정신 안 나고 반짠 또 미네 못 잡니다.
0: 예, 심장병이 전형적인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저기, 항상, 예, 이게 또, 이, 뭐인가, 이게 손가락이 하면, 이, 정말 이렇게 절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0: 예.
3: 이 손마다 절연하고 이럴 때 맞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여러 순서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이 정인만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가서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손가락 저리고 마비가 온다면 신경말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심장 공능이 약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제,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예, 지금 내 아우 손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나가서 저는 걸어다녀도 숨이 좀 덜 차고, 그래도 잠 잘 잡니다.
0: 예.
3: 예, 잠이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나 이게 좀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은 중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0: 지금. 예.
3: 그리고 심리가 내, 예, 나 요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요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한, 마이 때 찍어서 한 100개 좀.
0: 예.
3: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 한 80개씩 이렇게
0: 찍어요.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 끝이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뭐라게 되겠죠. 예.
3: 예. 근데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여기간에 약을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0: 예.
3: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 약 쓴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3: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선생님 약은 정말 아닌가 이번에 이 선생님 잘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0: 예.
3: 많이

0: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 좀 많이 봤는데.
1: 그랬겠죠. 예.
0: 이 선생처럼 이게 이야기가 효과도 없고, 그리고 빠르게, 그러고 뭐 이야기 되면 약가치도 또 많이 저렴한.
1: 어,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먹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0: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또 오늘까지 나오겠죠, 선생님까지.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0: 예, 네, 전화 받고 이제 인사 가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이 틀니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틀니를 해놓은 게 끄덕끄덕 밥 먹어도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서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잇몸이 쫓아나서 어떻게 아픈지 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어, 흠까 구강
3: 흥가
1: 예, 구강
3: 예, 예, 거기서 그리 잘한다는데
1: 싱크 코치입니다. 예.
3: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는 계속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그럽니까?
1: 예, 예.
3: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예약하세요. 예.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이모부 같이 가겠으리.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이제 갑시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끄덕끄덕. 예.
1: 예, 여기 찾아와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날부터 벌써 씻기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오세요. 여기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됐으니까 오늘 찾아오세요. 두 분입니다. 내외간 두 분.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저 이민기 이사를 그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주약에 미나포 서동수 노세상에 왔대요.
1: 예.
4: 그 선생님이 그 이약 초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세상에 손이 저림에서 발이 한참 약간 좀 길이 바쁘다만
1: 예.
4: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이제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저기 다리 이렇게 좀 까마진다면 근육이 좀 슬끄긴다만
1: 예예
4: 내 보는 게 당산 보는 게
1: 아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니 한 번 가서 더 내일 요약하자
1: 어 리맹글 선생 찾아오세요 예. 이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4: 예.
1: 네, 토요일 피하세요. 예.
4: 예, 예.
1: 그러면 됩니다. 아, 리맹길 선생,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병원에 가서 그런 우에 이빨을 그런 빼구슬이 뭘 다 흔들어 지금 흔들어
1: 예.
5: 빼구슬이 들리래 한 게 오, 들리래 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잡아들고 과일이라니까 원래 못 잡아고 과일 잡수 떡 잡수 찰떡 잡아들고 야 너무 좋다 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 발맛 하겠다 한다
1: 아 그래도 하세요 연길 흠과 예. 구강은 연길에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흠과 구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틀리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 네.
1: 기본으로 호평 아주 좋습니다. 예.
5: 예, 호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5: 그래. 예, 가겠습니다.
1: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절만 선생님이 7월에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 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 받았는데 고름에 반신잘 뭐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1: 예.
6: 지금은 이 치료 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게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술을 반가봐 했단 말입니다.
1: 예.
6: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1: 아,
6: 그
1: 건강. 예.
6: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다며
1: 그렇죠.
6: 생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1: 예.
6: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더니 그런

0: 가게 했다고 예약해야 달란데 원래 오늘 오전까지 상발아야 되고.
1: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예, 그럼 빨리 오세요. 됩니다.
0: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예. 이 지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에 우리 언니네 담임에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 개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1: 예, 여기 지하를 고정하거나 들릴하거나 임플란트 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0: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뭐니까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겁니다.
1: 아, 예, 예.
0: 예약해달라.
1: 예, 예약된 거 가서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예.
0: 조일만 선생님하고
1: 예, 조일만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두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예,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3: 두 번
1: 예.
3: 받으니까 예, 예, 두 번 약을 깨다 잡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예, 약간의 예,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예, 그렇게 매겼던 게 예,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좀 낫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또 지금 코가 아파서 예, 먹을 돌리다 뭐 사람 먹을 돌리다 소리 먹에서 소리도 나면서 예, 몸까지 벌려야 사람.
1: 어, 그렇죠. 경추.
3: 얼리, 예. 경추 얼리 줄이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고,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에 한 번 치마 맞았습니다. 이거 예. 들어가서. 그랬는데, 저기 치마 맞은 게 지금 나쁜 게 알긴답니다.
1: 예.
3: 예. 예, 목이 조금, 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덜하고, 예,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1: 예.
3: 이게 맞으니까는, 예,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예, 옆집 그 친구분도, 예, 같이 가서, 예,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팔이 뭐, 경주랍니다, 그분은.
1: 예.
3: 그래서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1: 예, 예. 예. 리민규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1: 리민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세요.
3: 예,
1: 예. 예.
3: 아, 그랬다면 내일이 나야 되겠다.
1: 예, 오늘 혹은 예.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3: 예, 예.
1: 예, 그래.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1: 예, 예, 말씀해 보세요.
4: 우리 언니의 직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리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탑승 게 이명염이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근본 못 잡았습니다.
1: 예.
4: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4: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우선은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중약치료, 중리치료 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4: 예. 나설 때 약을 좀 쓰겠단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4: 그리고 예.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1: 치과 2층 있습니다. 흠과 구가 아, 2층.
4: 예, 예. 2층 거 자꾸 내,
1: 3층인가? 예, 예, 예. 2층입니다. 예.
4: 예. 예.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데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4: 그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이고 이틀을, 이거, 아픈 데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4: 완전히 나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이걸. 예약하자고 그랬네.
1: 아,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의료 기술을 높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과 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4: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세하게 하니까나. 오늘에 가서 해여차고
1: 예, 음과 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동항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

0: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 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런 다음에는 시간을 자기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문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절여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여측안반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 등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 쭉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감동적으로서 이거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님 영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네 얼리 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 과다로 인해 가지고 얼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었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액으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얼리 식은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 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네 명결 선수연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이력이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돼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돼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1: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동안동안 이제.
0: 예, 그렇죠.
2: 예, 그 로니 허리 아파 그러는데 그 조일만 선생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0: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2: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약이 지금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짐, 습진, 그외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유증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제기명 주임 찾음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

쓸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임행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선님뿐이고 길림성의 선님뿐인 것이 한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0: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책임행주임은 화, 목, 토, 우수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엄일연입니다.
0: 네.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고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는 역사와 전통,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므로 언어를 존중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우리가 삶을 표현하고 의미를 찾는 방식인데요. 아름다운 말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소중한 마음을 문자로 기록하며 진솔한 소통으로 관계를 키우면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1: 오늘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대화에서 자주 쓰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순수 우리말 단어들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신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옹면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 또 분위기, 행동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말 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그 섬세함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오늘도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하다는 어떤 느낌을 표현할까요?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2번 차갑고 상쾌한 느낌 또는 마음이 풀리는 느낌, 3번 무겁고 답답한 느낌. 네, 과연 시원시원하다는 어떤 느낌을 표현할까요?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원시원하다는 어떤 느낌을 표현할까요?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답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 1번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2번은 차갑고 상쾌한 느낌, 또는 마음이 풀리는 느낌, 3번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다. 이 세 가지 선택사항 가운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1: 예.
0: 자, 오늘 첫 번째 분입니다.
1: 네,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두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예, 오늘도 선생님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0: 예, 예, 반갑습니다.
2: 예, 오늘 수고하세요.
0: 네. 정답은 뭐죠?
2: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1: 2번.
0: 차갑고 상쾌한 네. 느낌 또는 마음이 풀리는 느낌?
1: 알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네.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예, 문제는 두 번째 걸 하겠습니다.
0: 2번.
1: 역시 2번.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시원시원하다는 어떤 느낌을 표현할까요? 이 문제인데요.
1: 사실 뭐 우리가 평소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0: 네.
1: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참 시원시원하더라. 그 사람은 참 성격이 시원시원하더라. 그래서 시원시원하다는
0: 따뜻하고 포근한 예. 느낌일까요?
1: 자, 전화 받겠습니다.
0: 아니면?
1: 아니면은, 예. 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0: 네? 안녕하세요?
4: 예.
0: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전화하실 예. 때는 라디오 듣지 마세요.
4: 맞습니다.
1: 예, 예. 얘기 주세요.
4: 베베가 예. 문의하자고 그랬다.
1: 아,
0: 네,
1: 지금
0: 퀴즈 시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1: 전화 잘못 네. 지금 연결되신 것 같은데
0: 분입니다. 예 여보세요
5: 두분쌤이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수고를 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 정답은 2번 합니다
1: 2번
0: 정답 2번 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0: 291933번 저희 지금 살롱 토크쇼 방송 시간이거든요
1: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 퀴즈로 풀어나가는 토크쇼 하나의 코너입니다 자 네. 저희 방송 또 들으시면서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생방송실 전화를 이용해서 문제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원시원하다. 뭐 평소 성격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0: 그럼요. 예. 네.
1: 그리고 이제 뭐 여러모로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그 제대로 저희가 이 뜻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은 정답은 바로 2번 차갑고 상쾌한 느낌 또는 마음이 풀리는 느낌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제가 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이나 행동 스타일에 대해서 흔히들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 신입 동기는 일처리가 참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깔끔까지 해서 일하면 정말 속이 뚫리는 기분이다.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또 얘기하죠.
0: 그렇죠. 성격이나 행동 스타일에 네.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말투나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엄마는 늘 하고 싶은 말은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덕분에 우리 가족은 오해가 쌓일 일이 거의 없어. 그렇죠. 답답하게 꾸며만 있으면 시원시원하다는 말을 못하죠.
1: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의 성격은 정말 시원시원해서 참 좋은데 또 이 네. 시원시원한 것도 매사 또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0: 가끔씩 감출 때는 예. 감춰야겠죠.
1: 네. 그리고 환경이나 공간의 느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0: 네.
1: 거실에 큰 창문을 내고 커튼을 걷어내니까 공간이 엄청 시원시원해 보여서 집안에만 있어도 답답함이 확 풀리더라. 예, 이럴 때도
0: 그렇죠.
1: 시원시원하다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성격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이렇게 시원시원하다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1: 자,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비뚤어지다.
0: 비뚤어지다.
1: 예, 비뚤어지다는 어떤 상태를 설명할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곧고 바르게 서 있다. 2번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는 모습. 3번 부드럽게 휘어지는 모습. 자, 비뚤어지다.
0: 네. 비뚤어지다.
1: 이거 굳이
0: 혹시 비뚤어지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1: 근데 이것도 비뚤어지다라는

0: 말도 우리가 사람한테도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예. 아, 그럼요. 사람도 표현되고.
0: 얘가 참 비뚤어지게 행동하더라. 뭐 성격이 참 비뚤어졌다. 이렇게 뭐 생각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비뚤어지다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1: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2번 하겠습니다.
0: 2번.
1: 2번.
0: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는 모습.
1: 틀어지는 모습이다.
0: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걷고 바르게 서 있다. 2번은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는 모습.
0: 지금 완전 자세가 좀 비뚤어졌네요.
1: 3번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네. 모습. 에이, 정답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0: 아, 예. 에이,
1: 제가 지금 앉아있는 모습 어떤 분들 못 보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이 좀 보이는 라디오인데.
1: 그럼요. 지금 틱톡으로 보이는 네. 방송, 연변 모내생활방송 틱톡으로 검색하시면 얼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2번 하겠습니다.
1: 2번입니까? 정답은?
0: 알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비뚤어지다.
1: 네. 부드럽게 휘어지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걷고 바르게 서 있는 것일까요?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는 모습일까요?
0: 근데 우리말이 참 묘한 게 네. 단어들마다 어떻게 그 태도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표현을 참 거기에 아주 걸맞게 잘 네. 맞게끔 단어들이 만들어진 것이 참 저는 놀라워요.
1: 그래요. 예. 그래서 조성들의 지혜가
0: 그렇죠.
1: 우리말에도 그 언어의 함의가 너무 심각 뜻이 여러모로 지혜가 있잖아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정답은요.
4: 2번
1: 2번입니까. 네.
4: 네.
1: 참여 감사합니다.
0: 예.
1: 네. 확실하게 다 2번으로 선택해. 오늘 별로 이게 지금 정답은 아직 공개 못 드렸는데 어찌 보면 다 2번을 선택하시나요? 네.
0: 그래요. 뭐 사실 우리말 퀴즈 시간에 단어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평소 사용했던 것들인데
1: 네.
0: 근데 이 단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 의미나 또 함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아주 편안한 시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비뚤어지다.
1: 정답 공개할까요?
0: 바로 앉았네요. 이제는.
1: 그 이 윤일 아나운서가 이렇게
0: 예.
1: 퀴즈 시간이면 그냥 저도 몰래 이렇게 정답을 공개해 버리더라고요.
0: 근데 뭐 이제 많은 분들도 거의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네. 또 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지다는 바로 이번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 맞습니다. 자, 일상에서 주로 성격이나 마음가짐, 태도가 바르지 않고 비뚤어진 상태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면 오히려 아이의 성격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1: 요즘 계속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내 마음도 자꾸 비뚤어져가는 느낌이야. 남이 잘하는 걸 보면 축하해주기보다 시기부터 나더라.
0: 네.
1: 어.
0: 자,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부정하고 불평만 하다 보면 내 생각도 점점 비뚤어져서 결국 혼자만 힘들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성격이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세가 혹시 비뚤어지거나 정확하게 곧게 앉아있지 않을 때도 역시 비뚤어지다.
0: 네, 주로 우리가 이 단어는 정말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에서
1: 네.
0: 좀 바르게 갖고 살면은 좋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죠.
1: 그럼요.
0: 그래서 이제 비뚤어진 마음보다도 곱고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촉촉하다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촉촉하다의 바른 뜻.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너무 말라서 갈라지는 상태. 2번, 적당히 수분이 있어 촉감이 좋은 상태. 3번, 물에 잠겨 젖어 있는 상태. 촉촉하답니다. 촉촉하다. 뭐 촉촉하다, 축축하다. 조금 다르지만은 어떻게 어떤 단어마다 그 아주 간발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
1: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오늘에는 정답이 대부분 2번이.
0: 아, 그래요?
1: 2번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2: 네, 2번입니다.
0: 2번.
2: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근데 목소리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날씨가 좀 오늘 또 흐린 날씨고 사람의 그 기분을 조금 이렇게 밝게 하는 데는 날씨가 굉장히 반갑지는 않네요.
1: 예. 자, 농사를 하시는 농민들한테는
0: 좀 이제 좋은 단비가 될 수 있고
1: 적당하게 내리면 단비죠. 예. 단뿐입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예, 2번 하겠습니다.
0: 2번.
1: 2번. 알겠습니다. 참 묘하죠. 네. 앞 두 문제가 다 2번이 정답이었거든요. 단뿐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2번입니다.
1: 역시 2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참여 감사합니다. 촉촉하다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말라서 갈라지는 상태, 아니면 적당히 수분이 있어 촉감이 좋은 상태, 3번은 물에 잠겨 젖어 있는 상태.
0: 뭐 사람의 외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눈 수율이 뭐 촉촉히 젖어 있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겠고.
1: 네.
0: 그 덥습니까?
1: 덥죠. 촉촉해요. 네. 지금.
0: 아니 부채질을 하니까.
1: 네. 네. 덥죠. 아. 밖은 비가 오고 있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사실은. 아 그러고 보니. 윤일 씨는.
0: 아니 저는 뭐 이제 의상. 여기, 예, 저는 긴팔 입고 있어도 괜찮은데.
1: 긴팔까지 입고 춥나요? 예.
0: 아니 춥지는 않은데
1: 추워 보여요.
0: 제 지금 상태에서 긴팔을 입어도 저는 괜찮은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윤일 씨를 말하면 너무 말라서
0: 네 예.
1: 말라서 추워지는 상태?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촉촉하다와는
1: 촉촉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0: 예, 연관이 없는 걸 자꾸 이제.
1: 저는 지금 촉촉해요. 지금 땀도 나고. 아유, 덥네요. 엄청.
0: 나이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1: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0: 예.
1: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금 퀴즈 하다가 나이를 얘기할까요?
0: 아니, 뭐 비슷한 우리 연령대죠. 뭐. 예.
1: 비슷하지 않죠?
0: 아, 그래도 이제 뭐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1: 예, 예. 그렇게 보는 거랑 예. 다르죠?
0: 그래요.
1: 지금 거기서 뭘 공개하려고?
0: 아니 비슷하니까 이제 방송이 호흡도 잘 맞는 거고. 예.
1: 호흡이 안 맞으니까 지금 부채질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더워서. 그리고
0: 예 바람이 저한테까지 오니까 참 좋네요. 예.
1: 시원하죠?
0: 아 시원합니다.
1: 아, 촉촉합니까 지금?
0: 아 이게 뭐 이제 수동으로 하는 예 바람인데도 이렇게.
1: 아 에어컨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 별로 작용이 없네요.
0: 오늘 뭐. 몸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1: 그럼요.
0: 아 그래요?
1: 네. 어. 그 뭐라고 하죠? 열혈 청년.
0: 아, 예. 아주 저 우리 선배님도 청춘의 그 열기가 몸속에서 끓고 있네요.
1: 그럼요.
0: 예.
1: 아니 지금 전화가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아니, 3번 문제가 어렵나봐요.
0: 토크쇼에도 토크를 해야 되죠.
1: 그럼요.
0: 전화만 기다리지 말고.
1: 전화도 예. 와야죠.
0: 아니 전화 오는 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예. 원하는 바고.
1: 근데 청취자분들이 예. 지금 아마 이 촉촉하다 이 문제가 어렵나요?
0: 근데 촉촉하다 이 문제 내놓고 지금 저희 두 사람 토크 너무 하니까
1: 예.
0: 지금 정답 무엇인지 지금 맞추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예 답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급하지 예. 않죠. 급한 건 아, 아니죠.
0: 그래요.
1: 네.
0: 저희 토크쇼는 토크를 많이 해야 되는데
1: 네. 예,
0: 퀴즈를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네.
0: 토크를 많이
1: 토크를 많이 하니까 윤일 씨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0: 아니 워낙 저는 뭐 예.
1: 토크를 안 하면
0: 두 시간 정도
1: 있다가
0: 두 시간 정도 혼자 얘기해라도 할 것 같아요.
1: 내일부터 혼자 해요.
0: 아 혼자. 아, 근데 또 옆에 파트너가 없으면은 네. 그래도 기분이 참 우울하거든요.
1: 혼자서 A 네. 했다 B 했다 하면 되죠.
0: 그래요?
1: 예.
0: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눈술이 촉촉해지네요. 예.
1: 그럼요. 내일부터 아니,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생기가 아, 발랄할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촉촉해지네요.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공개해드립니다.
0: 자, 촉촉하다의 바른 뜻 정답은 바로 2번 적당히 수분이 있어

0: 국감이 좋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다 이번 문제가 정답이죠.
0: 그러니까요. 예. 네. 저 우리 PD분께서 조금 이제 다음부터는 순서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1: 이번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0: 학교 때 혹시 늘 2등을 해왔습니까? PD분께서?
1: 모르죠.
0: 예. 그래서 2등이 혹시 숫자 2에 좀 많이 예.
1: 그럼 다음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3번까지잖아요.
0: 예,
1: 1번부터 6번까지 쫙 내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0: 예. 자. 우리 촉촉하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다, 이제 촉촉하다.
1: 촉촉하다?
0: 예, 촉촉하다.
1: 활기차다죠?
0: 제가 폐지수를. 예.
1: 활기차다 아니고 촉촉하다는 피부, 날씨, 예. 음식, 흙 등 촉감이나 습기를 부드럽고 좋은 느낌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문장 3개를 만들어봤는데요.
0: 토크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를 제가 헷갈렸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제가 부채질한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0: 아, 답답해서.
1: 이걸 딱 치고 있으면은 페이지수가 절대 예. 어디 도망 안 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크림을 꼭 두 번 발라줘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더라.
0: 제 워낙 진행 스타일은 네. 뭐 이제 원고를 앞에 그냥 놓으면 아무 이제 페이지나 골라서 거기 맞춰서 저는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 근데 이거 지금 퀴즈가 3대 문제잖아요.
0: 예. 이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1: 그럼요. 예. 거기다 자, 아까 활기차다 했더니 아까 활기차다라고.
0: 이러다가 문제 세 문제만 맞추시고 네. 이게 방송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1: 네. 이번은 두 번째 문장. 아직도 못 찾았네요.
0: 아니 찾았죠.
1: 어머니가 찾았는데, 구워주신 빵이
0: 예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한 조각 먹자마자 바로 또 집게 되더라. 예
1: 촉촉해서 이럴 때도 사용되죠. 그리고 아침에 내린 비 덕분에 화분의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오늘은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0: 네
1: 예. 이런 단어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0: 자 아, 그래요. 덕분을 좀 예,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좀 지나는데 네 번째 문제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활기차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 순수 우리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기차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 우리 순수 우리말입니다. 자, 1번 나른나른하다. 2번 명랑하다. 3번 기운차다. 자, 문제 저만 얘기.
1: 여기서 힐은 이러니까 아까 4번 문제를 말했네요. 이거
0: 아니 토크는 끊기면 안 되는데 자꾸
1: 4번 문제를 예. 아까 그 촉촉하다는 자꾸 활기차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4번 문제를
0: 제가 폐지수를 헷갈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활기차다. 예. 활기차다의 반대 의미를 가진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번은 나른나른하다. 2번은 명랑하다. 3번은 기온차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0: 그래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네.
2: 1번 다시 얘기하죠.
1: 1번은 나른나른하다. 2번은 명랑하다. 3번은 기온차다. 반대되는 말을 고르셔야 합니다. 활기차다의 반대 의미를 가진 순수 우리말.
2: 1번 하겠습니다.
1: 1번입니까?
0: 1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정답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활기차다의 반대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른나른하다, 명랑하다, 기온차다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2: 예, 1번 하겠습니다.
0: 1번, 네, 1번. 나른나른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활기차다의 반대말.
0: 네, 활기차다라는 단어는 참 기분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뭐 활기찬 아침, 예, 활기찬 새로운 시작,
1: 네.
0: 뭐 이런 좋은 뜻으로 우리가 활기차다를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람이 참 성격이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
1: 명랑하다, 기운차다
0: 예, 선배님 보니까 이제 참 활기차고. 예.
1: 선배를 예. 보고 활기차다.
0: 아, 그럼 좋은 뜻이죠. 활기차고. 아, 예.
1: 그럼 윤희 씨는
0: 기운이 넘쳐요.
1: 나른나른한.
0: 저는 오늘 예
1: 나른나른해 보여요.
0: 나른나른한지 아니면 명랑한지 아니면
1: 기운찬지
0: 기운차서 이렇게 또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은 건지 예. 그래요.
1: 여러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활기차다의 반대 의미를 가진 우리말 네. 무엇일까요? 네. 거의 지금 이 정답을 공개해드린 것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0: 그 예. 퀴즈 내어드리고 나서는 꼭
1: 저는
0: 뭔가네 무의식 간에 예. 답안을 공개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뭐 어째 예. 거의 뭐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뜻의 의미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너무 많은 또 해석이 필요 없이 바로 답을
0: 얘기해드릴까요?
1: 예. 활기차다 반대의 의미를 가진 순수 우리말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나른나른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활기차다는 생기가 넘치고 명랑한 상태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데 그거 봐요.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0: 명랑하죠. 예, 그렇죠.
1: 제가 선배님 뭐 얘기 드린 것처럼 힘차고 명랑한 상태를 표현할 때 활기차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그런 것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0: 그럼요.
1: 예, 평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할머니는 올해 여든이시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고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면 나도 기운이 난다. 진짜 어르신들 활기찬.
0: 요즘은 예. 100세 시대잖아요.
1: 맞아요.
0: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젊은이들보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리고 새로 부임한 팀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회의만 하면 죽어있던 팀원들도 이제는 활기차게 의견을 내고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거든. 직장에서 새로 또 이런 일들이 많죠.
1: 자, 그리고 주말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길거리로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예. 활기차다의 반대말은 나른나른하다. 그 좀 아침에 일어나서 활기차지 않으실 때는 이 나른하다, 나른나른하다, 나른한 하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주문을 잘 외우시면은 내가 오늘 행복한 하루다, 즐거운 하루다 하면 활기찰 것 같아요.
1: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 자꾸 이제 아유 아 참 몸이 나른해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도 오늘 참 활기차네.
0: 그렇죠.
1: 이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우스꽝스럽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요?
0: 네.
1: 예,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일까요?
0: 우스꽝스럽다. 첫 번째는 예. 무서워서 겁먹는 느낌. 두 번째는 외형이나 행동, 상황 등이 우스운 느낌. 3번은 슬퍼서 눈물이 나는 느낌. 이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네요.
1: 자, 그래 우스꽝스럽다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0: 네.
1: 예. 1번 무서워서 겁먹는 느낌, 2번 외형이나 행동, 상황 등이 우스운 느낌, 3번 슬퍼서 눈물이 나는 느낌. 예, 우스꽝스럽다.
0: 네. 우스꽝스럽다. 2919333번 전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0: 나른나른한 하루여서 그런가요?
1: 아니, 그 청취자분들의 참여가...
0: 네. 아유, 전화 오고 있어요.
1: 예.
0: 네, 우스꽝스럽다. 무서워서 겁먹는 느낌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2번 하겠습니다.
0: 2번?
1: 알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우스꽝스럽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런 문제였어요. 무서워서 겁먹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외형이나 행동, 상황 등이 우스운 느낌일까요? 아니면 슬퍼서 눈물이 나는 느낌일까요?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2번 합니다.
0: 네, 2번입니까? 감사합니다. 참여. 네. 아유. 외형이나 행동, 상황 등이 우스운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1: 네, 우스꽝스럽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좀 빗대어 할 때 좀 많이 사용하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또 그 어떤 표현을 좀 이제 할 때 우리가 참 우스꽝스러운 자세다, 우스꽝스러운 뭐 모습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 정답은 바로 외형이나 행동, 상황 등의 우스운 느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0: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 네, 우스꽝스럽다는 우습다보다 더 강하게 상황이나 행동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할 정도로 우스운

0: 느낌을 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 예, 예. 지각한 이유가 버스가 너무 빨리 와서 탔다라며 변명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워 할 말을 잃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0: 면접 자리에서 지원자가 회사 이름을 두 번이나 틀리게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저질렀다.
1: 자기 물건은 하나도 못 찾으면서 남의 물건 위치에 태클 거는 그 우스꽝스러운 태도 좀 봐. 이럴 때도 사용하고요. 우습다보다도 더 강하게 그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0: 어이가 없고
1: 에이, 예. 어처구니 없다 이럴 때 사용하죠.
0: 참 살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1: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 없다.
0: 근데 그걸 표현하죠. 또 적나라하게 우리가 또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조금 비웃거나 그러기보다도 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건 뭐 가끔 사람은 실수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도 아, 이 사람이 조금 실수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너그럽게
0: 예, 우스꽝스러운 하죠.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은 아, 참 이제 우스운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마지막 문제 내드리죠. 꼼지락거리다는 어떤 행동을 설명할까요? 문제입니다.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기다리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살짝 움직이거나 뒤척이다. 3번은 빠르게 뛰어다니다 입니다.
0: 네. 꼼지락거리다. 어떤 행동을 설명할까요? 1번 가만히 앉아있거나 기다리다. 2번 계속해서 살짝 움직이거나 뒤척이다. 3번 빠르게 뛰어다니다.
1: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꼼지락거리다. 꼼지락거리다. 이런 말을 또 자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기다리는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살짝 움직이거나 뒤척이는가? 아니면 자, 여보세요?
2: 네, 정답은 2번이고요.
1: 네.
2: 선생님들이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넣어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참여. 네. 자, 2번 선택상 선택했죠. 계속해서 살짝 움직이거나 뒤척이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2번 하겠습니다.
1: 2번이 정답입니까? 알겠습니다.
0: 자, 꼼지락거리다. 예. 역시 뭐 오늘 여섯 문제로 함께 봤는데요.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자, 정답 바로 역시 또 2번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또 두 번째
1: 정답 다 맞추셨어요.
0: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예. 자, 꼼지락거리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아주 조금씩 자꾸 움직이는 모습을 귀엽거나 약간 안타까운 느낌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이내 곤히 잠은 들었다. 심심했던 나머지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할아버지께서 말없이 전화기 줄만 꼼지락거리셔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지 조심스레 여쭤봤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퀴즈 오늘 다 맞추셨습니다. 네, 꼼지락거리다처럼 아이들에게 자주 쓰는 단어도 있었고 촉촉하다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순수 우리말은 우리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일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다음에 일상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방송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순수 우리말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말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0: 자, 오늘 살롱 토크쇼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해서 구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서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며 이미 앞에서 홍광 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난서 남광까지 적등 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그 이용되는 림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쑥하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소요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홍 적등 황농 청남자 가운데 남광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광 남광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번이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번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의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화선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액을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1: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1: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예. 쓰시고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2: 예. 예, 이거 쓰고서도 원래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심하고, 정시야에 나고,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 여튼 게 지금 이 어렸을까 눈도 잘 배우고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수산시원에게 눈에 졌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어요. 내 위병에서도 어제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1: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제 위하고 다 깼습니다.
0: 예. 예.
1: 한 달 되고 예. 이러고 변도 그래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싸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전력선 비달려서 예. 밤에 소변이나 대여 스포지 보고 밤잠 예,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예,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번하게 한번 봅니다.
0: 콤파치 어.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다 스페 효과니까 예.
1: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나서 나가서 한 시간 운동도 하고 예, 이토록 이제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매기가 참 이 다리도 예, 지금 많이 매기 옛날에 막 지금 매기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쏴나 아프던 게 지금은 뭐 한 10분 20분씩 들고 다녀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0: 그렇죠. 예, 예. 예. 예.
1: 근데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4배, 5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0: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1: 예. 매기 나고 정신 아주 재밌게 하겠죠.
0: 그렇죠. 예.
1: 예, 근데 선생님,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기, 예, 예. 특선이기입니다.
1: 예, 그것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예, 80가게 거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제, 서울도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손발도 혈압도 영 엄청 안 됩니다.
0: 예.
3: 네. 그리고 그래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싸지원에 저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0: 아, 예. 네.
3: 그래 놓으니까 조금 아예 혈압이 벌써 엄청 되고 머리 어지럽고 이정사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이게 삼거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3: 아, 그래, 그래. 손발 창수기도 이정상이 없어지고, 이 약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0: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3: 예. 내가 이야기, 효과는 이번 학교에 싸지 또 쓰렸어 하니까, 그래도 홍남강 치료기를 줍대다,
0: 예.
3: 나는 무릎 관절이 심해서, 예. 아이, 계속 이건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쇄나고 저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이 통쇄나고 저림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벌이 얼상시에 파하고 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뭐 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
0: 그렇죠. 예.
3: 예, 나는 이 학과 전에 이 약을 좀 계속 좀 받아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을, 본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테인이란 말이 그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선 국격으로 될 겁니다. 예, 실험 넣고 쓰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 지금 인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나는 예, 병년 사이와 놓거나에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예,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어딘지 딱 얻어맞은 것처럼 눈이 피 달긴다.
0: 예.
4: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네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한가.
0: 아, 예.
4: 그래서 이게 그

0: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1: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거 봐.
0: 예.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핑 한 3시간 봐도에 이 눈이 피곤한 게 알긴단 말입니다. 이 염증이 예. 이렇게 좋습니다. 예. 눈이 내 검사했거나 1이 뜨다.
1: 아 그래요?
0: 원래 링벨 빠댔는데 1이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예예. 예. 예.
0: 아 대단합니다. 눈이 좋아질까 얼마 전인지 모른다.
1: 그렇지.
0: 최후에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1: 예.
0: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타야지 또에 시계 늙어 보인다.
1: 예.
0: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1: 예.
0: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이 늙어서 아예 죽였다 하더라고. 그러네. 그러네. 어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1: 예.
0: 예.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아 우선이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단다.
1: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예.
1: 예, 예.
0: 그렇게 뿌옇던 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도 같습니다.
1: 예.
0: 눈물이 자꾸 나와서
1: 예.
0: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12가구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하면서 내 말했더만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제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 예. 그 눈약을 12가구 싸면 홍강치료이기를 하나 주제 구멍.
1: 아, 그 홍남강치료이기를 줍니다.
0: 예, 예, 홍남강치료이기를 예. 우리 언니 싸길래 해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이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가지 안과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맹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까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우리 둘이 다 배달받다고 전화하니까.
1: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기원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이 싸증이 원에 쓴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싸증원에 어제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터분하고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바사지는 소리 나는 거 벨라타
1: 콤파체 허야 그렇습니다. 콤파체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그래 참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1: 예.
3: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싸중원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저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천구만군 되던 게 몸이 헷갑아져 그런데 기자이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서방 양의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었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래던 사이에서는 눈약은 많이였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3: 다 해결하고
1: 예, 예.
3: 할 거예요.
1: 예.
3: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홍당광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겨우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았고
1: 예. 홍남광 치료이기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거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의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류는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액에서. 그리고 이게 제 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0: 하는 그 은행 잎이 누르끄르만 것도 점적 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버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액 식후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갇혀있던 일상의 틀을 벗어나서 세상의 넓음을 느끼고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잊고 살았던 감성이나 멈춰서서 바라보지 못했던 풍경들, 마음속에 묻혀있던 평온함을 선물 받게 되거든요. 굳이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쉬게 하고 자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행,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관광 정보 시간입니다. 연길시를 대표하는 도시 명함으로 자리매김한 수상시장은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와 토속적인 특색 음식, 들끓는 시장 분위기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에 오면 필수로 찾는 인터넷 유명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관광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고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기 위해서 새 수상시장은 1년간의 긴장된 공사를 거쳐 모든 시공 내용을 마무리하고 건축물 본관 구조가 예비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입지 조건이 천부적으로 우수한 바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 이동하기 매우 좋습니다. 연길시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문화관광 민생편의공사로 이 사업은 2025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총 부지 면적 1.2만 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 1.22만 평방미터, 총 투자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계획을 거쳐 낡은 시장의 부족한 점들을 모두 보완했습니다.

6월 30일 기자가 새 수상시장 공장 현상을 찾아가 보니 정문은 웅장하고 3층 본관 건물 인면은 우아하며 곳곳에 조선족 민속 장식으로 꾸며져 식별성이 강하고 깔끔하며 규격화된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기능이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1, 2층은 특색 상점과 민생 편의 매대로 구성되어 옛 수상시장의 고유업종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특히 1층 특색 매대 구역은 기존 수상시장의 목조 낮은 벽을 그대로 복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쇼핑과 휴식을 즐기며 몰입감 있게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층은 새롭게 문예적

분위기의 서적 카페, 휴게소를 꾸며 교식, 독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과 관광객들의 촬영 수요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길림성 성토 흥성건설유한회사 왕효박 부총경리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 단계의 소방시스템 시운전, 경관조명 설치, 주변 환경정리 등 마무리 공사에 전력을 다하여 공사가 기한 내에 준공되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수상시장은 도시기능,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민생공사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시발전에 동력을 주입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길의 도시 풍모를 보여주고 지역 특색을 부각하는 창구가 될 것이며 연길의 경제 번영, 민생 수준 향상,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지속적인 추진력을 주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시,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줄 당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진행되는 중소학교와 고급 중학교 운동대회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줄 당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금내기로 합창하는 영차 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메아리 치곤 하는데요. 이 줄 당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아볼까요?
1: 네, 그 역사 문헌 기재에서는 줄 당기기를 색증, 갈증, 조리희, 고삼놀이라고 했으며 줄당기기라고 부리기도 합니다. 줄당기기는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선족은 농경민족으로서 먼 옛날부터 농사와 관련되는 행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땅은 농사를 짓는 기본 바탕으로서 지모신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기었고 용은 하늘이 비와 구름을 좌우지하는 신으로서 성기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0: 네.
1: 이래하여 천체의 혜택으로 자란 자연의 곡식과 풀, 나무 등을 이용하여 줄을 만들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줄 당기기 민속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줄 당기기는 점차 대중적인 민속놀이로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면중 행사 중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민속놀이로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에 따라서 5월단오, 7월 백종절, 8월 추석에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0: 네, 학교에서 흔히

0: 비행기는 줄 당기기 놀이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전국 조선족들 속에서도 오래전부터 줄 당기기 놀이가 전승되었습니다. 그 우리 연변 안도현 장흥향 신군에서는 경상도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30년대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100% 핵기를 모아서 용수를 만들고 줄 당기기 놀이를 그대로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안도 이외 기타 지역에서도 줄 당기기 시합이나 놀이를 해오는 건가요?
1: 예. 그리고 또 그 화령현 남평진 부동촌 마을 사람들은 두만강 남한의 무상에서 진행하는 줄 당기기 시합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동서로 향한 마을 중간길을 경계로 남촌과 북촌 두 팀을 만들어서 몇 백 명이 참여한 그런 경기를 벌렸다고 합니다.
0: 네.
1: 서울은 빛이 풀어들여서 만든 용수를 사용했습니다. 또 개혁 개방 이후 조선족이 전통적인 줄당기 노래는 활성화되면서 안도, 용정 등 지역이 부분적 농촌에서 정월 보름이나 백종절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줄당기기는 중학교와 중학교 교내 운동대회의 줄곧 인기 경기 종목으로 되었으며 민속 체육 종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 줄 당기기 경기 방식은 어떠한가요?
1: 네, 우선 그 줄을 마련해야 하는 게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줄이 재질인데 그런 재질은 여러 가지 지방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벼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줄을 들이는데 배집을 많이 이용하지만 간혹 갈이나 농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0: 네.
1: 하룡시 남평진 일대에서는 해방전에 참나무로 줄을 만들어 줄을 당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는 배집으로 줄을 만드는 것이 비교적 번잡하고 일손이 많이 들었기에 삼으로 붉은 밧줄을 꼬아서 잡아당기기를 하였으며 오락적이고 힘을 기르는 운동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줄을 들인 일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줄이 구도로서 줄에는 머리줄, 줄목, 원줄, 동줄, 꼬리줄로 구성되었습니다. 줄을 들일 때는 마을에서 힘센 장정 수십 명이 동원되어 우선 줄을 들이는 데 필요한 배치비나 식농구를 풍부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로 든든하고 질 좋게 여러 개의 작은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0: 네, 줄의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얼핏 보면 그냥 밧줄로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볏짚, 칡농쿨이며 삶을 이용해서 줄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구비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1: 네, 원줄을 들이는 방법을 보면 줄을 높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짚을 세 갈래로 단단하게 비벼서 세 가닥으로 꼬여진 대머리처럼 만든 다음 다시 그것을 세 개 합쳐서 굵은 세 가닥으로 엮어진 줄로 들이는 뒤에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쇠줄처럼 단단한 직경이 20내지 30cm 되는 줄로 만듭니다.
0: 네. 네,
1: 그것들을 그 쇠뇌에게 합해서 그 후로 든든한 집줄이나 측줄로 여러 겹 묶어놓는 데 직경이 50내지 60cm, 길이가 몇 미터, 지연은 300내지 400미터로 되게 합니다. 그러나 굵은 원줄을 직접 당기지 못하게 원줄에다 간격을 3m 정도로 하여 굵기가 9내지 10cm, 길이가 2내지 3m 되는 동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0: 네, 이 줄도 엄격한 규격이 정해져 있네요.
1: 예,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줄도 숫자가 암수로 구분되거든요. 고리 모양으로 만든 그 머리줄로 구별합니다. 즉, 고리 원이 작고 길쭉한 것이 숫줄이고 고리 원이 더 크고 둥근 것이 암줄이랍니다. 줄 당기기를 할 때는 숫줄 머리를 암줄 머리에 매어서 긴 나무 빗장을 질러 두 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줄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럴 때는 붉은 대머리 모양으로 앞뒤 끝이 굵기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앞머리가 굵고 뒷줄이 가늘게 만들어진 그런 줄도 또 있습니다.
0: 네, 줄은 다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르네요. 그렇다면

0: 옛날 민간의 줄당기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줄당기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줄당기기는 보통 마을이 길이나 강을 사이 둔 그 아래 마을과 옆마을, 북풍과 남풍 등으로 편을 갈라서 진행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앞서 말할 것은 예, 우리 한어로 빠허라고 합니다. 빠허에 그렇죠? 빠허란 그 물 당기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사이도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예. 보통 정월 차로나부터 줄 당기기가 시작되는데 먼저 이 12세, 13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애기 줄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두 마을이 어린 아이들은 각기 자기 마을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배치불 거두어 줄을 들입니다. 이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각기 숫돌이나 암수를 선택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애깃을 당기기에는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비록 어른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 승부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전반 줄당기 경기에서 서막이기에 마지막에 진행된 어른들이 줄당기기에 심리적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자기 동네 아이들이 이기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응원에 더욱 신이 나서 전 얻던 힘까지 다 했습니다. 애기 줄을 당기기에는 이긴 마을 어린이들은 자기네들이 원줄과 이겨서 빼앗은 상대편의 줄을 합쳐서 어깨에 메고 자기 동네를 빙빙 돌면서 승리를 경축하기도 했습니다. 줄 당기기 시합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정월 12일,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에 진 동네에서는 여러모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동원되는 인원수로 점점 늘어났으며 줄도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동원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줄의 이 굵기도 굵어지는 셈이네요. 다음 이어지는 줄 당기기는 뭐라고 하는지요?
1: 예, 그 다음은 큰 줄 당기기라고 합니다. 애기 줄 당기기가 끝난 정월 13일 혹은 14일에 어른들이 큰 줄 당기기를 진행합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두 마을에서는 남녀로서를 방문하고 모두 동원되는지 선수로 뽑힌 인원의 사람들도 공원대로 조직됩니다. 그 시합을 하는 날 아침부터 농악대를 앞세우고 시합 장소에 모여드는데 줄 당기기 장소는 보통 두 마을이 경계점에 있는 평평한 풀밭이나 마당으로 선택합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다시 말해서 하늘을 농저 태자 따 수답은이라는 그런 농지를 앞세우고 그 뒤로 오색 명령한 농악복 차림에 꽹과리, 징, 체납, 장국, 흥북, 속으로 연주하는 농악대와 무동들을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정된 시간에 시합이 시작되는데 우선 줄을 메고 입장하여 줄을 연결합니다. 줄은 각 현에서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둘 후에는 선수꾼과 몇 명이 신 장수들이 올라타고 있으며 총 책임을 맡은 대장이 소리를 내기면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지휘합니다.
0: 네.
1: 양편에서 2m 내지 3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서로 버티고 서서 전진하지 않는 뒤 이는 자기 편이 사기와 기세를 돋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간 지속된 후에 서로 양보하면서 두들이 서로 맞물리게 합니다. 숫을 암술에 깨워 나무 장자로 질러서 고정해 놓은 후 그 위에 섰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경기에 대기합니다.
0: 네, 그냥 힘 겨루기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줄 당기기 시합에도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었네요.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1: 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면 양편은 서로 힘을 다하여 줄을 잡아당깁니다. 줄 당기기는 전체의 힘이 한데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도록 편장이라 불리는 지휘자가 기를 휘두르면서 지휘하며 이때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우역사 우역사 하는 먹이는 소리로 힘을 맞추기도 합니다. 응원자나 농악대는 풍물연주에 박자를 맞춰 춤추고 외치면서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줄을 당겨서 줄이 중심점이 조세해 놓은 결승선까지 이르면 시합이 계속됩니다.
0: 네.
1: 이긴 편에서는 진편이 서로까지 함께 걸어가고 내고 농악을 울리면서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아다닙니다.
0: 네.
1: 이러한 서울단기 경기는 옛날에는 수술적인 의미도 내포되었는데 이기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두 단기기가 끝난 후 술을 칼이나 그런 톱으로 베어다가 자기 논에 던져두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술을 삶아서 너무 물을 마시면 아기를 낳게 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 전통적인 줄 당기기 놀이가 이렇듯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네요.
1: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줄 당기기 근본 목적은 서로 힘을 겨루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이는 한 해가 시작된 때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줄을 꼬고 당기는 가운데서 힘과 마음을 한데 묶어 세우고 또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이 안녕을 바라는 명언도 담고 있습니다. 줄 당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결음하는 집단적인 종목인 만큼 단합과 응집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힘 대결에 앞서 지혜를 겨루고 자존심을 겨루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줄 당기기는 각 학교 운동대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경기 종목이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 놀이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성을 띈 인기 경기 종목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랜 전통 민속 놀이로 농경 문화와 깊이 연관된 조선족 줄 당기기 놀이. 경기 전후로 장구춤 또는 농악 놀이를 함께 펼치며 민속 축제 형식으로 이어지고 또 현재 연변 각지 민속 축제나 소수민족 체육 대회의 핵심 종목으로도 보존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줄 당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길가 할머니의 따뜻한 장난 이야기입니다. 해안마을로 여행 갔을 때 길가에서 해초를 말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나가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내 사진 찍을 거면 내가 만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뜨끈한 국을 내주시고 자식들이 도시에서 살아서 혼자 산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한테 과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떠날 때 할머니가 주머니 속 미역 한 봉지를 꺼내주시면서 집에 가서 끓여 먹어라. 여행 온 손님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낯선 곳인데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요 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할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글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근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아홉 곽이면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근신고는 약량이가 많습니다. 한 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병사리용 큽니다. 예, 그래서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병사리에 약이 한 마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거우방이랑에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오래 다르기 때문에 약이 적게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효 성분이 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나온 겁니다. 잡숙이 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이래 부숴서 그 다음에 따가물 불릉불릉 끓는 물에 한 반 공기 떠놓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갈 넣고서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쑥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잡수는 겁니다. 예, 결국 또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딱 거기다 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10곽 사게 되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고, 10곽 사는 분들부터 우리 먹어드리는 감은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웅남,

0: 10급 응답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15곽 환자분들도 응답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문 난 싫다 하는 분들, 난 침도 안 맞겠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구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고루고루 다 나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침 맞는 게 병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침은 한 번 맞게 되면 한 4나흘 먼저 휴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맞고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또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우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땀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겨울 침도 우리에서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자는 이런 각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서리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와서 침 맞고 그 다음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엄청 좋죠. 편리하고. 예, 그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이가 뭐인가, 또우디란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란 게 뭐인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꾸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번에도 그 영정이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그분도 살짝 돌아다니며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아이들 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또우디란 말을 했습니다. 또우디 하기 때문에, 예, 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침도 놔주는 겁니다. 예, 개체하면 그 이치식 말만 그래서 약을 쏙 환자분한테 팔고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효과 없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떠우디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우리인데 어서는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믿고 서리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디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면 수시로 저한테 전화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이런 방법이라면 다 알려드리고, 예, 이래서 우리 약도 그렇습니다. 쓸 때 우리 이 건신고는 기본적인 처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 기초상에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제는 더 많이 들어가야 효과 좋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약제를 배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침구가 딱 들어감으로써 전신이 막힌 경락을 다 열어주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이 경력도 우선 20년 넘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 병도 보여봤고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가 생전에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설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인해 가지고 자기 불편할 때 또 찾아오고 남들 소개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완전히 려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병원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고 어느 방면이 문제를 인해서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래가지고 소리,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우르르 나와서 그러면 이 전세한테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료해를 하고, 예,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예, 먼저 저한테 와서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이 나오지수의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지수의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샀다의 뜻이죠. 예, 제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가지고서 내 질병을 몽땅 진단 못 합니다. 어떤 건 나타나 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쁜 물이가. 그래서 이 나쁜 물은 제일 중요한 이 물이가 대사에서 나가는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중의에서 말하는 산자오시통이라는 겁니다. 서의 해부학 각도에서는 림파계통으로 말하죠. 근데 이 산자오시통이가 언제 공작하는가. 밤에 9시부터 11시 어간에 공작합니다. 이산저시통 열기입니다. 게임 이럴 때 잘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땐 자지 않고 막 새벽까지 아이 자고 계속 이런 날이면 그 산저시통이 열기지 않아서 인체에 들어온 이런 물들을 대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게임 물을 하게 되면 잘 알아먹던데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노지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에 물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 낭종, 쓴 낭종, 이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복수, 복수도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 병원에 가서 가서 대고 물을 빼서 쓸데 없습니다. 그거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무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물을 뺄 때면 사람이 원기가 팍 빠집니다. 근데 중의학은 이 중약제 처방이가 전문 어느 곳에 물 이런 것들을 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이가. 그러면 노지수에 일단 생기게 되면 중얼옌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옌, 비도옌, 이 코 극작의 염증이랑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얼비 호크에 가서 또 이거 염증 치료를 하죠. 노지수의 이거는 또 달러 치료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세는 대뇌 안에 물이 차서 그 옆팔에 신경 눌러놓거나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예,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그 증거로, 싸움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먹기 전에는, 아유, 여러 가지 증상이 어찌 심한지 죽을 뻔했습니다. 갈아붕기라,
0: 갈아붕기.
2: 예, 근데 이 그 증거를 먹으면서부터 예, 갈아붕기 첫째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 갈아붕은 그 피부 그 밑에 있잖아요. 습열이 깨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건신고가 이게 반샤시신탕이라는 이 처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습열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갈아붕 증상은 잘 해결됩니다. 네.
2: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까?
0: 네,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
2: 그리고 이 밴디가 또 있고요. 가만히 있었네,
0: 또. 변비 해결됩니다. 우리, 그, 공론수치에 또 변비도 해결된다고 썼고, 예.
1: 네.
0: 여보세요?
2: 예.
0: 예, 예.
2: 그 다음, 그리고, 예, 저기,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0: 귀 소리라는 거 해결된다고 썼어요.
2: 안 되고.
0: 예.
2: 강경화도 더 있고, 예.
0: 네. 예.
2: 입에서 입이 쓰 입맛이 또 씁니다.
0: 네, 예.
2: 여러 가지 면역을 아주 나빴는데,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들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우리 건신고 본신이가 또 간경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열리게 되면 담나에 좋아지기 때문에 입이 쓴 증상 해결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증상이 다 완화되니까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갈아붕기 첫째 이렇습니까?
0: 맞습니다.
2: 예.
0: 그게 좋죠.
2: 예. 소리 나서 자지 못했는데 아, 지금 또 소리가 나지 않을까.
0: 네.
2: 예. 이때 쓰고 밥이라 먹고 싶지 않던 게 지금 밥도 잘 못 쓴다. 아예 쓰였습니다.
0: 예.
2: 그럼 여러 가지 메뉴로 좋은 점이 영 많으니까 예. 이 근심 거론에 계속 싸먹을 예사입니다.
0: 좋죠.
2: 세 가지 먹습니다.
0: 네, 건신과하고 혈배관 네. 같이 쓰죠. 예? 예.
2: 세 가지 먹습니다. 세 가지가 다 겸해.
0: 아, 봉숭빵도 정말 전번에 쌓겠구나. 예, 예.
2: 그렇게 뭐가 이롭습니까?
0: 네, 다 좋죠. 예.
2: 예.

0: 주문합니다.
1: 아,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에 사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오. 2880018번.
0: 예. 예, 2880018.
1: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노지수, 이김에 우리 그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남파脚종, 女파头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성분들은 절대 발이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절대 머리가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커진다. 이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건친구하고 혈배랑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3: 예. 이전에 병원에서 위축성위염 진단 받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위축성위염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아팠던가 혹시 아프고 막 불 어떤 때 찢은 것 좀 아니고요.
1: 맞습니다.
3: 응. 조금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가워서 예, 차가우면서 이렇게 백장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항상 내 옆단 말 입에서 떨구지 않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근데 보니까 혈압이 빈혈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러니까 가슴에 저기도 올리밀지 소화도 잘 안 되지.
1: 응.
3: 영 심장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뒷장등이 어깨 이런데 다 아파나 왜 어떤 때는 막 이빨까지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갖고 물을 마실 때도 또 잘 찢긴다. 영 무슨 나 먹으니까 별난 증상 다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 한번 좀 선생님께 좀 진단 받아보자 하고 저리 선생님들 갔다가 선생님께서 이 건친구가 이 저기나 이렇게랑 같이 쓰셔 이래면 많이 낫긴다 그리고 또 친구도 좀 하고 이래서 정말 치료 시작된 했는데 벌써 예 친구를 맞을까 예 이런 별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 이제 굳이 국물이 올라든 게 뚝뚝고
1: 예.
3: 가슴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손발이 벌써 엉기돌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땀이 나던 것도 너무 멈추고 이제 혈압이 그렇게 내려가던 게 온전되더라 말입니다.
1: 계시는 우리 그 지금 위축성 위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3: 예.
1: 위축성 위염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그 염증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3: 예.
1: 위축성이란 게 뭐니까 위가 위축이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3: 예.
1: 그럼 위가 어째 위축이 오는가?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났다 쫄아들었다 이거 동작이 없게 되면 점점 위축됩니다. 사실은 위가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이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다 할 때 간무 크투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목재가 직접 토지를 크한다. 그래가지고 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치료할 때 소염제를 쓸수록 이 위축성 위가 위축된 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염증을 해결한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 경락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가 어제 좋은 감은 간 담낭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 해결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해결돼야 우리 빈혈도 해결되고 어지럼증 난 증상도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예.
3: 그렇게 빈혈이라 있고 어지럼증 자꾸 나고 할까 예. 그래서 귀에서도 윙윙 소리 나는 것 같고
1: 네.
3: 영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게 자칭자칭 정말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1: 우리는 공론 수치에다 명백하게 귀에 소리 나는 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3: 거기다 딱 쓰니까 글쎄 어떤 건 무슨 어떤 약들은 걔는 100가지 다 써도 무슨 효과 못 보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3: 100가지 먹어보면.
1: 처방이 이렇게, 틀리죠.
3: 네. 예. 이렇게 선생님 그 선생님인데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네. 물어보고 이렇게 약 쓰니까 더 신심이 들어 말입니다.
1: 보통 팔지 않습니다.
3: 예예예.
1: 지금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맨 검사를 가득 하고
3: 예,
1: 마지막에는 맞습니다. 별로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뭐

0: 환자가 말하는 게 니네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1: 예, 예. 이렇게 글쎄 권신고 일이 좋은 약이 있는 거 글쎄 같이 응용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0: 네. 네.
1: 계속 먹으면서 네. 공고히 할 예사입니다.
0: 네. 네. 2880018번 네. 네. 전화 주세요.
1: 예,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네.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나는 이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예, 정말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수술을 몇 번씩 받다나니까, 예, 엄청 쇠약하고, 원래 혈압인데가 되고, 그래다나니까, 빈혈거도 있고 하면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예, 지네, 쇠약해서, 그래서, 내겼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그 소화해야 되지, 그래서 누군 자리만 자꾸 찾았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약 써도, 어제 약 써도 점점 더 합디라.
0: 네.
3: 낫지 못합디라.
0: 소화에 들릴까나,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서, 아무래도 선생님 데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0: 진단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래 한 게, 다 돌아댕기 진단하는 거가 왕창 다릅대다.
0: 예.
3: 예. 그래서 내 도마 선생님께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하면서 효과 보기 시작한 게, 도마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0: 예.
3: 지네 어지럽고 소리 소화하게 돼서, 거기서 똥 내키는 것 같아서, 소화하게 된다면 어째 그렇게 가슴이요, 뒷값이 딴돌이요, 그렇게 아픈지,
0: 예.
3: 막 얼리밀리. 용 바보때다. 그래던 게 선생님이 벌써 진단이 선생님으로 감경락이 싹 막힌 게 소화되면 어느 말이 되겠는가
0: 하더라.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첫날부터 친구를 하니까 나이 예. 저리 정신부터 나왔대라.
0: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게. 지금 사적 예. 돌아다니며 치료받는데 진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화해야 된다면 자꾸 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예. 근데, 저한테 오게 되면, 저기라는 생각이 위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예.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락이가 위하고 비장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예. 간 경락이 일단 막혔다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차차 내려 못 가고 그러게 되면 거기 한기 꽉 들어차면서 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도 그렇습니다. 침 올 때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우리 적에다 이렇게 침을 꽂죠. 이래야 치료가 완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건신고가 거기에 대한 이런 딱 처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3: 그래서 나는 이게 피도 많이 도와준다 하니까 나
0: 그렇죠.
3: 거기로부터 했단 말입니다.
0: 예, 우리 여기 뭐 수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수우탕이라면 그것을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 그 수우탕 이거는 보혈 처방 여기 뭐 숙지하고 당귀 빨설하고 천궁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결합됐습니다. 예.
3: 예, 예, 약 처방은 용도수 때다, 효과도 그와 같이 잘 납대다, 그래.
0: 네.
3: 예, 그래, 나는 정말 소화해야 돼서, 이, 내 물을 먹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화해야 돼서.
0: 네.
3: 얼리짱 하다면, 예. 그래던 게 선생님, 니가 소리, 피모 맞고 이래와, 그 적이란 건 다 풀려서 없습니다.
0: 풀리죠, 예.
3: 예.
0: 어선 과실도 마음대로 잡숫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그런 다음부터는 소화돼서리,
0: 네.
3: 그 소화 잘 되지, 선생님 친구 같은 게 쭉쭉 소화돼서리,
0: 네.
3: 아이, 밥을 먹기 시작한 게, 그 다음엔 정신 챙겨졌습니다.
0: 예.
3: 지내 막 어지럽고 하고 하던 게, 그 다음부터는 얘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질 때다 치고 맞고 이래고, 예.
0: 네.
3: 그 다음에는 얘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탕탕 떠는지 뭐,
0: 네.
3: 그게 또 너무 바쁘대.
0: 바쁘죠.
3: 그래서 막 애기 말 말이냐.
0: 네.
3: 심장이 나쁘다 합니다.
0: 맞습니다.
3: 그것도 예, 어서 멎었습니다. 나 여기 살 것 같으지. 그리고 뭐 슬금이 있어서 그것도 슬금을 신경 가더라 말입니다.
0: 네.
3: 예. 찬물을 탁 풀어놔도 그시나 예. 자꾸 이게 제대로 찬물을 해도 실수 나간다 말입니다.
0: 네.
3: 거기 약서도 잘 아이되던 게, 어느 새로 선생님 친구를 맞으면서 생각도 못한 게, 어느 까마귀 거기는 꼴수없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짜게 바람이 그 뒤에 올라오는 거, 야안에 수술한 다음부터도 예, 너무 허약할까나, 저녁에 맞대 먹고 짜게 바람이 오른다면 그게 어찌 그리 바보든지.
0: 네.
3: 선생님

0: 죽고 한 다음 그 날 깨고서 한 번도 봤다가야 한다.
1: 네.
0: 용서했을 때다 그래서리. 그래서리 그런 모습이니까 소아이 되던 것도 되고 내 혈압 계속 더 혈압이 돼서 그래서 게
1: 네.
0: 그번에도 선생님들 가서 혈압 재고 있잖아. 82에 125대다.
1: 혈압이 낮다는 거는 그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 여기 쓰고 탕이가 피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0: 예, 그래 용서했을 때도 내 이때 그래서 이런 혈압 가게 못 봤습니다.
1: 네.
0: 60에 90에서 올라 못 갔습니다.
1: 아, 대단히 엄중한 저 혈압이죠.
0: 예, 그래서 녹음 쌓이고 왔다 합대다 선생님.
1: 네, 선생님 무조건 옵니다. 예,
0: 왔다 합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바꾸서리 이랜 다음부터 약을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이 옷으로 소화도 잘 되고 선생님도 전번에 또 고충약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네 한 게 그 다음부터 속이 쭉쭉 내려가 더 잘 풀립니다.
1: 예, 그 밀바이가 엄청 좋습니다.
0: 예.
1: 몸 안에 모든 물, 그 다음 모든 가래 한 번에 저래 내보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그 다음에는 예, 다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1: 네, 예.
0: 예,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우선은, 우선은 건신고도 쓰면이나 혈당한 거 같이 쓰자마자, 그래서 그 건신고도 우선은 떨구지 않고 계속 쓰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활동 좋을 거 나서 더 쌓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지시.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어떻게 돼? 이 귀에 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소리 나고,
3: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나면 이 저 눈이 있잖아. 어제 항상 예, 있는 양이어도 그렇고 아이디어 입구석 깔깔하고 뿌옇고 그다음에 이거 삼어째 눈물이 나고 이 여름에도 네. 그렇게 눈물 나더라 말인다.
1: 예.
3: 겨울에도 하고 그러고는 입이 항상 그렇게 썩다
1: 네.
3: 써가지고 저래 무슨 뭐나 다 먹기 싫지 겨우 왜냐면 그거 달달한 길에도 혹시 있으면 또 먹지 말아야 돼 당뇨 있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입이 쓰니까 그렇게 또 먹고 예
1: 네.
3: 원래 다 당뇨 그러니까 당뇨도 예 좀 저소리 참 아이디고 예 그렇더라만다 그리고 이 계란도 이제 고기라 먹는데 계란도 예 못 먹겠다만 자꾸만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입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좀 영양도 좀 욕망이 좀 떨어지고 예 깨우 이 뭡니까 소화가 그렇게 아이디어라 말한다 소화 아이디어면 나고 계속 불이 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저 이 어떤 때는 막 쓰리고 이게 소화 아이디어 하니까 나긴 남 또 또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 사람이 요이고 이래던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선생님 예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 전문가 건신고를 이렇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안개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또 혈배가 같이 먹으면 효과도 좋다 해서 혈배가 네.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긴다면 또 예, 면비로 또 그렇게 침구도 해주고 해서 네. 전문가 치료받았습니다.
1: 네.
3: 이게 이전에 약 먹을 때보다 침구를 해서 침구에서도 별로 효과 어제 더 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1: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침구 결합 효과 예. 바랍니다. 예.
3: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약들을 좀 안에 가차놓고 이것저것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던 게 좀 안개를 했으면 치료받 이런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오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예, 이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이 뭡니까 맥도 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가격이 오른단 말 듣고서 싸다고 됩니다.
1: 예, 예.
3: 조금 더
1: 예, 그 혈배강이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건신고는 원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3: 아,
1: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남성분들이라면 발을 안 붓기거나 여성분들은 머리 커진다는 게 뭡니까? 머리 안에 노지수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노지수이가 일단 생기게 되면 사람이 귀에서 소리난 증상이 막 나타납니다. 어지럼증도 나고 평형 잘 잡지 못하고 그 면풍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비도연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노지수에 인해서 이 눈도 잘 보이지

0: 현상 이런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노래
2: 듣고 싶은 연변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먼저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이 들국화입니다. 길가에 소박하게 피어난 들국화처럼 누구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을 고향이 전경을 노래합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김경리 작사 박농걸 작곡의 향기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향기에 비유한 꽃내음 같은 노래입니다.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굽이쳐 흐르는 해안가 물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연변대자를 적시며 흐르는 해안가. 그 물길에 실려 인생의 희열락과 세월의 깊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로는 건물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뜨겁게 노래한 곡이 바로 인생을 정렬로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열정으로 채우고 어떤 파도가 와도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슴 벅찬 선율로 전합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한가롭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처럼을 만나보겠습니다. 가볍고 평화로운 흰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이 노래는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들려드립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 듯한 노래입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면 작사 류용근 작곡의 그 사랑 그 배려 잊을 수 없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당위품 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배려를 진심으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투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낙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에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우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 대강당 주제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협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제 선전 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좌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0: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 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근무 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에 중대한 정치의 의의, 법치의 의의와 실천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 자각,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 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흥변부민촉진국에서 주관한 붉은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 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조제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

0: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 선발지역입니다. 단열내 연변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공고 흥병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연변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산업을 발전장대시키면서 연변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 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새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진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 구역을 나눴습니다. A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주 민족 단결과 흥변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 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입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위,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 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 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맹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응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 바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에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쇄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오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오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1: 최근 성당위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열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0: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등록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반열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 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 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학교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 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 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 사상 정치, 미육 견학 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 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 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 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 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 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주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주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손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백의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 이번 우려 활동은 10일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8일 동안 진행하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이 이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할 것도 알려드립니다.

0: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활동에는 우리 더운 여름철을 잘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름에도 꼭 이불을 덮어야 한다는 분들 우리 채광만 사도 또 우리 지금 그 여름철 이불을 드리게 되는데 그 천질이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을 주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게 되는데 우리 여름철에도 꼭 이불을 덮어야 하는 분들은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트라든가 공기 정화기는 중앙 대럽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풍기 세워놓고 그냥 쓰면 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 내가 이런 괴를 이용하시려 한다게 되면 이 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이 우대 활동 어느 우대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무대 원래 우대 활동 내용대로 그냥 드리고 또 동청하초 발효균분을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런 게 경제상에서 큰 도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 여름철에 이런 제품들을 꼭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우리 내외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약은 예, 먹으면 예, 오장육부로 조절해가지고 예,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예, 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예.
2: 예, 거기다가 예, 발효를 해서 한 약이라 예, 그 효능이 예, 3%를 더 넘어 높였다 하니까 예,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아요. 예.
2: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이미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우리는 예, 매일 하루에 예, 한 번씩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예,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0: 맞지요.
2: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예, 장기적으로 예, 이 약을 먹으려 합니다.
0: 그러십시오. 예.
2: 예, 오늘 얘기하는 건 예, 우리 이모가 예,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내가 건도해가지고 예, 어제는 1년 잡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많은 방면에서 지금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예, 심장이 예, 얼마나 나쁜지 예, 옆에 사람이 가 앉아있기 바쁩니다. 숨쉬는 것이 지내 힘들게 해서 예. 그렇던 게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그 숨쉬는 게 부드러워지면서 예, 숨쉬기 허락합니다.
0: 맞죠.
2: 예, 그래 두 달을 잡수니까 예, 많이 좋아져서 예, 그 다음에는 예, 기분도 좋아지고 용예 각계방면에서 예, 아주 정말 좋아합니다.
0: 맞죠.
2: 거기다가 원래는 예, 잿머리로 떨고 손을 떨고 했습니다. 그래 예, 이사를 배우니까 예, 그거는 신기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이것도 같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지요. 예.
2: 예, 잿머리를 떨고 손을 떨던 게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서 예, 저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기 시작해서 예, 한 달 되니까 예, 그 신염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또 붓가병도 있고 해서 예, 밤낮으로 예, 꾸준하게 생활하고 이랬는데 예, 아 그것도 지금은 예, 말끔하게 좋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0: 맞죠.
2: 예, 정말 어떻게 돼서 그런지 예, 그리고 예, 이전보다 또 식사를 예, 잘하니까 예, 힘이 난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50대 될 때 예, 유방암이라 해 해서 예, 수술을 했는데 예, 그 후에 예, 뭐 다시 재발은 하지 않았는데 예, 그 수술한 부위가 예, 어떻게 되 그런지 예, 가실로 찔러 놓는 것 같은 게 뜨문뜨문 예, 그렇게 아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 이사하고 얘기를 하면 예,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그저 그러기만 하고 그랬답니다. 비행기에 동충해서 발효분 후에 1년 거의 지금 잡수고 있는데 어느 까리 그 흔적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0: 맞답니다.
1: 맞지요, 예.
0: 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 수술한 사람들도 그 염증이 제절로 해결되면서 많이 좋아진다 하더니만 이모꽃도 그게 아마 염증으로 그랬겠다고. 그래, 염증 제거가 좋으니까 그것도 이롭다고. 오, 글쎄다 이러면서 영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배 아프고 허리 다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예, 우선은 예, 저걸로 이 약을 먹겠답니다. 전번에 예, 천원씩 그 보조를 해주면서 예, 약을 기를 때에 유래드 까고 예, 아들이 돈을 줘서 예, 쌌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예, 전류성 비대가 있어서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일에다 까고 예, 내 먼저 묻겠다고 아들이 걔다 묻더니만은 예, 아마 우선 한 달 잘 됐을 겁니다. 아이 전류성 비대가 예, 좋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예, 이번에는 예, 내 쌍부 보고서로 공기청정기 욕심나고 그 괴괴가 욕심나서 야, 어째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예, 내 말했지. 내 당소에다 해줄 것이 예, 이모 싸오. 그래서 예, 딸이 와보더니만 예, 딸이 그랬다. 이번에 그러면 엄마 내 돈 대서 열애 가구 싸겠는데 엄마 아홉 가구 가지고 내 아홉 가구 가지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제 가지고 그 베개는 엄마 되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1: 그랬지.
0: 오늘 예, 전화해서 열애 가구 사겠답니다.
1: 예, 이제 시간이 이틀 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예. 지금 또 요 이틀간에는 예, 전화에 예. 참여하신 분들은 원래 우대 활동을 다 그대로 주면 동충하죠. 바로 연분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예.
1: 283-066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아유,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나도 동충하도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에너지도 해서 예, 밤에 뭐 나는 밴다섯 개도 못 먹었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대를 먹어도 이렇습니다.
1: 좋아졌죠. 예.
3: 예, 심장이 나쁘니까 혈압이 또 계속 올라가서 혈압도 효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혈압이 아무도 못 먹어도 혈압이 계속 정상입니다.
1: 맞죠.
3: 예. 그래지 손발이 저래서 밤에 자다도 못해서 깨나 됐는데 지금 이 손발이 저린 것도 까딱 이렇습니다. 1년 좀 남아 먹었더만이.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하던 게 머리도 지금 좀 신하지. 그리고 나는 위계가 있어서 밥은 못 먹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예,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1: 맞죠.
3: 예, 그래서 약을 좀 밑각이 있습니다. 한데니 이번 할 때에 또 아홉 각 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지, 셋이 이틀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예. 시간에는 또 우리 전화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동충하초 발음은 더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내 전화입니까?
1: 예.
4: 선생님 수월하신다며 나는 예, 동충하초를 먹은 지 요즘 2년이 됩니다. 예. 만 2년 되는데 동충하초 먹고 우선 먼저 혈압이 정상이 됐지 뼈 아이 아프지 심장이 정상이 됐지 얼마나 좋습니까. 심장 박도도 예 제대로 뛴다든 이선이 뚝뚝 쳐서 섰다 뛴다든가 이사들이 그런 게 지금은 그냥 수한 사람처럼 이렇게 뛴다. 그리고 선생님이 식사를 잘하거나 밥을 잘 먹으니까 내가 어떨 땐 네 번씩 먹습니다. 예, 하루에. 예. 그래도 예, 아무런 탈도 없습니다. 오늘도 옥시리 떡두개 싸왔습니다. 먹어도 아무 일 없습니다.
1: 맞죠.
4: 그래, 예. 그래서 온몸에, 그러면 예, 골이, 내 선생님 가서 문의를 말하지, 이런 짜빡한 게 코 풀면 나온다고. 예. 그게 자꾸 나오면서 골이와 정시소 다 말입니다. 골이 영 가볍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예, 내 일에 좋으니까, 나도 이번에 많이 싸고, 우리 동민은 예, 이런 홍문이 나왔답니다, 홍문이. 예. 내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내 물어봐도 그렇고, 제 동충하초를 저번에도 먹어서 예, 눈이 우선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 왔던 게. 그래, 홍문이도 들어가는

0: 들어가는가 이하군에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동충하차 발육은 그냥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0: 예.
1: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많은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그 항문 나오는 것도 많은 어떤 분들은 변비가 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원인이 해결되면 해서 그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까? 예. 그래 원래서 먹어서 예, 예, 내 전문의 말했대 우리 어머니 바람 와서 눈이 이래 그런 게 눈도 좀 이롭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활동점에 같이 갔댔지 예, 그래 지금 건강이라 그래 내가 홍이 조금 나왔는데 그런 거 먹으면 이롭는가 하고 선생님과 물어보 저도 싸겠다고 더 싸겠다고
1: 이제 우대 활동이 이틀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우대 활동 그 내용대로 다 드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빨리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어, 그래서 그 용도 좀만 예.
1: 맞습니다.
0: 예, 그 동미하고 나도 어느 싸다고 할 때 참가를
1: 했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저도 동충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미쳐서 위염 있고 위궤양에서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려놓는 것 같은 게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고 예. 얼른 숨이 잘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얼른 숨이 잘 올라옵니다.
1: 맞죠.
3: 혈압이 높던 게 증상을 듣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3: 선생님 오른쪽이 손가락이 그 천마디 있는데 알 달고 무슨게 딱 그저의 저 메뉴빵만한 게 빨라가 지고서 단단한 게 뼈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 생각하다 이 동서가서 열심히 먹었는데 그 음식 손가락이 뼈 같은 게 올라왔던 게 그 왼쪽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한쪽을 해서 이 아, 그게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정물이 생긴 게 꼭 해결됩니다. 예.
3: 아, 선생님 이야기 진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1: 맞죠.
3: 딴 약대에 4,500m 고산지에서 다른 약이 많지만 동통을 하차는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는 예, 4,500m 사는 지역에서 자라는 약이가 무지무가 쌓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 약은 발효된 약이가 30배를 효과 좋은 약이지 않고 말입니까?
1: 그렇죠.
3: 예, 선생님 저는 예, 처음에는 하루에 두 번씩 먹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1: 한 번에도 됩니다. 예.
3: 예, 하루에 세 번씩 먹는 약을 먹어볼까나 예. 아이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몰라서 자꾸 먹고 예. 모를 때만 하는데 이건 하루에 한 번만 먹어줬습니다.
1: 맞죠.
3: 예, 무슨 약이나 예, 하루에 세 번 먹었다 하는 선생님은 한 명도 내 못 봤습니다.
1: 예.
3: 예, 이렇게 효과 예. 아, 이제 이틀반밖에 지금 우리 할 때 없다지 않고 뭡니까? 예?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나는 약이 있습니다. 약 있는 것도 오늘 계속 먹다가 열려야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충하차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구들구들하면서 황당한 게 이랬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습니다. 결국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서 숨이 딱 막히는 것처럼 침침해서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래 증상이 있었댔는데 지금 이 동충하차를 먹은 다음부터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심장이 좋아졌죠.
4: 없어졌습니다. 예, 심장이 맞죠. 좋아져서. 예, 그러니까 나이 밤을 잘 자고 속이 편안한 게 용도였습니다.
1: 맞죠.
4: 예, 그리고 저기 관절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1: 맞습니다. 예.
4: 예, 허리 다리 아프고 내리저리고 밤에 뭐 돌아눕기도 허리 아파서 그랬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나서지고 밤을 편안하게 자고 등집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힘들던 게 지금은 힘들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리고 저는 만성위병이 유축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해야 되고 매운 것과 찬 것도 먹지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리 어쨌든지 밥을 먹고 먹어서 자꾸 꿀꿀이 올라와서 어디 나가서 이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너기들 민망스러워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 꿀꿀하던 그건 완전히 없어지고 예. 자도 잘 되고 밥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리고 이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머리 아파가지고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러던 게 지금은 이 혈압이 온정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예, 혈압 안 먹어도 예, 혈압약 안 먹어도 예,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래서 예, 머리 맑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나고 예, 이렇습니다. 예, 이번 활동이 영특별히 좋지 않을까 예, 야선은 이게 정말 고산지구에서 자란 약이고 예, 30배 바로 된 인약이 돼서 이 30배 효능을 갖고 있는다 가지 않습니까?
1: 맞지요.
4: 그래 나가지고 어둠이나 먹어도 이게 용 효과 좋고 이 이분 마음이 개운한 게 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이 할머니 돌 때에 약은 좀 있지만 이 참가해서 이 또 따려고 합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5: 나도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5: 지금 어디를 쓴 지 어제는 5달 넘었습니다.
1: 예.
5: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기억력도 잘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1: 맞죠.
5: 그 다음에 발다리 저리고 아프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지. 그리고 위장도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5: 원래 위장에 저기 밥은 걸거리를 하면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거 쓴다면 식사를 잘하니까 힘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5: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장도 저기, 저기 문소리에도 놀라고 하던 것도 이거 쓴다면은 저기 그런 증상도 다 없어지고, 예. 자원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5: 그러나 앞으로 이거, 예, 장기적으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예.
5: 예, 예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두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 이것이 그 관절약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관절병이 좋아집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골과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중의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되면 그 원인을 콩팥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내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면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긴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앉아 때려날 때 우거구 소리가 난다. 주먹을 쥐었다 놨다 할 때 바쁘다. 이거는 진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진이라는 거는 간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골과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밤중에 자다가 우리 쥐랑 올라온 분들이 많게 되는데 우리 쥐라는 것이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 근육경련이라는 것은 비장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그 골과병에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신장, 간, 비장이 골과병을 치료하는 그 공능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골과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꼭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많이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지기 전에 우리 골과병이 빨리 해결받자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써주는 것이 좋고 혹시 내가 넘어서서 문제가 생겼다게 되면 폐전색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전색까지 오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내가 빨리 치료를 받고 넘어지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자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 골과병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병을 개괄하게 되면 세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손상된 세포를 수복해주고 잠자고 있는 세포,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활약하는 세포, 잠자고 있는 세포, 인체 내는 이 두 가지 세포가 있게 되는데 병이 났다게 되면 우리 그 세포가 사망되기 때문에 활약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잠자고 있는 세포를 격활시켜가지고 세포 재생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세포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용산매라든가 실린이 함유됐기 때문에 혈지라든가 혈섬도 동맥경화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혈전이라든가 경색을 용해가지고 심혈관병 이런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우리 풍요해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듣는데 소화제도 아닌데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위가 쫄아들었기 때문에 위산분비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쓴다게 되면 알파 분해매 등 이런 소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줘서 이런 증상이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 300억 개의 활성요인균이 작용해서 변비라든가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끝에 서면은 비로소 시야에 펼쳐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욕망이 클수록 고난은 짙게 드리워지지만 그 길을 묵묵히 지나온 이만이 얻는 고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굴곡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열정이 차분히 가라앉을 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하나의 빛으로 응고돼서 우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힘겨움은 곧 다가올 결실의 다른 얼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금철입니다. 먼저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흐린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7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리고 연길의 밤하늘을 불고기 향기로 가득 채울 특별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시 상무국에 따르면 중화 미식회 2026년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축제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연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준비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연, 전시, 산업 포럼의 3박자, 미식과 문화 관광, 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융합된 축제입니다. 이번 불고기 미식축제 주회장은 연길시 1978 문창원 광장에 마련하고 연길 공룡온천 호텔에 분회장을 두며 전국에서 모인 불고기 업종 전문가, 기업 대표, 경연 참가 선수, 매체 대표 등 무려 500여 명이 함께하는 대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전, 제2회 중국 불고기 미식 산업 대회, 연길 불고기 미식 공급사슬 산업 교류 연결회 등 한 가지 경연, 한 가지 전시, 두 가지 포럼 행사를 포함해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소개 고찰 활동도 펼치게 됩니다. 이번 활동 주회장에는 도합 26개 주재 부서와 18개 표준 조리 구역을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불고기 경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바로 옆에서는 그 불고기를 시민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 맛보고, 응원하는 일석삼조의 구조입니다. 내일 모든 상가가 정식 입주하고 10일 저녁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연길의 밤하늘 아래 불고기 향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입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이 레이너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 진행자 제이 레이너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제이 레이너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머는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면 그 일을 끝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밖에도 인생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 레너의 코미디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데도 어딘가 소박해 보이고 누구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지만 가까운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을 잃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이 레너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무대 뒤에서 흘린 땀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른 뒤에도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이 레너를 떠올리면은 오랫동안 진행했던 미국의 대표 심야 토크쇼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방송국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작은 무대들이 만들어주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된 뒤에도 그는 틈만 나면은 작은 공연장을 찾아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자신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관객 수십 명이 모인 클럽에서도 똑같이 공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무대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이 한마디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편안함을 선택하지만 그는 늘 긴장감을 선택했습니다. 웃음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방송 녹화를 마친 뒤 제작진이 피곤하지 않느냐며 공연 일정을 취소하자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이 레너는 차를 몰고 작은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정말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고 준비해온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려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저 사람들은 티켓을 샀고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지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거창한 철학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제이 레너를 단순히 유명한 진행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 레너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유머 역시 조금 특별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비웃게 만드는 웃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웃게 만드는 웃음도 있습니다. 제이 레너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치인을 풍자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농담도 많이 했지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롱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이야기들을 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남녀노소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그 웃음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이 레너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자동차 수집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는 희귀한 클래식카와 오토바이를 수백 대나 소장하고 있으며 그 가치 역시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자동차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이 오를 차를 찾을 때는 그는 이야기가 있는 차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엔진 소리, 손때 묻은 핸들, 세월이 남긴 흠집까지도 그 차가 살아온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유리 진열장 속에 보관하는 대신 직접 시동을 걸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기계는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싼 수집품이었지만 그에게 자동차는 추억이었고 역사였으며 기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향한 그의 애정은 방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고 제작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희귀한 차량이라도 자랑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 기술의 발전 과정,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제이 레너가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작업 중이던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오랫동안 활동을 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의료진에게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회복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한 말 역시 빨리 다시 일해야겠다 했습니다. 몸은 다쳤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내 삶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말처럼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대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변함없는 미소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라는 제이 레너의 명언대로 또 제이 레너의 코미디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제이 레너는 코미디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제이 레너의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제이 레너의 코미디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나이 들면은 걸릴 수 있는 무선병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사회적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실생활에서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치매 예방 음식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다섯 접시 이상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시금치, 기일, 브로콜리 같은 록황색 채소는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엽산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같은 영양소 덕분입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록황색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1년 정도 늦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나이라도 채소를 즐겨 먹는 분들은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혹시 뭐 넣을지 고민되신다면 된장찌개 시금치 한 줌, 샐러드에 키일 조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밤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등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공치, 연어가 있는데요.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0% 가까이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구운 고등어의 무조림, 연어구이, 꽁치 김치찌개처럼 우리 식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이 많으니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운 분들은 호두, 아미씨,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콩입니다. 이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레시틴,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세포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뇌로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에는 비타민 K2와 유익균이 많아서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두부가 남아있다면 오늘 저녁에 두부 부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한 끼가 될 겁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방의 질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을 모두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좋은 지방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지중해에 연한 국가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점심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추가해도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슈퍼푸드를 찾기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훨씬 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은 험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고 지나온 길은 당신만의 흔적이 되어 어느새 당당한 힘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열정이 다 불타 사라진 지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조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입을 들고 닭을 사러 나아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한히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호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추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태똥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추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래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래,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조서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태똥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태똥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계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모태똥은 이렇게 말을 하며 조울래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닭을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위병이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울래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전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조울래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던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800명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조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시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계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건서, 설악, 주훈을 어리운거리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정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의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주울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태동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둔 것이 분명했다. 조울래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이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똥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었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0: 군대를 퀴즈로 돌리기 위해 조울래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내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전멸된 것이다. 홍군은 영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뚱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둘레에는 바나나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군이 규례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뚱족들이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이었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족의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동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 있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똥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 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태똥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리덕은 모태똥이 발언을 시작을 하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조울래는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조울래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승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울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조울래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조울래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1: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2: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0: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2: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1: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0: 조울래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2: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 리덕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졸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리덕은 졸레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졸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졸레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는데, 나는 제3국 땅에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졸레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은 화를 낼 때면은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동지, 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도우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헤어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옆형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졸레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통지를 뺏겼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졸레가 말했다.

0: 모의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걸려 있었다. 보위대장이 주울레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을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솜두루마기 옷섭을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주울레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어? 통지드렸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왕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주울레는 검은 솜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0: 9333번 컬하세요.
1: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배우셨던 민혁이나 또 판소리도 좋습니다. 부르실 분들은 저희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919333번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 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 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락 차차차.
1: 이고일

0: 저희 월요일부터 다양한 코너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노래따라 행복따라 코너에서는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가 1급 성악가수이신 연변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다양한 또 노래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 코너는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껏 마음을 열고 부를 수 있는 시간,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굳이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인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또 가르쳐드리는 시간, 배우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네, 판소리를 배우면 정말 오, 이런 소리도 있었네 라고 감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그 딸꾹질 소리, 하품하는 소리도 다 들어가고요. 이런 소리도 다 판소리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배워보시면 정말 온갖 자연이 소리라는 것을 느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아리랑, 다양한 아리랑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하면 남녀노소 막 논하고 참 귀에 익숙한 노래이고 우리가 조선족의 대명사라고도 불릴 만큼 참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이런 다양한 코너들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참 많은 노래들을 또 많은 것들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노래 한번 하나 불러보고 싶었다.
0: 자, 정 선생님은 어떤 노래 오늘 준비하셨어요?
1: 예,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0: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예. 그럼요. 예. 오래전에, 꽤 오래죠?
1: 예.
0: 네. 자.
1: 제대로 부를 것 같아요.
0: 항상 부르실 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잘 부르시는 거 있죠?
1: 아니요. 시작합니다.
0: 반주곡 준비하셨습니까?
1: 없습니다.
0: 없습니까?
1: 네.
0: 없으면 제가 장고 반주해 드릴까요?
1: 예.
0: 네. 자.
1: 해란강 맑은 물 고향벌 적혀두니 목백화 무르익는 풍년이 왔네. 황금파도 설레이는 병강벌 육신이 수화의 노랫소리 정답게 울리네.
0: 네.
1: 에야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이가 바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이라네. 내 고향이라네. 희망의 날에 고향벌 펼쳐가니 풍년 노래 구성지게 울려퍼지네. 향긋한 과일 향기 마을길에 풍기니 만풍년 불사도와 웃음꽃 피우네.

0: 살기던 내 고향이라네 내 고향이라네.
1: 네, 잘하셨어요. 여보세요?
0: 다락이나 다락 거 잘했다.
1: 그 마지막 부분이 좀 그 음을 다 잡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0: 조금
1: 네가 바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이라네, 그렇죠? 예. 네. 그분에서 그 예전에도 방송할 배우실 때도 많은 분들이 이 음을 좀 잡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앞에서 장단을 잘 지켰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차분하게 장단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1: 네, 네. 항상 네. 반주곡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떤 노래는 반주곡이 없으면 방법이 없죠?
0: 아, 이런 지금 여기서 배운 노래는 반주곡이 다 없습니다.
1: 아, 괜찮아 있습니다. 그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들은 반주곡이 있는데 좀 기간 없죠. 왜냐하면 염수원 가수의 노래라.
0: 이게 노래방기계 이전에 나온 노래방기계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또
0: 이게 여먼저 부른 그 뭔가 둥실둥실 살아보시든가 둥글둥글 살아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1: 아 노래방기계. 그래요?
0: 네.
1: 그렇네요.
0: 무슨 뭐 방송을 하시겠는데 그게 없다고.
1: 네.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이젠 장단에 맞추시는 것도 연습하시면 되죠.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장거에만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장단을 잘 타신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는 좀 급히 가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없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노래 하신 후에 또 부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미리미리 주시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 이 노래는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으로 된 노래입니다. 이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초록 가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참 좋은 날 가사도 너무 좋네요. 여보게 친구야 하늘도 푸르르고 산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요.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노래 흥겹고 가는 곳마다 축제로세 어깨춤이 절로나네 좋은 날 좋은 때 우리 함께 즐겨보세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웃으면서 살아보세 이것이 1절 가사 말이고요. 2절 가사는 여보게 친구야 달빛도 은은하고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 도시마다 시골마다 웃음소리 넘쳐나고 새 희망이 솟구치네 흥타령이 절로나네 좋은 날 좋은 때 우리 함께 즐겨보세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웃으면서 살아보세 우리 함께 즐겨보세 이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은 안땅 장단이고요. 그리고 음역대도 딱 안성맞춤하게 우리 대중들이 부르기에 좋은 눈높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자랑찬 또 긍지감으로 이 노래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변은 정말 가는 곳마다 축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며 그리고 날로 번영 발전하는 연변 이 모든 것들은 노래와 참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참 좋은 날 이 노래 배우실 때는 처음에 반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콩 여보게 네, 이 부분 아마 처음에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파다 보면은 청취자분들이 대중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박자 쉬는 부분. 콩 여보게
1: 친구야.
0: 네. 친구야에서 또 반박자 쉬죠.

0: 세워
1: 여기다 반박자
0: 수련소 살아보세.
1: 네, 반박자시 쉬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 좀 지키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반드시 반박자 쉬는 부분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요.

0: 네, 참 좋은 날 들어갈 때콩 여보게 해. 그 다음 또 반박자 쉬고요. 친구야. 쉬는 부분도 다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쉬는 부분을 박자에 아예 안 속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장난이 안 되겠죠.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미라 선생님.
0: 오늘 늦으셨네요.
1: 아니, 저기 뭡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부르시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어제,
0: 시간
1: 뭐, 그
0: 들였네요.
1: 상태가, 예, 좀 좋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소리 해서는 사다가 소리 지금,
0: 네.
1: 저기 뭡니까?
0: 목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1: 번주 아리랑을, 예, 제가.
0: 번조아리랑.
1: 예.
0: 네.
1: 아, 이, 짜이, 그, 벚꽃 타령은 어제 잘안 됐대다.
0: 벚꽃 타령이 아직도 안 돼요?
1: 안 됩니다.
0: 어느 부분이 안
1: 벚꽃
0: 됩니까?
1: 타령이, 그, 저기, 뭡니까. 어쨌든, 얘네, 이거,
0: 네, 벚꽃
1: 기다려
0: 타령.
1: 부를 것 같지 않아서.
0: 괜찮아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안 되는 부분 해결하고 가셔야죠.
1: 그냥 번주아리랑을 부르지 말고,
0: 부르기
1: 이거.
0: 전에 벚꽃 타령 먼저 하세요. 두곡다 하세요. 그냥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요. 그냥 낮은 소리로 흥얼거려 보세요.
1: 예.
0: 네.
1: 7월의 꽃무지개 평강버를 물들이는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아리랑 으리랑 흥겨운 멜로디 얼씨구
0: 딴따따라따딴따
1: 아리랑 으리랑 꽃다리니 들러

0: 앞부분 다 잘 하셨어요. 근데 그 예.
1: 마지막에
0: 이 부분
1: 행복타령이 들러나오
0: 예.
1: 들러나오 이랬습니까?
0: 행복타령이 절로나오 나오가 한음이에요.
1: 나오 이렇게 예. 다 이렇게 평이 됩니다. 예.
0: 행복타령이 같은 음이 행복 복부터 타령이까지 그냥 같은 음이에요. 그리고 예. 행복타령이 절로 그 다음 나오는 같은 음이에요. 나오 네. 잘하셨어요. 앞부분 괜찮아요. 그리고 굳이 또 짚어드린다면 이게 방금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쉬는 부분에 박자를 좀 지키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0: 건강 우리의 소망도.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쉬는 부분.
1: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잘못 배우면 이렇게 하면은 이 배우자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작곡가가 이 부분을 쉬지 말고 차라리 낭만의 계절별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 이러면 호흡이 딸려서
1: 예.
0: 한 박자를 쉬라고 넣은 거예요.
1: 예.
0: 안 쉬면 여러분 호흡이 한 호흡이 다 못 가잖아요.
1: 예.
0: 네, 작곡가가 이걸 작곡할 때는 그만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호흡이 딸리거든요. 그리고 예. 아리랑 스리랑 쿵 흥겨운 쿵도 쉬는 부분이에요. 쿵 흥겨운 멜로디 예. 이 부분에 또 있죠. 어헐시구 절시구 쿵 한 박자 쉬어야 합니다. 콩 행복의 닐리리
1: 네. 노래는 이건 재밌는데
0: 잘하셨어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1: 예.
0: 번주아리랑 해보실까요?
1: 아.
0: 네. 번주아리랑
1: 번주아리랑 저기 개문 있을 거지.
0: 네.
1: 아아

0: 너무 빨리 가셨어요. 네.
1: 빠릅니까?
0: 네, 속도가 좀 빨랐죠?
1: 예. 네. 그래서 3박 자면 되는 거예요.
0: 아.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잘 하셨어요. 네.
1: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고.
0: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해야죠. 아리랑, 네. 예, 사실 아리랑이 그 부르기가 다들 어려워하세요.
1: 예. 네. 어쨌든 선생님, 이거 여전도 지내보니까 예, 이 노래가 예, 건강 비결이 맞습니다. 이 노래가 예, 나도 요새 좀 이렇게 조금 어디니 불편한지 노래가 잘 나가지 않겠구먼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예, 어쨌든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이랬는데 네. 그래도 오늘의 노래를 부르니까 나 예,
0: 에너지가 다시 할 길을 찾았죠.
1: 예.
0: 예. 그래서 방금 그 참 좋은 날 있잖아요.
1: 예.
0: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요.
1: 예.
0: 예. 뭐 노래 부르면 이제 온 세상 노래하면서 살아야지 예. 이런 예.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다가도 노래를 부르시면 기분이 금방 밝아지잖아요.
1: 예.
0: 노래는 활력을 예. 주는 존재입니다. 네.
1: 선생님, 예. 어미랑 선생님 정말 어선 10년 넘게 이렇게 참가하는데 너무 고맙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 노래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0: 노래는 김 여사님의 인생이에요.
1: 예,
0: 네.
1: 정말
0: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1: 예, 노래 부를 네. 수 있다는 것이
0: 그럼요.
1: 정말 예, 행복하고 내가 이만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 그럼요. 그리고 예. 또 12여 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1: 예,
0: 또.
1: 선생님, 네. 선생님께 우리 너무 고맙죠.
0: 네.
1: 어미다 선생님 정말 고맙고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 프로에 다 참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감사합니다. 단소리도 예. 배우시고요. 아리랑도
1: 예,
0: 배우셔요.
1: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예.
0: 네. 자 오늘은

0: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김 여사님처럼 다른 분한테 배려해서 아이 다른 분이 노래 좀 많이 하시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제가 들려드리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드렸는데요. 이 노래처럼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오늘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예, 노래 한 곡 부르다가 또 찾아왔습니다.
0: 그럼요, 잘 오셨어요.
1: 예.
0: 네.
1: 오늘은 좀 어찌다 참가 아이하자 하고 나가 반서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예, 좀 내기 없어서 아이하자 한 게.
0: 그러셨어요?
1: 예,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있을 때 그래.
0: 그럼요.
1: 또 오늘은 선생님 또 섭섭해할 거 참가했습니다.
0: 섭섭하죠. 오늘따라 예. 여러분들은 뭔 혹시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죠?
1: 네.
0: 또 여러분 목소리를 못 들으면 혹시 어디 또 아프시지 않나 이런
1: 그렇지요.
0: 걱정도 네. 하게 되죠. 네. 자
1: 부른다 예.
0: 부르세요. 네.
1: 네 농부가 예. 네,
0: 농부가
1: 가수반 노래 농부가
0: 오, 농부가
1: 한번 불러보자. 한번 불러줄게 그만.
0: 네네네.
1: 예 부른다 예.
0: 네.

0: 이거 잘하셨다.
1: 어우, 잘하셨어. 야, 이 자습을 이렇게 잘하셨네요.
0: 아, 내가 잘하셨다. 박수 치니까.
1: 네, 어우, 잘하셨어. 잘하셨으니까 네. 박수
0: 쳐야지. 너무 잘하셨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중간에 휴식도 네. 못 하시고 지금 부르셨잖아요.
0: 네. 네. 왔습니다. 예.
1: 네.
0: 다섯 가다 이래서 부르셨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끼어들 사이가 없더라고요.
0: 짧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괜찮고, 예.
1: 네.
0: 진도 아니라면 그건 너무 길어가서 소리.
1: 네,
0: 육절까지 부를 때 있겠지요.
1: 그럼요. 육절까지, 네. 육절까지 하실
0: 부르기
1: 때는.
0: 그 부르기 전에 어머니 선생님이 사절까지 부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뭔가 그 반소리 해주면은, 예.
1: 아, 아리, 아, 아리랑 해야죠.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아유, 항상.
0: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이 농부가를 혼자서도 자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윤 여사님 같은 경우는 남도 민요 판소리도 엄청 지금 잘 부르고 계세요. 저 오늘 참여하신 정 선생님, 김 여사님 다 저희 민요 광장에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팬들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한 주마다 또 기대가 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분들 또 어떤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는지요. 건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문안 안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굳이 아,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뭐 소식을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저희가 한 주 동안 한 번씩 만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부를 하고 싶죠. 건강하게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도 어떤 별탈 없이 잘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다면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에 다면 영락없이 보험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험제품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은 심폐의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공농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심각한 증상에 관한 이중 일종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 잘 들어보세요.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 환자라 하게 되면 많이 참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주의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전 좋은 청심환 얻어는 반년 이상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2: 특히 예, 원래 손이래 어떻게 숨이 예, 가끔 가다 어떻게 숨이 예, 잘 올라오지 않고 제게 올라왔으니 예. 그리고 예, 미네 조금 지내도 활동도 못하였습니다. 활동 조금만 해도 그래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식은땀 받다 왔다가 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뭐 그러니까 밤에 미네 못한다. 밤.
1: 아,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모두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밤에 그것도 반사기 넣어도 안 되고, 옆을 넣어도 예, 이렇게 답답하고, 손 잘 나오네. 이런 바람에 밤잠이 애 못하고 이러고. 그리고 예, 또 무슨 전쟁, 이빨이 예, 건강 두근거리니까 난 이빨 통해 나오고, 쨈쨈, 예. 그래, 가 검사하면 이빨은 안에 뭐, 치아는 무슨 이런 벌기 뭐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심장을 내서 있잖아요, 이빨.
1: 아, 어, 예, 예. 그럼요. 예, 예.
2: 그래, 예, 요즘 내내 내 이가도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그냥, 온정아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혈압을 이 약 쓴 다음에 내 예, 혈압 약을 지금 어제는 두 달째 떼었습니다.
1: 아, 예.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것은 나와 완전히 혈압 약 한도 아예 먹습니다.
1: 예.
2: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아예 먹어도. 예, 근데 이거 쓰고서 지금 심장 원래 옛날에 나가 댕기고 이래.

0: 이게 되면 혹시나 사건에 미신 겁이 나가지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 주시관에 욕구댕이었습니다.
1: 아예예
0: 헌놈에도 욕구댕이었는데 지금은 일 없습니다. 완전히 뭐 아무 근심도 안 하고 다가 돌고 놀고 와도 예 한 번도 여간에 발짝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
0: 예 확실히 약은 예, 효과도 높고 예, 약이 또 예, 효과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좋은 약은 예, 만날 수 있게 여전히 좀 한번 꾸준히 오래 쓰려고요. 오늘 9개월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은 넣고 쓰시면 되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치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신분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병도 있고, 두 가지 있어가지고, 예. 어떤 때는 가끔 가다 정신이 쓰러지면, 눈도 보면 빙의고, 이런 탈수가 예, 몇 번 됐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던 게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그랬더라. 그래서 나와서 예, 선생님이 좋은 정신만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번에 좀 마지막으로 써보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신만 써서 지금 병원을 한 번 다 해갔습니다.
1: 어제 얼마 동안 복용하신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3: 어제는 거의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쯤은 일해야 된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해결을 보신 겁니다. 예, 예.
3: 예, 그래도 예. 병원 아이가 살 것 같고.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돈도 전략이.
1: 돈도 전략이고, 예. 그렇죠.
3: 예. 돈도 전략이 많이 되고, 사람도 힘이 많이 되고. 예.
1: 그렇죠.
3: 야, 이 심장뼈를 앓는다는 게 정말 저녁에 잠을 못 자지 방도에 눕지 못하지 그래서 이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저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까딱 일 없이 팬듯이 누워서도 잘 수 있고 용이 잠도 잘 오고 예 해가 떠들도 잘 되고
1: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모두
3: 예, 큰 해결 받습니다 예. 예, 이 좋은 통신만 이렇게 써보고 네, 영 좋으니까, 예, 지금, 예, 우리 동생들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신발 나빠가져서 지금 쓰는데, 거기도 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1: 그렇죠. 좋아지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예.
3: 그래, 오늘이 9가구 배달 받자고 한다.
1: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세요.
3: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어제는 두 개로 좀 거의 먹습니다.
1: 예.
4: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그 심장이 계속 답답하고, 예.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골 부위가 계속 아프고, 기침 계속 해댔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입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그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어쩌면 다른 종양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게
1: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지금은 오전은 뭐 기침이 미냐이라고 무관에 가려 있던 것도 싹 떨어지고 예 골골도 아예 아픈다 그래 아예 아프니까 다음 잠도 잘 자고 이게 좋습니다
1: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래서 전문가 이 정신만 이것도 뭐 고요진주하지 그래서 예. 먹기도 좋고 뭐 부작용도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래. 부작용 기본상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복용 과제에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4: 예,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한 여러 번 쓸 예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래 그 알수록 하루
1: 알수는 그대로 숨을 내려지 말고 차수만 조절하면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대단 걱정합니다, 몸.
1: 아, 예, 예.
4: 그래서 오늘도 9가구 저 배달 받아서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셔.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전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가슴이 진심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진심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아, 예.
5: 그리고 예, 그렇게 안만 어쩌든 놀랍니다.
1: 아, 심장병 전행증 증상이죠. 예.
5: 예, 그랬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예, 무슨 소리, 밖에서 자꾸 무슨 예, 문을 잡아당기는 것 같고, 예,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고, 자꾸 무섭습니다. 그랬던 게 약순이 그 무서운 감이 없습니다.
1: 아. 누구 맞다나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담대해졌다는 심장이 좋아져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5: 그래서 예, 문을 닫고 예, 술 집은 것도 예, 두 번 차고 다음 또 이 물건 밀어보고 이러면 또 잠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1: 좋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5: 예. 선생님이 약을 써볼까 십상병에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기침을 주구리 세게 하는도 목에 가래 많고
1: 심폐혈 예, 심해서 예예 예.
5: 네, 기침 닦고 목에 가래도 따급도 좋습니다.
1: 예예예
5: 예. 그리고 주시한 계속 그러면요 그당기 주시한 이들 가지고 아이 댕기도 됩니다.
1: 아예예
5: 들리기도 예 자자 뭐 어떤 데는 숨이 뚝 막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기우기로서 주시한 물 때만 이제 한 번도 이들 주시한 아이 물어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예
5: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을까 나는 같이 쌌는데 내 한국으로 또 같이 싸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예 또 그 집에서 또 싸다 보내달래서 한국인 여동생이었습니다.
1: 예.
5: 저를 들고 있는데 그 옆집에서 또 싸달래서 또 오늘 붙여달라 저희가 그냥 보내준다고요.
1: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심장병 치료는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이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주 추천 잘했습니다. 예.
5: 예, 이거는 욕도 안 먹겠지만, 성원이.
1: 그렇죠. 저, 돈만 팔고 헛짓을 했다 이러면 욕 먹는 게인데, 오히려 이 제품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니까, 신음 넣고 추천해 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6: 이분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여러분, 좋은 조심한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관심 빼지면서 신문도 고르자고 특히 신교통도 생깁니다. 그 반사통을 잠들자고 키워가지고
1: 예.
6: 이랬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1: 아, 예.
6: 신문도 고르자 같은 것은 많이 나쁘고 지금 그약이 그 반사통이 생기던 게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6: 신경통도 자꾸 생기던 거를 그 통증들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쓴기
1: 그렇죠.
6: 이제 이번에 9강 때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예,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수고하셨습니다.
1: 예.
7: 예. 이 전통 심화를 예. 내 이전에 먹고 났으니까 우리 건강에서 우리 집 아빠도 심장병이 영 나쁘다 말인데 심장이 심장병도 관심병도 있지 그런 순천병 심장병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중시해야 됩니다.
7: 예, 제가 하물 날라고 어딘가나 예,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인차가서 쇼크 할 때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7: 그래 예. 부수성 심장병이 있으니 어째 발등이 자꾸만 붓습니다.
1: 붓습니다. 바로 그래 풍습심자이라면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예,
7: 예 하신 부종은 어떤 전통도 붙고 전통 붙는 것도 그래 그렇지만 다리 이 무릎 아래하고 발등이 땅땅 붙은 게 그래서 야 여러 방면을 어떤 이번도 몇 번 한 1년이거든 심장병 때문에 몇 번씩 여행이 알려 여행이 불려서 이번도 하고 이랬는데 이 전통심화를 잡순 다음부터는 지금 이번을 아예 합니다. 이 전통심화를 아빠 작사복이라 야 이렇게 떠냐 우리 언니 뭐게 이거 뭔가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다.
1: 그렇죠 편안하죠. 다를 게 뭐 예 부담 가는 일이 없죠.
7: 그렇게야. 예, 기슴을 줄기슴하고 과래가 어떻게 과래는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1: 그렇죠.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개선.
7: 예, 한 두 달 먹을까 봐서 과래 나는 건 집에서 없어지고.
1: 그 문제 해결이죠.
7: 발등이, 예. 요즘에는 어디 발등이 부신 게 많이 내렸습니다.
1: 예.
7: 전통 발등 내리고 그리고 예, 심혈이 그냥 어째 그냥 해서 보통부터 90부터 120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면 숨이 차서 야 헐떡거리며 걸을 때는 마트에 버텨나고 운동하기도 한데 요즘엔 운동하려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는 게 이 양삼수고 요즘엔 좋다면서 심율이 요즘에는 90 아래 내려가서 영성센터 숨이 아예 사지. 붙어 놀라던 그 증상.

0: 없어졌지. 그러니까 요즘에 여름에는 좋아서 자꾸 운동을 하는데 약간 나가 태권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야.
1: 태권도는 됩니다. 그거는 예, 운동 너무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좋죠. 정신 집중하면서.
0: 예, 아파서 뭐가 요즘에 이 양삼 쓰고 소리 어서 약을 한 두 달 작 쌌습니다.
1: 예.
0: 이러고 여름으로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그러는 어른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예, 예 저렇게 반짝이 너무 떠든 게 저렇게 잠을 왜냐면 떠든 게 저렇게는 그냥 일어나서 그 잠에 그러니까 그런 댄스를 찾기는 다른 사람들 못 자게 하고
1: 그렇게
0: 요즘에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잡수지 위도 나쁘든 게 위도 좋아지지 그 혈압 조절이 안 되든 게 혈압 조절 병 잘 된다 이야기
1: 그렇죠 예 백분지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0: 이번에 고혈압 한답니다.
1: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단 분들이 기본입니다.
0: 해결받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아빠는 너무 좋아서 어선이 이번에 저번에 9동 싸다 잡수고 어선 제일 처음에 3통 9동 두번 먹고 오늘 또 9동 달아받아 계속 잡수였다.
1: 그렇게 하세요. 네, 집에 거르는 이 제품이 너무 필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어놓고 쓰라 하세요.
0: 예. 예, 예. 부산이냐 없어요.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예. 뭐, 기도도 이제 값은 뭐, 저렴하게 비싸지도 않죠.
1: 그렇죠. 예.
0: 예, 오늘 또 9동 배달 받기시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본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청심환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 발매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어놓고 쓰시겠다면 어지간한 심장병 때문에 늘 요령이 불려되거나 심장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번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수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제일 낮아서 20알, 격렬할 때는 25알, 그리고 자수는 하루에 2번 내지 1번 가운데서 처음에 2개로 정 자우는 하루에 2번 견제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괜찮다 하게 되면 하루에 1번 8달 이상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에 1번 견제해도 되겠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연이며 주당이석인 허가복이 7일 도나에서 대산건설, 산업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허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산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틀어주고 대산건설 과정에 막힌 부분을 힘써 타개 해 더 많은 대상이 낙착 착공되고 다그쳐 건설되도록 주동함으로써 산업 전환 성격을 다그치고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쌍흔 의료기계, 만딤 의약중간체,

연변천보 생물제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과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난은 공무 및 정보화부에서 확정한 의약산업군집입니다. 이러한 의약 대상들이 건설되면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운영에 들어가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도나시 성달 동물약품유한회사는 동물약 생산 민영기업으로서 주로 수의용 마취약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작업장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제품 연구 개발, 시장 판매 등 정황 소개를 참담하게 청취했습니다. 기업이 주업을 경영하는 토대에서 시장의 새로운 동향을 민감하게 포착해 애완동물 세척소독 보호관리 제품, 고급 애완동물 기능식품, 동물 방역류 생물약품 등 생산 흐름선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면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개조 진도를 다그치며 설비 주문, 설치와 시험 조정 등 사업을 동시에 잘 들어줘 생산 흐름선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쟁취함으로써 조속히 실제적인 효율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애완동물 소비 교체 승격이라는 새로운 동향을 바싹 따라가 고급 애완동물 진료기구, 체인 브랜드 매장과의 연결, 협력을 심화하고 제품 노출도와 시장 침투율을 빠르게 제고해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민덕 생물 콩 정밀 심층 가공 대상 2기 건설 현장을 찾은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설비 구입,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상 2기는 콩 단백질 정밀 심층 가공을 하게 되는데 고급 콩 기능성 농축 단백질과 조직화 콩 단백질은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이 공정을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려 대상이 일찍 건설되고 일찍 생산에 투입되며 일찍 효익을 내도록 추동하기 바랍니다. 도나시 잣산업화 군집 대상은 주로 잣 가공 작업장, 조온 유통체계 창고를 건설하는데 현재 주체 공사 시공을 끝냈습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을 살펴보고 진도를 묶고 나서 공사 진도를 단단히 주시하고 기계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절주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푸독수수 원액 심층 가공, 림선회 삼림 건강식품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생산 공예,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는 장백산 지역에 위치해 물산과 자원이 풍부한 바 농특산물 심층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천혜의 우세와 조건을 갖췄습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같이 완수하며 조속히 준공돼 운영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시장 수요 변화를 민감하게 통찰하고 소비 맥박을 정확히 파악하며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제품을 더 많이 내놓으며 판매 경로를 부단히 확장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고 시장 각광을 받아야 합니다. 총 투자가 2억 9천만 원인 도나시 4만 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은 근일 정식으로 전력망 연결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운영 정황을 답사하고 기술 득점, 일식 설비 운행, 전력망 연결 전기 가격, 일상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산식 풍력 발전은 배치가 령활하고 가까운 곳에서 접속하며 현지에서 수납하는 등 우세가 있어 지역 전력망 지탱을 완성하고 에너지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정밀화 운영 유지 관리를 잘 들어주고 상시화 순찰 검사 보수, 고장 조기 경보와 응급 대응 기재를 완성해 일식 설비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효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 분집의 집결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핵심은 대상에 있고 관건은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중대 대상 건설을 경제 사업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목표를 확정하고 압력을 가해 분발하며 더 큰 강도와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중대 대상이 빠르게 건설되고 조업하며 효익을 내도록 주동해 전주 발전 대국에서 앞장서고 중임을 떠내며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락착하고 시간대별 진도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을 제때에 정리하며 뒤처진 원인을 일일이 명확히 하고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며 추진 책임을 다져 대상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시공 현장과 생산 작업장을 찾아 깊이 있게 훑으면서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장악하고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를 겨냥해 실속 있고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며 생산 운행,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설비 갱신 등 면에서 기업 수요에 제때 응답해 기업의 투자 신심을 진일보 북돋워야 합니다. 책임을 떠매고 일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 사업을 기획하고 솔선수범의 외지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확히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민감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지역 적합도와 산업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중인 대상의 대서는 투자 실력을 깊이 연구하고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계약 의향이 비교적 높은 대상의 대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제하고 조속한 락착을 힘써 쟁취해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연변에 투자되고 연변에 배치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리 씨가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 대강당 주제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협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제선전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주제 강조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근무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의 중대한 정치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련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성당위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연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 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 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 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 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등록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반열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학교

0: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 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 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 사상 정치, 미육 견학 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 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 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 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 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조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찬영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숙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

0: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따그리 할 모레 것이 합니다. 이 우리 활동은 연장이 없습니다. 10일 동안만 하는데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이죠.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입니다. 그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베개 잇 두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침대에 펴는 2m는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이 잘 되게 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전기 압력솥이 독수리 벨리팸다의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죠. 이 사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찜을 한다거나 혹은 조림 한다거나 할 때도 편리하고 그 아주 빠르게 물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을 맛있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압력솥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고급적이죠.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세 단계 공기를 정화해주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잡아내줍니다. 우리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사파이 집에 앉아있다가 그 거실에 앉아있다가 그 이 침실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그 커팅에 나오게 되면은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이 너무 그런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고급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기회가 아주 좋죠. 딱 내일 모레까지 이 우리 활동하는데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내 심리방 먹고 효과를 본 거 말하다 그랬다.
1: 말씀하십시오.
2: 예, 내 이내전에 심장이 너무 막 떨리고 허리 놀라고 가슴에 이불도 못 올려놓고 자고 자다가도 그냥 저기 숨이 올라와 와서 서너 번씩 앉았다 자고 자고 이랬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로 내 좀 방송 듣기 좋아한다. 멤버 선생님 강의란 것도 그 소리 내게 맞는 것 같아. 내 2년 전에 싸먹었는데요. 엄청 효과를 보고 아무런 이상도 없이 이따 그새 한 1년 넘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1: 좋죠, 예.
2: 예, 그래, 효과를 봐서, 예, 모든 데도 가기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데도 잘 가고, 사람도 막 즐거워하고, 이랬다. 이전에 예.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1: 아.
2: 근데, 예. 지난 겨울에 또, 내 이거 원래 좋아하니까, 우연감 대리시키지 않아서, 그런, 시키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감 때문에 면발이 작년에 연놓고 와가지고, 연병을 입원해서,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어쨌든 이거에 대조시키자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민박사 예. 선생님 또 강의를 합니다.
1: 예.
2: 예, 그래서 그때 예, 할 때 너무 좋으니까 예, 나도 효과를 봤지. 영감 대조시킨 게 우리 영감 어제는 11월 12일 날 퇴원했는데 어제 몇 달, 뭐 야득 달 넘는데 그 약 잡수 그중에 아무런 아픈 데도 없고 정상적인 사는 거 똑같이 했던 거고 매일 사슴 술 떼고 그냥 거 부끄치게 놀라댕니다.
1: 예.
2: 야, 이하고 좋은 거 쓰길래 우리 우영감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1: 예.
2: 야, 우리끼리 우리 영감이 건강하고 이래까 영감 찾을까 나도 지금 같이 오는 게 나도 아무도 증상도 없고 영 좋습니다.
1: 심장이 그렇게 원래 나쁘던 게 많이 좋아지 그렇습니다.
2: 예, 기분이 예. 좋고 예, 밥도 잘 먹지 영 그지 새 생명 찾은 것 같은 게 기분이 영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내 또 여름 이래 우리 경도나 빨리 나선 거 보고 우리 동네 사람도 자꾸 물어보니까 내 이 약 소개라는 게 우리 이렇게 한줄 아바 아내도 잡수고 어떤 여자도 자꾸 앉아서 잡을고 이런 여자들도 먹은 데 다 효과를 봐서 얘 모두 영 좋아한다.
1: 예.
2: 걔 자꾸 잡으던 여자는 한국까지 다 갔습니다.
1: 아, 예. 그랬습니까? 예.
2: 예. 그리고 이 할머니는 또 나으니까 또 이번에 할 때 좋을 때 좀 쌌대 그만 가죠.
1: 맞습니다. 예.
2: 그렇죠. 예, 경기 때 굳이 영감도 뭐 주제를 다섯 개를 했단다. 오진단다 한 게 둘이 같이 먹는단다.
1: 아, 예, 그 자리 했으면 꼭 잡싸야 됩니다.
2: 글쎄 그 잡수고 효과 좋으니까 예, 또 쌓였다고 또 내가 말합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예.
2: 예.
1: 예.
2: 근데 초기를 해서 쌓였다 하니까 그분도 나를 초기했다고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번호로. 하십시오.
2: 예, 예 계속 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고 예, 그 혈압도 그렇게 잘 돼가지고 예, 약을 빨다오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지금 혈압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다가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먹었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그렇게 혈압소거리 잘 되고 가져 있어가지고 예. 약업 달다오 장약 예방을 먹고 예. 혈압소거리 잘 됩니다. 그리고 예.
1: 예.
3: 신경성으로 예. 12여 년간 고생하던 게 예. 지금 반에 먹고 귀에서 소리 나지 않아 그렇게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끼 같고 예 집이 빙빙 돌아가던 것이 예, 지금 그렇게 좋습니다.
1: 아
3: 우리 둘은 예 계속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약은 예 먹는 게 없습니다.
1: 아
3: 선생님 그리고 예 한 가지 문의하기 싶다.
1: 예
3: 선생님 내 친구 예 우리 부부가 장약식 내방 먹고 예 효과 보는 것을 보자 예 자기도 해가 고혈압이 있는데다 예 변비가 심하단다.
1: 아.
3: 이런 사람도 이 약품에 효과 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이 연세가 있는 분들 보면은 아 그 변비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고혈압이 또 있다지니까 예. 예. 예 이래서 이런 분들이 그 이 변을 한 번씩 볼 때면은 힘을 쓰면은 이제 출혈을 꼭 가능성도 있죠. 예. 예 우리 이게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변비가 생깁니다. 예. 종이는 피와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보는데 예. 폐열이 세면 대상열도 세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폐열 대상열을 내려줄 수 있는 성분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라든가 황계가 들어갔고 또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인 황계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변비 해결이 아주 좋죠. 예. 결국 이 고혈압이 있다지니까 고혈압이 치료는 예, 우리 이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 치료해주는 이야기고 아,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0: 혈압 조절도 한 짝으로 잘하면서 이 변비도 해결이 좋은 이런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1: 예, 그럼 예. 그럼 뭔가 도모에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녁에도 네, 배달됩니다. 예.
1: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는 이 중풍 환자가에 정말 어떤 중풍이 다른 사람이어서 정말 크게 맞았는데 병원이 실번 입원에 나와도 아이들 후에 그냥 혈압이 양백 넘어가고 심률이 또 100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열이란 게 40도 이상은 올라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글쎄 살겠습니까? 혈압약 세번 먹어도 아이 내려갑대다 선생님.
0: 아...
3: 예, 그래 사람 자기는
0: 혈압약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160까지 혈압약이 있는데
3: 다 선생님 어떻게 예. 그런가? 예 선생님 우리 가만히 생각해볼까? 아이 그다음 약을 구축탄 약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 되는 거 어찌겠습니까? 그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장약이 이게 천연적 약제고 네 가지 면역으로 들어간 약이 들어갔죠. 뭔가 4,500원
0: 맞습니다. 예.
3: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효과가 나타난 게라 말입니다. 가만히 보잖아. 우리 지금 다 생각해봅니다.
0: 이 약이 그래 이 약을 선택할 때는 이 야생에서 자란 이 약재강인가 이게 더 영 중요합니다.
3: 그렇죠.
0: 예.
3: 야생에서 자란 게 천연적 약재 같은 야생이라도 이건 고산지구 약재하고 그저 야생이 따져 그만인 것 같아요.
0: 그건 그렇습니다.
3: 그 약은 예. 얼마입니까? 이게 원래 사람 사는 지역이 3천 이상, 5천 이상입니다.
0: 예.
3: 그럼 그 약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0: 하하, 그렇죠. 예.
3: 네 가지나 들어갔을까? 어느 배치로 아약했습니까? 그러니까 샘비 아무리 그 중풍 많이 맞아도 줄이 왔다. 그 숱한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 있을 수
0: 약제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뭐이 중요한가 그 약제도 중요하지만 이 거기 주치공릉이 거기 주치공릉이 딱 치료된다고 네. 쓰여있는 거 아, 골랐어야 네. 됩니다. 예, 그렇다 말입니다.
3: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게 쓴 게 없는 것이니까 효과 없을 때가
0: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3: 예. 예. 그래 여기다 쓴 거 보게 되면 그거 정말 그
0: 중풍이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3: 내병을 중풍 맞아서 중풍 치료한다는 그런 주치공이 있어야 되는 치료 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그거는 뭐
3: 예, 심다병을 치료하고
0: 당연한 일입니다.
3: 맨 중요한 기혈 부족을 이렇게 치료한다가 그 다음은 예. 어떻게 했을까 그거 아, 기혈 부족을 보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제품이 오겠습니까? 기혈 부족을.
0: 기혈 부족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길길고.
3: 네, 예, 만병의 원인입니다. 예. 그거 처음에.
0: 그거 딱 치료해준다고 쓰여있는데.
3: 예, 기혈 부족을 그거, 아니, 그 충전해주거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아, 제품이 오지 않고, 혈압이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떤 또 특기 있습니까? 요약에는. 세 번씩 랭성 요거 약을 찌르니까 혈압이 올라다 해간다는 게입니다.
0: 그랬거나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기실 그게 어쨌든가 네. 그게 중점입니다. 이 혈압이 네. 올라가서 하면은 또 그거 고 인차 그거 그렇게 잡사서 맞습니다. 그만큼 그게 내려주고 하니까나 얼마 좋습니까?
3: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나
0: 그리고 중풍 치료에도 거기 그렇게 세 번씩 잡수는 그런 약이 치료 잘 됩니다 원래.
3: 그렇지, 예. 네, 그렇지. 그 시간에 압충증, 순증, 이걸 세 번 연속 들이받치거나 혈압도 올라가고, 머리 흉물 것도 없어지고, 가슴이 아예 그렇게 아예 1분에 100차, 140개 이렇게 막 뛰는 게 그런 것도 나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지.
3: 가만히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 약을 지금 먹는 게 어느 방면에 서나 또 장약이 옳은 거 아닌가. 예, 선생님, 아닌가.
0: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 옳은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딱 장약이면은 장조기사는 어떻게 치료된다고 쓰여있고 그 다음에 중리는 어떻게 치료된다고 쓰여있는가 이게 딱 있습니다. 그게 장약이면
3: 그래, 예. 그리고 그게 아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게 서장이 글이 써있지 중어 써있지
0: 맞습니다.
3: 그 다음에 또 장약 집단이라는 게 딱 써있지 그 뭡니까
0: 그렇죠. 딱 장약 집단이라고 쓰여있고
3: 예. 그런 거 그거 주로 봐야 된다. 그것도 주로 봐야 된다. 어느 지하철에서 만드는가 이게 또 중요하다 말입니다.
0: 중요하죠.
3: 아니면 예. 또 서장 미인가 이게 또 봐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장이 이게 딱 그거 정말 서장 약자라고 딱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서장 약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예.
3: 예. 예, 그러니까나 선생님 강의도 잘하고 그러니까나 누구나 다 홍하제 그러니까 이 약 잡수 그거니 생명 관사로 얼마만큼가 하나 한분한분 되게 정말 이렇게 캐보고는 어느 분나 다 그분들이 참가했죠 그러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0: 예, 이 약은 예, 저희가 혼자서 지금 어제는 5년 3개월 되겠으리 강의 드리고 예. 있고 5년 3개월 동안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제가 다 전화를 받아서 일일이 다 그 해답해 드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증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3: 예. 그래서 벌써 야떡이 된다. 야, 약은 어쩐 써보고 정말 다 칭찬한다. 우리 내 대비 칭찬받습니다.
0: 아,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약은 요가에 예. 먹는 약입니다. 소개해서.
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또 뭐니까 딸이 우리 또 친척이 또 한 분 있다. 예. 하루에 계시는데 하루 두 달에 계시는데 또 먹고 한번 왔다 말입니다. 예전에 아. 76세인데 남자입니다. 그런 게 또 머리 흉하답니다. 선생님.
0: 아. 그래서 여공 여운 사람 꼭 머리 흉합니다.
3: 예, 그래서 이제 승현은 이제 두 달 반 그것도 한 달 두 달 반 계시는데 머리 흉한 게 전혀 없어졌답니다. 이분이 또 오늘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맞습니다. 이분이.
3: 참가하겠단다.
0: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 노공이랑 걸린 사람들이 꼭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노공이 딱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약은.
3: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22여 년 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0: 예.
4: 네, 그런데 마신 선생님이 장약 신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예,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들딸만의 예 장애 신예방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러고는 예 저는 이게 다발성 내게 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무겁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기억력이 없었는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머리 맑아지고 하니까 예 정신이 바짝 나니까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또 관절이 아파서 걸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서 있어 예 아무리 먼 거를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0: 아 예.
4: 예. 야 이뿐만 아니라 여러 면으로 좋아지는 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0: 예.
4: 예 정말 이 약을 예 보니까 예 딱 중풍을 치료한다고 쓰여 있는 약이고 또 서당약이고 서당이 해발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상약제고. 홍경선은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고 예,
0: 맞습니다.
4: 황금으로 예 불리는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고 예 네 가지가 들어간 약재대 그런지 야 확실히 먹으면 효과가 확실히 팍팍 알린다 효과가.
0: 효과 나는 게 알린다 꼭.
4: 예. 예. 정말 예, 딱 약 쓰자면 딱 중풍을 치료한다고 쓰여 있으니까 요런 약을 쓰니까 딱 소리 나.
0: 거기에 가서 제일 딱 소리 나는 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내 중풍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은 약을 선택할 때 아, 내 중풍 딱 치료하겠는데 이러면 그 중풍 치료된다는 게 딱 쓰여 있는가 그거 보고 선택해야만이 그게 구분기를 알겠고 제대로 돈도 절약할 수 있는 게입니다.
4: 맞습니다. 예. 특히 이 약은 하루에 세 번 먹으면 예. 정말 서약을 하루에 세 번 먹지 않을까 예.
0: 그렇죠. 예.
4: 예, 예, 서약처럼 효과 보는 약이다 그런지, 야, 정말 약 효력이 정말 좋습니다. 이 약 먹으니까.
0: 그렇죠. 예. 이 세 번씩 잡수는 이게가 이 약이 그만큼 강한 데다가 또 이렇게 세 번씩 잡사주시 하니까나 그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그 관상동맥경화라든가 또 협심증이라든가 심교토이라든가 또 혈액형협심증이라든가 용형협심증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딱 씌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은 이렇게 치료를 해주 있고 또 그 이 중풍 치료 이 중풍 치료라는 게 어디 잘 되는 잘 치료되는 그런 게 그 배야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런 거 딱 치료된다고 딱 씌어 있지 이러니까나 어느 만큼 이게 세 번씩 이렇게 잡사주면 이만큼 강하게 치료하니까나 치료되지 그게 그 간단히 그렇게 잡사서 되겠습니까?
4: 예, 예. 이 약 먹으면서 정말 예,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이야기한 사설 정말 정말
0: 모두 그렇게 말한다. 이 약을 아, 예. 잡수면서리.
4: 그래서 예, 우리는 남편과 같이 먹는데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했는데 선생님 한 가지 뭐니 할 거니 우리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금방 왔는데 비늘이 있어서 여러 번 까무러쳤답니다.
0: 아.
4: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발가락이 자꾸 얼어든다. 이제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 좋아질 수 있겠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0: 아, 이게 비늘이 있어서 여러 번 까무러쳤다는 거는 이 몸에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0: 이 사람이 빈혈도 생기고 이런데 발가락이 또 그 뭐 저기 그 그렇게 시리다 제꿈입니까? 예. 여름인데도 이게 다 이게 빈혈이 있고 그거 몸에 피가 부족하면서 이런 생기는 이런 증상이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기혈 보충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혈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아, 그 당귀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또 소홍화가 들어갔고 또 이 몸에 우리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또 그 기가 부족하다면은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예. 기가 부족하다면은 또 이게 그 혈액순환이 원래 그게 또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예. 피가 있어도 몸에 피가 충족해도 예. 근데 그런 기를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홍경천이라든가 황기라든가 천공이 예. 감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에 그 피를 충분하게 밀어주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체 말단에 있는 그 발가락에 그렇게까지 그 차갑던 이런 그런 증상이 나타나던 분들 곳곳이 거기 다 피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이런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그럼 우리 지금 사촌동생이 지금 우리 지호와 있는데 오늘 좀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 30여 년 서약인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0: 예.
3: 네,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 먹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아득달 만에 장약만 잔약 10년만 먹고 있는데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아, 저는 또 예, 경동에 오른쪽 방콜이 있어서 항상 거심하다가 10년만 넉다밥 먹고 검사하니 아, 방콜이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그거 빨리 사라진 게 어떤 분들은 6달, 7달, 9달, 10달 이렇게 잡수고 아, 사라진 분들도 있는데
3: 큰 건진 들었을 예. 아니다.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 가슴 답답하면 앞쪽 가슴을 쏙쏙쏙 찌르고 아프고 했는데 이 아무것부터 이 아픈 증상 없어져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히는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이게 관심병, 신경통 요거 다 치료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딱 이 그 주치공릉이 그 전문 관상동맥경화 관심병을 치료를 해준다고 신경통이 에, 이런 걸 치료를 해준다고 딱 적혀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봅니다. 예.
3: 그렇지 말입니다.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여러 방면 효과 봤습니다. 나는 전립선에 방소변이 자꾸 소변량이 한번 보니 작지 시원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한번 보면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방소변이 좀 많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이 약
0: 그렇죠. 예.
3: 예. 약이 효과적 우리 집사람도 같이 먹고 있는데 이번 활동에 또 참고해 받아 왔습니다.
0: 예.
3: 우리 계속 이 약 꾸준히 먹자고 해.
0: 그리고
3: 내 친구 내 소개로 이 약 조금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혈압 높고 그 친구 안에는 또 혈압이 약고 그리고 다 와서 뇌경색 듣고 그리고 관절을 항상 아프다지 그래 이 약 먹고 있는데 여러 방면에 효과 좋다면서 아, 효과 날 때, 이거, 공공하고, 이번에 활동 또, 참고해, 좀, 많이 싸갔답니다.
0: 예, 싸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심리방송 교수는 1년 거의 됩니다. 우리 엄마 중풍에 걸려가지고 정말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0: 아,
4: 예. 약은 다 썼댔습니다. 근데 그게 공용수치 딱 중풍 치료한다는 그런 글이 없는 거, 그런 약 썼던 게 효과를 못 보고서 이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다가서
0: 있는 거 딱 써야 됩니다, 원래.
4: 그래가지고 예, 병신해가지고 이래고 예, 좀 멀쩡하게 서리, 저 어리버리하게 산다가서 예, 어느새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서강약이 예, 장례식 내 망이 딱 중풍 치료한다까 그걸 쓴 게 정말이 말과 같이 정말이 똑똑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아하. 많은 사람을 변해서 똑똑한 사람을 됐습니다.
0: 아하, 예, 그 좋은 일이죠.
4: 예, 한도 예. 못 자고 소변도 살았으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위나빠 밖에 못 먹고 이래 발을 걸지도 못하는 게 지금 어떤 이는 그 시간에 거기 나가서 또 선생님이 또 그런 가르치는 데를 예, 그

0: 이런 양 조절하면 이런 소리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1: 알려주는 게 있지 않을까.
0: 사수당에 쓰가는 대단히 효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 활동이 제가 받아왔습니다. 예. 눈이 떠와서 나도 또 쓰고 있습니다. 예. 관심병이 있고 어디 갔으면 아프고 그다음에 머리 띵금띵금 아프고 어지럽고 허리 다리 아프고 한 게 지금 팔팔해서 예.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이뻐졌는지 정말 10년 젊어졌습니다.
1: 아하, 예. 예, 우리 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소리
2: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정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교통수단의 발달은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만큼 혼자 뭘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넓고 깊어지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색에 잠기셔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자,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함께 느껴볼까요?

0: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비밀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한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셨어요? 자,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간단하지. 결혼식 날 바로 규칙을 정했어. 첫째는 아내는 항상 옳다. 둘째는 만약 아내가 틀렸다면 첫 번째 규칙을 다시 읽어라.
0: 자, 그러자 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글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규칙 1번만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
0: 참말로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시네요. 우리도 할아버지의 규칙을 지켜볼까요? 남편은 항상

아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항상 남편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모순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역시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 제목입니다. 낚시꾼의 변명. 한 남자가 매일 낚시를 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 강태공인가요? 자, 그러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매일 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그러자 낚시꾼이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목표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야. 내 목표는 물고기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희망을 줬으면 이제 그만 와도 되지 않아? 그러자 낚시꾼이 태연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아직이야. 그들이 아직 절망을 배우지는 못했거든. 역시 변명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아내네요. 밉습니다.

0: 이어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의사와 환자입니다. 한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1: 저 의사 선생님,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살이 안 빠질까요?
0: 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0: 그러자 환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답니다.
1: 제가 매일 냉장고 문을 열고 다는 운동을 100번씩 하고 있습니다.
0: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 냉장고가 대신 다이어트가 되셨네요.
0: 그러자 환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1: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0: 의사가 말했습니다.
1: 냉장고 문 앞에서 발 굽혀펴기를 하세요.
0: 근데 냉장고 안에 디저트들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다이어트가 참 어렵네요. 뭔가를 없애야 되네요. 자, 하지만 방법이 맞고 견지만 한다면 누구든 가능하답니다. 우리 몸은 솔직하고 아주 우리가 하는 대로 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우리한테 솔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나라 상계 전설인물입니다. 자, 마운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 9월 10일 마운은 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생 시절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부 잘하는 학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 끝에 겨우 일반 고중에 진학했고 세 번의 대학 시험 끝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982년 첫 번째 대학 입시 시험에서 그의 수학점 성적은 1점이었고 다음에 재수에서는 19점, 세 번째 시험에서 마침내 89점을 받았지만 여전히 5점이 모자라 본과 라인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항주 사범대학 영어과 모집 정원이 미달되면서 영어 성적이 뛰어났던 이 편차생은 특례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마운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계산은 남만 못하고 말재주도 남만 못하지만 창업에는 성공했습니다. 만약 이런 마운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면 80%의 젊은이들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학 졸업 후 마운은 항주 전자공업학원의 영어 강사가 됐습니다. 유창한 회화 실력으로 그는 서호강변에서 영어 코너를 조직했고 번역기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그는 항주 최초의 전문 번역사를 설립했습니다. 장사는 매우 부진했고 월세는 2천 원이던데 수입은

700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를 둘러 나누어 한쪽은 번역, 다른 한쪽은 작은 선물을 팔았고 자신은 의약품 영업사원이 되어 번 돈으로 번역사를 부양했습니다. 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가격에 봐야 한다. 만약 머릿속에 항상 돈만 생각한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번역사는 3년을 견디며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1995년 미국 출장 한 번이 마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애틀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친구가 그의 번역사 웹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단 3시간 만에 해외에서 4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전혀 모르던 영어 선생님은 예리하게 인터넷이 반드시 세상을 바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후 그는 24명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2시간 동안 인터넷의 밝은 미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결과는 23명이 글쎄요라고 했고 단 한 명만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안정된 교원 직업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10만 원을 마련해 차이나 옐로 페이지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9년 마우는 북경에서의 창업 실패 경험을 안고 항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는 17명의 동료를 불러 원형으로 앉혔습니다. 각자 주머니를 털어 50만 원의 창업 자금을 모았고 큰 포부를 품었답니다. 중국인이 설립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터넷 회사를 만들자. 마오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여유 자금이어야 하며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가장 막막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창업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인식입니다. 당시 모든 인터넷 회사들이 대기업과 소비자에게만 집중했던 건 달리 마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들을 서비스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B2B 사이트는 고래와 같지만 바닷속 85%의 물고기는 새우와 같습니다. 고래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보지 못해도 새우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봤습니다. 이는 그의 말입니다. 그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가난한 자들로도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세상에 어려운 장사가 없게 하자는 이 구호는 알리바바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명이 됐습니다. 창업 초기 마오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달 유럽을 세 번씩 오갔고 일주일에 7개 나라를 방문했으며 하버드, 와튼, BBC를 돌며 B2B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자금이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40번 넘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환점은 1999년 10월 북경에서 단 6분 만에 소프트뱅크의 투자자 손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후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갔답니다. 2003년도 도보넷을 설립해서 거대 기업 이베이에 도전했고 2004년에는 알리페이를 내와 온라인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오는 말했습니다. 도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료 요소가 아니라 중국 사용자를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기록했습니다. 마오는 수학 1점의 낙방생에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마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재산은 내가 이룬 성취량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과 실수의 량과 비례된다. 그는 창업자들에게 실패를 더 많이 연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성공의 원인은 각양각색이지만 실패의 교훈은 종종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흔의 창업 과정을 되돌아보면 가장 감동적인 것은 성공의 순간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미래를 믿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100m 달리기가 인생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손이란 것이요. 출발에서 뒤처졌다고 해서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마흔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흔의 성공담은 우리 모두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평범한 사람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 진보가 삶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지기도 전에 가속적인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급급히 따라가기보다 느리게 혼자서 자신과 주위를 골똘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석양 시간 따뜻한 인생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0: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표현하는 통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산이 몸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통풍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체내 혈액 속의 뇨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오는 병, 이것이 바로 통풍병이라고 하는데, 실제 뇨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정상 수치를 벗어났을 때, 즉 남성은 매 데시리틀에 6.8mg 정도, 여성은 6.0mg, 이게 정상인데 7 이상이 되면 바로 고뇨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예, 고뇨산, 통풍병은 주로 고기 많이 먹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
0: 네,
1: 이런 사람들한테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좀 뚱뚱한 사람 미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네. 아, 술이나 고기만 줄여도 좀 예방이 되겠네요.
1: 아, 그렇죠. 예.
0: 네.
1: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모두 왕이나 걸리는 병이다.
0: 아,
1: 술 많이 마시고 고기 먹는 사람 일반인은 그렇게 너무 경상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왕과 같이 사는 사람이 실제 오히려 왕보다 더 잘 사는 수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 통풍병이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요산이 높은 상태가 문제는 오래 지속됨으로 해서 요산이 결정체가 여러 조직에 침착됨으로, 즉 관절 주변에 이런 연골이나 힘줄이나 이런 연부 조직에 침착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일종 대사성 질환입니다.
0: 네.
1: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빨리 체외 배출해야 대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갈 게 나가지 않고 몸에 그냥 쌓이게 됨으로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질환, 이게 대사성 질환. 사실 여기 비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고지혈, 고혈압의 심장 질환, 이게 다 대부분 다 대사의 질환입니다.
0: 네.
1: 주로 40대 이후에 남자에게서 좀 쉽게 발생합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육류, 고기, 고기 잘 먹는 사람, 또 혹은 등푸른 생선, 이것을 좀 경상적으로 많이 먹을 경우에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음주, 음주 술 마시는데 술에서도 특별히 맥주가 좀 더합니다.
0: 네.
1: 그 밖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혹은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등등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2차성적으로 몸의 만성 신염이라든지 고혈압, 또는 골수 증식성 혈액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산은 먹는 음식 가운데 있는데 생성이 과하거나, 이제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생성이 과해지고,
0: 네.
1: 그 다음에 배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예, 먹어도 배설이 잘 되면 문제될 거 그게 없습니다.
0: 네.
1: 예,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통풍 환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하고 또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통풍하면 관절병을 떠올립니다.
0: 네.
1: 이 결절이가 관절에 쌓이기 때문에
0: 네.
1: 예, 특히 엄지발가락. 예. 예, 근데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예, 전신 대사의 질환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0: 예. 네.
1: 예, 그래서 실제 보면 통풍 환자의 50% 정도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11% 정도는 당뇨병이 있고 한 42% 정도는 대사증후군. 예, 대사증후군이란 한 사람 몸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동맥경화, 비만, 예, 이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지금 현 시대 사람들 예, 사실 이런 정황이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풍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 예, 또 한 90% 정도가 한 곳의 관절에 주로 엄지발가락 예,
0: 네.
1: 발가락이 아파서 예, 견디지 못하는 예, 이런 경우 또 발목이나 무릎 이런 하지 관절에도 급성 관절염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0: 네.
1: 예, 통풍은 또 그 가족력도 좀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가족 중에 이 통풍 환자가 있으면 그 집에 또 발생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 급성 통풍 발작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 특히 엄지 발가락 관절이 붓고 열나고 아프고 예, 이 뻘겋게 붓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치 골수염이나 또 혹은 큰 감염에 걸렸는가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대개 밤에 잘 생깁니다.
0: 아, 네.
1: 밤에 엄지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예, 그래서 예, 그 병원을 찾는 경우가 예, 종종 예, 많습니다.
0: 아, 주로 엄지 발가락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1: 아, 이게 류라 하는 것은 특별히 뭐 말 특별하게 예, 그렇다기보다 관절에 쌓이는데
0: 네네.
1: 관절 가운데서도 엄지 발가락 예.
0: 네.
1: 예. 또 그뿐이 아니라 다른 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밤에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아프다 할 정도로 이건 알아본 사람밖에 알 수 없습니다.
0: 네, 통증이 심하다는 거죠.
1: 아주 극심한 통증,
0: 네.
1: 참기 어려운 통증, 예, 예,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 또 이게 대개적으로 그 유발 인자가 있는데, 물론 몸의 요산 수치가 오랫동안 좀 그 정상치보다 높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번번이 발작하는 것은 아닌데 그 어떨 때 유발하는가? 예? 오늘 크게 술을 마셨다 할 때,
0: 예? 네.
1: 음주 후에 또 큰 수술 받은 후에 또 어떤 출혈이 있은 후에 또 어떤 큰 감염을 받은 후에. 또 일부 뇨산 배출을 방해하는 예,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 할 때 예, 그리고 혹시 방사선 예, 치료를 지금 예, 받는 중이라 할 때 예, 이것도 유발 인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과식했거나 예, 너무 과로했거나 또 심한 운동이나 예, 타박상 등이 그 유발의 인소로 될 수 있습니다.
0: 아, 통풍을 방치하면 혹시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1: 그럼요.
0: 네.
1: 예,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산수치는 다 신장을 통해 배출하기 때문에
0: 네, 영향이 있네요.
1: 예, 신결석

0: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급성 통풍 발작은 며칠간 지속되다가 또 증상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자주 재발하는 문제입니다.
1: 네.
0: 재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통풍 발작이 주기가 짧아서 만성 통풍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관절에도 손가락에도 발가락에도 어깨 관절이나 그리고 귓볼 등에 통풍 결절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각 관절에 이게 변형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이 허리하고 다리 내용색이 고상하는 환자입니다.
0: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2: 예, 그래 이제 방송 듣다가 저리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 허리 아프면서 이 내리받아 다리
0: 줄이 뻗쳐.
2: 예. 줄이 뻗치면서 이 장단지고 거지 지금 세게 아픈다. 그러니까 일상 생활하기도 좀 힘들어서 예, 지금 허리를 굽혔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무릎 팔도 같이 이렇게 세게 아픈다. 그 이제 현대병원에서 이런 광고를 내고서 또 병도 다 치료했다는 것도 듣기도 하고 또 어느 환자도 또 가서 치료했다고 내가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해볼 생각이 있어 그런데 지금 주로 무슨 방법을 치료합니까?
0: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로 내리 줄이 치면서 아프다. 뭐 검사는 상세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척추 협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 척추. 예,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나도 찍어보고 예, 또 약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먹는 약에 이런
0: 발사고
2: 예. 약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예, 그때 보이지
0: 그때 보이지
2: 어선 밑에서 보상했습니다.
0: 그렇죠. 예. 이게 척추 협착이라는 게 모두 아무래도 예, 좀 불편하니까 다 처음에는 약 씁니다. 예. 약도 쓰고 파스도 붙이고 침도 하고 별별 방법 다 해도 그게 좀 잠시고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예.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치료 빨리 해야. 예. 물론 지금 전국에 병원도 많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낫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상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증상만 좀 눌러주는 방법. 이 척추 협착에 있어서 지금 영길시 현대병원은 기타 다른 병원과 달리 자체 연구의 특색 치료가 있습니다. 예, 이 자체 연구의 특색 치료, 예, 그러니까 딴 병원에는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예, 지금 치료해서 그 치료 효과가 아주 좋고, 그 문제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져 드립니다. 그 방법은 부강주사료법, 예, 세포재생요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세 번 치료하면 예, 한 번 치료에도 효과는 알립니다. 예, 한 번 치료해서 완전 낫게는 할 수 없고 효과는 알리고 대개적으로 열흘 간격시 세 번 부강주사로 치료하면 예, 기본상 다 낫습니다. 그리고 예, 아주 엄중한 환자라 해도 한 네 번 치료에 예, 문제는 네 번 치료해도 효과 없을 때에는 그 후에 더 이상의 치료 비용은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2: 예. 그렇습니까?
0: 예.
2: 그럼 지금 현대병원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0: 직접 찾아가시려 합니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연락전화는 2652120, 예, 2652120에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예, 4시 후에는 예, 다 퇴근하기 때문에, 예, 4시까지 전화하시면 예약도 되고 예약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예, 예. 몇 번 전에 힘들어 한 번 더 문의하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0: 아, 예, 그게, 예.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걷는 거리가 문제는 걷기 어렵다 하는 게고 거리는 좀
2: 요즘 들어서 또 예, 그런 거리도 좀 힘들고 집에서 일상생활도 이래 허리 굽혔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지금 아파서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세게
0: 아파요. 예, 그게 참고 견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점점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면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2: 네. 이제 전화된 게 번호는
0: 265
2: 예.
0: 2120 265 2120 입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통풍이 한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0: 예, 그래서 통풍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급성 통풍 발작에 있어서는 예, 우선 그 요산 수치를 떨고 드리기 위해서 예, 드리는 약물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요산치가 지금 높다 해서 이 나타난 문제, 예, 이것을 좀 내려주는 약제. 예. 그리고 또 요산이 형성을 방해해주는 예, 이런 약제, 베펠링춘이라든지 베펠춘이라든지 예, 이런 것은 요산이 수치 형성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1: 네.
0: 배설을 좋게 해주고 형성을 좀 억제하고 예, 네. 이런 방법으로서 요산이 그 형성을 지금 적게 해준다. 화음해 보면 수치가 좀 떨어지게 한다. 예? 이런 것으로 치료하지만 이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수치만 예, 낮추는 치료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절의 활막에 단단히 뭉쳐 있는 예, 이것을 풀어주는 치료. 예, 결석을 부드럽게 해서 대사를 통해 주로 신장 대사에 통해서 배출되게 하는 치료 이게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주 발작하는 문제 네. 이것을 예, 좀 예, 감소시켜주고
1: 네.
0: 예, 그리고 그 점차적으로 또 아마 발작하지 않게 하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 요산이 함유된 음식이란 사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입니다. 네. 예. 뭐 그런 음식을 다 먹지 말라 한다면 참

0: 살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물론 생활 가이드에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자주 발작한다 할 때는 처음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고기 위주로 하는 식사 같은 거는 예,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술 같은 것도 예, 예, 이런 것도 경상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예, 그리고 고기뿐이 아니라 등푸른 생선, 예, 정어리, 멸치, 고등어, 예, 이런 것도 좀, 예, 그,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좀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
1: 네.
0: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콩이나 시금치, 감, 아, 이런 것도 사실은 육류는 아닌데 또 요산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아, 만약 통풍 발작이 일어날 때는 일단 아픈 관절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베개 같은 거 좀 받쳐서, 예, 발이면 발 밑에, 발목 밑에 받쳐서 그 부위를 좀 높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신발도 좀 편한 것을 신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다른 관절 질환과는 달리 그 냉찜질이나 온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이 통풍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 아프다고 아스피린, 정통편,
1: 네, 네.
0: 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1: 아, 드시면 안 되겠네요. 예,
0: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일단 이 통풍, 이 대사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한 번 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예, 이제처럼 생활상에 많이 예, 주의하고 그 다음에 비만도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잘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예, 이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알칼리성 음식은 대개 이게 육류, 생선, 예, 과일과 채소는 보통 이거 산성,
1: 네.
0: 시쿨다고 뭐 산성이거나 뭐 아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1: 네.
0: 예, 이게 몸에서 대사돼서 나오는 결과, 예, 이 육류 같은 거는 다 산성 음식, 예,
1: 네.
0: 예, 알칼리성 음식을 좀 예,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예, 그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예, 예, 특히 이 아까 문의한 바와 같이 이게 다 신장으로 요산의 신장으로 배설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성이 되면 뭐 이런 예, 신결석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고증도 예, 없던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예, 이런 삼고증이라는 것이 다 지금 그 현대 문명 질병의 원인입니다. 예, 즉 말해서 이 심장질환이라든지 예, 또는 당뇨병도 그렇고 다 이게 먹어서 오는 질병입니다.
1: 네,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하네요.
0: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생활상의 주의에 이제 말한 비만 관리, 예,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드는 물을 잘 마시는 게
1: 네.
0: 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요산 수치가 높으면 모두 통풍이 생기나요?
0: 딱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게
1: 네.
0: 한동안의 기한이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이 요산치가 올라갔대서 오늘 당장 통풍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좀 몇 년, 십몇 년 긴 시간을 경과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액검사를 통해 이 수치도 잘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혹시 내 몸에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병이 있다면
1: 네.
0: 예, 이런 사람들 더욱더

0: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치료는 특색치료, 예, 딴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병원 자체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치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도 효과 없다 하는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연락전화는 2652120, 예, 2652120입니다. 문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 이와 같이 흔한, 예, 그, 골관절병, 예, 여기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 예, 예, 이 치료는 특별히 여러 잘 낫지 않은 이난병도 또 여러 만성질환에 다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모든 골관절 질병에 있어서 그 효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정석이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근평 총수기의 령도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수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전국 총협이 초속회의 고성원들의 정책 토론회를 소집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최근 광서, 호보, 감숙 등지에서 강우와 강풍 날씨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산사태 등 재해가 반발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빚어냈다고 비했습니다. 비상대처와 재해구조, 부상자 치료, 군중대피 등 사업을 전력 조직하고 인원 사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생 재해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인은 당면 홍수 방지 정신은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각지각 관련 부문은 이미 확정된 포치와 조치들을 잘 관찰하고 해의 정서와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재해 방지와 재해 구조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책임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과 하천, 호수, 위험 저수지, 지질 재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위험 부담과 안전 우한 조사와 정도를 깊이 전개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비상 구조 준비를 강화하며 재해 방지, 재해 구조의 집안 임무를 실속 있게 잘하고 인민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최근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는 가운데 국가 홍수 방지 감음 대처 办公실, 국가재해 비재해 감소 재해 구조 위원회 办公실은 각지를 주도하여 강우 상황과 홍수 상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위험 상황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상 대처와 재해 구조를 전력 전개하는 한편 재해 위험 부담과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재반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조치를 참답게 관찰함으로써 중대한 자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뒷받침으로 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자면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동력을 육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는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겨냥하여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작년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책임자 하화림의 소개한 데 따르면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라벨링과 품질 검사를 거쳐 최종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형성한 후 이를 기지의 알고리즘 대형 모델에 훈련시켜 다시 로봇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장면과 다양한 산업에 진입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올해 2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 첫 지방 시찰에서 습근평 종석이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혁신창조단지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석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화 응용을 실현한 산업 맞춤형 품질 검사 로봇이 하남성 락양에서 정식으로 대량 출하된 이후 사천성 성도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 서부 뇌계곡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혁신 활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종석이는 상해에서 열린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도입, 활용 등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여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무의 견인을 견지하고 후비 역량을 양성하며 큰 힘을 들여 청년 인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고 과학 지식 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탐구 욕구를 자극하여 기초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인생 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과학기술 인재는 우리나라 연구의 주력군이자 혁신의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북두, 달 탐사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정과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팀의 평균 연령은 겨우 30세 정도입니다. 천진시는 연구평가 체계를 재구축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근원적으로 미래 산업혁신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천진산업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 채도는 많은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문, 직함, 상 같은 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검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도는 연구체제의 이러한 개혁은 전체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 종석이가 직접 계획하고 배치하여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에 북경 상해,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등 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과학기술혁신 원천 능력, 첨단 산업의 선도 능력 및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제2사 려정 사장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각자의 혁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과제를 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시키고 상호 협동하고 보완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2035년까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목표를 조준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와 원천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

0: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백오년의 분발 진출은 백오년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충 총숙의 중요한 요소는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키고 시간을 다투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새로 정해서 역사의 계주를 잘 이어달릴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광활한 역사적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는 노력 분투를 통해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루갈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향촌지능의 광활한 무대에서 과학연구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시대의 광범위한 중국 청년들은 이에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단대학 공산당 선언 전시관 송화당원 자원봉사팀의 유련인 진자배는 105년 전을 돌아보면 바로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후회 없이 민족 해방에 바쳐 열혈로 새 중국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이라는 중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습금평 당권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학습, 사고, 실천, 깨달음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지행, 합일 속에서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다지 왕조는 현장에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감동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금평 총석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소장의 변방 발전과 부민 행동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총석에게 감사드리고 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고 실천으로 국경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내몽골 바옌 조르시 동구현 삼북 사막화 방지 청년 돌격대 대원 보험은 대를 이어 사막화 방지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막화 방지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록지를 조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동구현의 산림과 초원의 피복률은 초기의 0.04%에서 현재 41.4%로 증가함으로써 사막화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당 건설을 지침으로 삼아 당에 대한 충성과 인민을 위해 록지를 수호하는 책임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항공공업 심양 비행표준 부품센터의 기계노동자 양국심은 총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애국심을 품고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을 세우며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의 항공 강국 사업에 자발적으로 융합시키고 혁신주도 발전을 고수하며 장인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핵심 분야의 병목기술 난제를 집중적으로 극복해 청춘의 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새로운 역사적 용광을 창조할 때 원한 위대한 호수를 보내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의 신념을 굳게 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도록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호소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국가에 대한 사랑을 두텁게 하고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며 책임감 있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수안교통대학 에너지동력공학학원 연구생 우병료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며 당의 지위를 듣고 당을 따를 것입니다. 개인의 연구와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융합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용감하게 정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농업대학 곡초과학기술소원 연구생 량문정은 마을에 와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삼농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0: 우리는 청춘의 리상을 농업 강국과 향촌진흥전략에 융합시켜 청춘으로 길을 닦으면서 리상을 빛낼 것입니다. 룡문 석굴연구원 석굴보호연구 및 유산 관측팀 성원 류인은 청년들에 대한 총소기의 기대를 통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묵은 시대적 책임을 더욱 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맡은 사명을 짊어지며 중화문화의 보물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며 잘 전파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고풍은 청년 당원 배달원으로서 청년들은 뜻이 있어야 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일터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총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배달업의 최전선에서 주변의 동료 배달원들이 배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잘 이끌 것입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전국정협이 7일 오후 2026년 주석회의 구성원들의 정책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호령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끊임없이 분투하고 특히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를 이룩한 것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오랜 분투 과정에서 축적된 소중한 역사적 경험임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인민정협의 사업과 다당 협력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감정적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호령은 인민정협 전문협상 기구의 역할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집중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민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호령은 전문협상기구의 기능을 실속 있게 수행하고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와 국정자문의 역할을 발휘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며 민주적 형식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 부주석 호춘화, 심양약, 왕용, 주강, 하후화, 량진영, 바테르, 소휘, 소홍, 고은룡, 진무, 항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경, 태박용, 조영신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0: 전민족 항일전쟁 폭발 89주년 기념식이 7일 오전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노국교 요란에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오전 9시 기념식이 웅장한 국가조학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 학생 대표들은 깊은 정을 담아 항일전쟁 시문을 낭송했고 수도 대학생 합창단은 항일군중대학 교가와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제 중국도 없다를 높이 부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분발하는 힘을 키워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앞장에 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각계 대표들이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차례로 항일전쟁 기념관 대청에 들어가 중화민족이 단결하여 항일전쟁의 참가함을 상징하는 대형 부조 철벽 앞에 호나하고 항일전쟁 열사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1: 각 지역에서 전민족 항전 발발 8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역사를 기억하고 선열을 기리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발 진취하는 정신적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7일 오전 상해 송호 항전기념관 승리광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도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 대표들이 꽃을 들고 기념비 앞에 멈춰서서 응시했습니다. 학생 대표 왕을점은 우리는 이 한 치의 산하마다 한 줄기 피로 얼룩졌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애국심을 국가에 보답하는 열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량을 잘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우리의 성장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선대들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로 됩니다. 강서성에서는 100명의 부대와 지방대표, 중학교와 소학교 사생, 자원봉사자들이 남창 신사군 군부 예터 전시관 기념광장에서 주제 기념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창시 주시학교 교육그룹 운비로 캠퍼스의 학생 호명성은 소중한 옛 사진들과 혁명 유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에 대해 더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침략 일본군이 77사변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여 후에 참혹한 남경 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은 확인되고 립중된 역사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계속 침략의 죄책을 약화시키고 역사적 종로를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시는 최근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에 전시판 내용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표현을 대학살에서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사건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현지 핵폭발 생존자와 평화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종로는 결코 왜곡되거나 함부로 고쳐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죄행에 대한 정의론 재판이고 전후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으로서 판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서 남경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논술하면서 이 만행을 학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집단학살, 분산학살, 강간, 강도, 방화 및 파괴 등 일련의 만행을 상세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남경 점령 후 첫 6주 동안 대량의 불태운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을 죄하고도 민간인과 포로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잔혹한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도쿄 재판의 정의론 판결을 왜곡하고 포기하려는 시도임이 뻔합니다. 이른바 많은 서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은 폭행의 심각성을 모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이른바 사건이라고 가볍게 다루려는 것은 저들의 침략 범죄의 성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같이

0: 메모하고 중요한 것을 회피하는 방식은 단순한 문자 조정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욕사의 진실을 희숙하고 침략 범죄를 축소하려는 행위이고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공경란 무시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남경인민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인민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겪은 도시로서 나가사키는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역사의 진실을 확고히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후 나가사키 대학의 고 다카시 야스토시 교수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요지 인사들과 평화단체들은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남경, 상해, 북경, 심양, 할빈 등지의 역사 요족지를 방문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는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과거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은 일부 일본군 가해 사료를 사실대로 전시하여 일본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물관은 이미 형성된 역사적 합의를 뒤집고 일본의 침략 가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조치는 일본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침식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대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가사키의 역사 표현 조작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우익 세력의 용료와 멀리 호응하고 결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에 등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남경 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했으며 심지어 9.18 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의 이른바 개진계획이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논조든 본질적으로 모두 잘못된 역사관을 다시 떠들어대는 것이고 모두 일본 군국주의 침략 역사관의 찌꺼기입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없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80년 전 도쿄 재판은 국제 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며 전후 평화 질서의 최저선을 그렸습니다.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오래된 사건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인민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좋은 삶을 가져다준 감자 농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단판이 오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새로운 추구와 변화는 중화문명의 역사적 전통이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승되는 중화문화의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시경 대야 문항에는 주나라는 옛나라임에도 그의 사명은 혁신이었다는 천고의 명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례들은 우리 문명사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무룡왕의 허복기사 부귀효문제의 한화개혁 그리고 역대 왕조와 시대의 수많은 변법과 혁신이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하문명 나아가 인류문명에 모두 극히 심원한 영향을 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사례를 꼽자면 그래도 인재선발과 사용제도일 것입니다. 노예사회에서 이른바 인재양성과 선발 등용은 모두 세습제였습니다.
6: 그리고 귀족 출신 여부가 대다수 사람들의 성장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바로 유교 무료를 주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세습제의 한계를 돌파한 데 있습니다.
5: 때문에 공자는 후세로부터 만세 사표로 받들렸습니다. 진나라 시기는 군공제로 세습제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시기는 인재선발과 사용제의 중요한 변혁기로서 백가를 몰아내고 유학만 존중한다는 대일통의 유학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주장과 어울리기에 찰거제와 징벽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찰거와 징벽은 세습제를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분명 큰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재에 대한 추천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습적인 대가문이 점차 사회 중견이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인재 추천 경로가 모두 세습 가문에 의해 다시 독점돼 버렸습니다. 위진남북조의 300여 년

0: 기나긴 혼란 뒤 수당식에 이르러 점차 대일통의 추세로 나가면서 사람들은 상품 무한문, 하품 무사족이라는 인재선발과 사용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창의적인 과거 제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에 주의가 독서 감수시에서 쓴 것처럼 도랑이 물이 맑으면 근원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샘물은 끊임없이 용서 숨쳐 나오는 인재를 말하고 더욱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려파 선생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유전자이고 막스주의의 중요한 품격이며 막스주의가 강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막스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중 한 분 모시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 개론이라는 학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학습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은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일부 명사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 원리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논문을 쓰거나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1: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막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변론의 산물이 아니고 서재에서 생각해낸 학문이 아닙니다. 막스주의는 실천에서 오고 또 실천에 활용됩니다.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막스주의를 잘 배우고 이해하며 잘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주요 모순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문 습작의 관건은 바로 문제의식과 문제의 지향성을 가지고 글의 혁신 요점을 돌출하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장부를 적는 것처럼 줄줄이 열거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의 새로운 혁신 요점을 잘 살리려면 선인들이 남겨놓은 학술 관점을 기반으로 더 연장하고 확장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혁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막스주의 인식론의 근본 요구이고 이런 혁신의 근본적인 구동력입니다. 우리가 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시대 발전의 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신시대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풍부한 실천과 잘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이론 연구자들이 나라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형성하고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활용하며 조국 대지에 입각해 논문을 씀으로써 이론과 정책 혁신이 중국의 실지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구비하길 희망했습니다. 현장 관중의 좋은 질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막스주의는 우리가 당과 국가를 다스리고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 과학 이론에 지도를 견지해야만이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전 작가들의 구체적인 논술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이론 탐구와 혁신을 진행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대한 이론 혁신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병어근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0: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몽골 울란 차버시 성도현 3대 경향 3호지촌 왕건위 재배농업합작사의 구성원 고명은 주문재배의 장점에 대해 주문계약을 체결하니 농사짓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자를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시세 변동이 생겨도

원가는 건질 수 있습니다. 상도현에는 고명처럼 감자 농사로 수익을 얻는 농민이 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현에서는 감자 농사 관련 조치가 가장 민심을 얻는 민생 조치로 간수됩니다. 여름철이 상도현은 온 도시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생기가 넘칩니다. 6월 15일 기자가 왕건이 농업합작사 감자재배단지를 찾았을 때 밭도둑이 끝없이 펼쳐져 눈길이 닿지 않을 정도였고 감자 묘목들은 모두 튼튼하게 자라 줄기는 굵고 곧으며 잎은 짙은 녹색에 두툼하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밭 한가운데에는 중등 키의 마른 체격, 얼굴이 거무스름한 한 사나이가 감자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맹이였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줄곧 감자밭 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명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이 감자 상태를 보세요. 올해 자연재해만 없으면 풍작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명의 자신감은 내몽골 복경 단감자 산업 그룹위원회사와 체결한 감자 수매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명은 2011년에 설립한 그의 합작사는 구성원 7명의 농경지 총면적이 1830무라면서 주로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 애호박 등을 재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부터 합작사는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감자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해 그는 감자 100무를 재배하여 61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합작사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 우수 품종을 선정하도록 도와주고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매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잦은 장마로 감자가 물에 잠겨 수확량이 줄었지만 기업의 계약 고가 매입 덕분에 본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합작사는 다시 해당 회사와 800무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파리홀경향 파리홀경촌의 최지강 역시 주문 재배의 수혜자입니다. 최지강은 2023년부터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계약 판매 가격이 높아 작은 감자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재배한 감자는 무당 4천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업 발전을 잘 도모하려면 선도 기업의 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상도현은 상해 복경당 농업그룹위원회사를 유치하여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복경당 상도공장의 소강공장장은 2023년부터 주문재배 모델을 시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링근 기원의 농가들과 17만무의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구역 내에서는 총 10만 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모든 재배 농가의 감자는 시장 보호 가격으로 매입하고 높은 가격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보호 가격을 정함으로써 농가들이 감자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강 공장장은 저희 회사 전분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0만 톤이고 3개의 생산 라인은 시간당 240톤의 감자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인 연간 감자 수요량은 80만 톤에서 120만 톤에 이릅니다. 올해 저희는 5만 모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5천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은 풍부한 자원 특색에 기반하여 감자 산업을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강현을 만드는 주도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의 감자 산업은 육종, 재배, 가공, 저장 판매, 종합 봉사가 일체화된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현 취업자리의 36% 이상을 창출하여 농목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핵심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 재배를 촉진하여 전현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만 5천 무에 달하고 진환경 다수확 고효율 시범전을 조성했습니다. 기지 공동건설 플러스 주문농업 모델을 혁신하고 농가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선도기업 연계기제를 통해 매년 촌집체 경제수입을 297만원씩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5만 7천명의 농민소득 증대를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가공 전환을 심화하여 전현에 연간 5만 톤의 프렌치 감자 튀김,

0: 2만 톤의 분말, 20만 톤의 정제 전분의 가공 능력을 갖추어 연간 감자 가공량이 200만 톤에 달하고 가공 전환율이 80%에 이릅니다.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총용량 45만 톤의 현대식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10개의 판매협회를 육성하며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자.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거의 1600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모두 담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 달간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위기 승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승산도 없고 타협점도 찾지 못하는 생사의 교착 상태와 악순환에 빠진 원인과 충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지상 진지전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 공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연합부대 직군의 보조 지휘소를 시찰할 때 군사회의를 열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이 말한 중대한 진전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노프카 공략은 러시아군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전진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은 러시아 측에 내놓은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무기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러시아에 대한 심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방공부대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로 향하는 무인기 200대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집단군 사령관 예브게니 니키포로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푸틴에게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5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운명이 걸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페스코프는 4일 젤렌스키가 푸틴과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만약 젤렌스키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콘스탄티노프카가 아닌 모스크바로와 푸틴과 회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담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담판은 반드시 202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협정, 2025년 8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할 때 토론한 모식 및 현실 상황 그리고 자기가 2024년 러시아 외교부 연설에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비가 외무장관은 앵커리지 정신이 더 이상 존재합니다.

0: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제정된 모든 평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갈등의 심층 원인은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략적 불신과 전략적 대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국제사무위원회 알렉세이 체파 부위원장은 키예브의 서방 지지자들이 여전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를 소모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한 담판 과정은 정체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당일 각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푸틴은 통화에서 트럼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두 나라의 동맹관계와 미국 건국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여한 점을 회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군사 행동을 조속히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사위 코슈너가 담판에 개입할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담판을 조율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안보문제연구센터의 주임연구원 콘스탄틴 블로이는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끝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우샤코프는 러시아는 손 놓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세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받는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쟁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또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인체에서 소화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화계통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소화계통

이 통우는 전신 건강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척도입니다. 예,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하여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과정은 단순히 배를 부리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0: 는 면역력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넘기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는 이런 생명활동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은 체내에는 로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담음이라든가 혹은 식적, 소화불량 말합니다. 이런 식적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못하는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체내에 머물러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전에는 배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내려도 안 가고, 이 배도 커지고, 이렇게 좀, 이 변형된다. 이런 분들은, 이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가 체내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왜 이렇게 편두통이 있으면서, 예?
0: 네.
2: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예?
0: 네.
2: 그래갖고, 그러면서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당도 높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특히, 그냥, 예, 잠 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밤에는, 예, 그냥 잠들기 쉽지 않다. 뒤척뒤척 하면서, 그리고, 예, 계속 그러다가서, 선잠자고, 그런데 거기다가 소리에 좀 잠들었다 하면 예, 내리다시피 예, 잠단지 쥐가 나서 예.
0: 네.
2: 그 쥐 나는 게 예, 그렇게 그저 이렇게 변가하니 나는 게 아니라 그저 불뚝불뚝하게 올라오면서 예, 그저 예, 한참 쥐 나야 그저 꽝꽝 주먹어야 그저 개구나 그저 주저앉고 예, 용 힘들게 예, 그렇게 쥐 크게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잠단지도 아프고 예,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다가서 그 소장의 고탄 선생님 방송을 들었댔습니다.
0: 네.
2: 그리고 약방 찾아가서 장 대표님을 보였습니다. 그래 장 대표님 보이고서 치 쓰고 있던 주원하고 화신
0: 커피를
2: 가져다가 네. 먹은 지 한 50일 좀 더 됩니다.
0: 네.
2: 한 50일 먹으니까 예, 지금은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0: 네.
2: 그 편두통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 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0: 잠이 아예 오는 것도 50일이면 됩니다.
2: 예, 예. 특히 잠이 쉽게 좀 든단 말입니다.
0: 예, 몸이 빨리 이완 상태 들어간다. 느슨하게
2: 예.
0: 되면서
2: 예, 어느 생각에 그 장단지 지나던 게 어느 깔이 없어졌는지
0: 예.
2: 없어지고 예.
0: 예.
2: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넣고서 편두통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다는데 그게 나아지니까 얘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얘 많이 편해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얘 기분이 지금 영 좋은 상태고 효과를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 쓰던 김에 더 쓰자고 그럽니다.
0: 네. 맞습니다. 그 이 화신 커프에가 이 노인분들이 팔다리도 약해지죠. 어느 땐가는.
2: 예,
0: 그것도 됩니다. 팔다리가 약해지고 편두통이 있고 예. 이제처럼 이 장단지 경련이 있거나 불면증,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이런 게 지금 다 개선을 가져온다.
2: 예.
0: 그래서 예, 한계료종 두 달이고 그다음에 두 달을 쓴다면은 장 대표하고 또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2: 그렇겠습니다.
0: 예.
2: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저는.
0: 예.
1: 여보세요.
3: 예.
0: 예, 예.
3: 예. 저는 위장돌로 영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그것도 약을 먹을 때 뿐이지, 어찌 큰 효과 없이 또 나이 점점 드니.
0: 예.
3: 특별히 위가 용기 내나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나의 배가 자주 붓고 예. 아이 소화 잘 안 되니까 나 밥맛도 없고 예. 아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어떤 때는 어제 배고픈 것도 모르고 이렇게
0: 예.
1: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 듣기니까.
0: 예. 그 위치를 잘 하고서 얘기하셔. 예.
3: 예.

0: 예. 아니, 됐습니까?
1: 지금 됩니다.
0: 아, 지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일주일 여러 가지 증상 이용만 쓴다. 그리고 변비, 그, 또 어떤 때는, 그, 설사처럼 또 그런 형태 없이 나갈 때도 있고,
1: 예.
0: 하여튼간에 용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밤, 소화 안 되니까, 나, 밤잠도 바로 못 자고, 먹었을 땐 자꾸 골락골락 올라오기도 하고, 예. 증상이 하여튼간에 용 많이 쓴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던 차에 이 소장약이 효과 좋다니까 장 대표를 찾아갔다 이렇게 문의하고 먹어봤더니 세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조수 따시하고 따탕원 연칭창지 이 세 가지를 먹어보랍니다.
1: 네.
0: 그래 그거 세 가지를 한 40일 먹었습니다.
1: 네.
0: 40일 먹으니까 벌써 이 아이 속이 영 편합니다.
1: 맞습니다. 40일이 먹고 노란 변이 나갑니다.
0: 네. 예. 아, 그간에 용, 예,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소화 잘 되고 하니까, 밤잠도 용 잘 잡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내 이 좀 헛갑할 때, 아무래도 이 요정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지, 그것도 이롭다 하고, 아이 먹으면 또 들려, 또 지도랭이 기댈 것 같아서, 내 지금 배달해서 더 먹자고 그랬다.
1: 예, 이거, 그거 어떻게 쓰라는가 하면, 예. 석 달은 세 가지 쓰셔. 세 가지 네. 쓰고 석 달 후에는 먼저 따탕화를 끊으셔. 그 다음에 네. 석 달은 조주 다시 하고 런칭 창제를 쓰셔.
0: 아, 예.
1: 그 다음에는 반년 후부터는 창제만 써도 됩니다.
0: 아,
1: 예. 그 창제가 이 오장을 다 균형시켜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이 소화기 개통해서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예, 창죄마 이래 써도 항상 속이 편안하고, 예, 계속 배 부딪히고, 좀 옆구리도 켜고, 이런 증상이 그냥 다 없어집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네. 창죄는 딱 소화계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 계통을 위주로 하면서 전신을 다 조절합니다.
0: 아.
1: 예.
0: 어, 전이라는 거죠.
1: 예, 그래서 창죄는 이 반년 후부터는 세 날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전광 봐가면서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까지 써도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러면 아. 건강을 유지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체란 건 그냥 이 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0: 예. 예.
1: 그러기 때문에 그저 뚝 끊어서 뭐 이게 원래대로 다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회복기에는 꼭 보물급 장약으로서 유지해야 됩니다.
0: 아.
1: 예.
0: 어쨌든 재발하지 말고
1: 맞습니다.
0: 하지 않게 그게 더
1: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게가 우리 회복기에 쓰는 런칭 창죄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수의 전주화 예 아. 그리고 자꾸 면역력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면서 염증이라 많다 하는 분들은 망제로 또 씁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이 회복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치료한다면은이.
0: 아.
1: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예. 어찌기라면 사실 어떤 면전체에 가랑이 허리 아프고 꼬리가 그냥 아프고 어. 그래. 저 저번 다 쏘가다지 그래서 정말 고생하다가 약방 약은 저 단약은 다 먹어서 아이들 게 방송 들어보거나 이 소장약이 좋다 했어요. 네 어떻게든 이 허리 옆구리 아파트에 병원을 가서 검사할까 무슨 지갈이랍니다 지갈
1: 지갈이 높다 합대까?
3: 네 지갈이 높답니다.
1: 예.
3: 그럼 어째 그래 그런지 예 그래서 약 뭐 병원 약도 쓰고 무슨 밀방 써보고 알려준 게 이 병원에 가서 내 그 덕질약 빵이 그 장달 근데가 물어봤죠. 내 이런 증상이 사변 자수가 다시요. 그러니까 그냥 수세남이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그다음에 사변 자수가 또 사변 색깔도 좀 변했다.
1: 예.
3: 지갈이
1: 높은 그릇.
3: 사변 쪽 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 저의 이 선택해 주는 게 런칭망제하고 허들이 넣어가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해 주더란 말인데
1: 네.
3: 그래 이 하고 먹고 벌써 한 50일 조금 넘을까네 이 소변 자수가 그리 하얗으래 한 대여섯 번씩 나가던 게 허접한 자수가 쏟아들고 소변량이 좀 많아지고 소변될 때 그래 딸딸이 아프고 구승사비로 많이 쏟아졌어.
1: 맞습니다.
3: 그런데 이상해서 내가 다른 애에서 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우선 이렇게 시원하게 소변 잘 나가 소변량이 많지 오기를 하고 용접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 지갈 지수가 용접하셨다 제가.
1: 예, 그거에 신장 공룡이 신장이 콤파치 좋아졌다는 말은 그 지갈이 높다 하면의 신장 공동 장애입니다. 근데 예, 지갈이 그 정상으로 돌아오면의 그 콤파치 기능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예.
3: 그래서 나는 지금 옆구리 그리 수심이 아프던 게 고개 아예 아프지 허리가 이 소리 나쁜 거 허리색이 아픈데.
1: 맞습니다. 허리라는 게 콤파치 집입니다.
3: 아, 그래. 네. 허리 아파서 막 허리 딱, 어떨 때는 허리 딱 추방해서 무슨 좀 일어나서 허리 딱 끊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자꾸 허리를 두드려야 돼. 방치를 두드려야 돼. 그게 요즘에 그 증상이 없었어.
1: 네.
3: 야, 이 약이 정말, 이 수상기 약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 뭐가 하면 되면, 뭐 먹고 정말 이 좋다는 게 확실한 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이제 한 50일 먹었는데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1: 예, 아주 써야 됩니다. 지갈까지 높았기 때문에.
3: 이 두 가지 약만 그냥 쓰란가?
1: 두 가지를 쓰면서 다른 증상, 소화라는 잘 됩니까?
3: 자네 위 좀 나쁜다.
1: 예, 그래서 예, 장 대표하고 자문하면서 먼저 그걸로 다 치료하고 소화계통 치료하든지.
3: 네, 위도 나쁘고.
1: 예, 그 다음에 또 심내혈관 질환 치료하고요. 지금 덕길 장약방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세 단계로 치료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다 치료됩니다.
3: 예, 저리 이리 호흡을 뗐나 소리 뿌리를 쏙 뽑자거든요.
1: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5089929번, 예.
1: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눈물도 말 자주 나고 또 뿌옇고 눈앞에 거미줄 같은 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습니다.
1: 예.
4: 그래도 예, 배나자도 좀 있고 그래 약방에 가서 예, 치수에 전주 하나 하고 민물수리의 와는 먹었는데 있었는데 예, 깔깔하던 게 좀 많이 났고 눈물이 자꾸 나던 게도 많이 났고 예.
1: 네.
4: 특히 이게 거미줄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없어지니 눈이 영 맑게 보이니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1: 네. 기혈이 통한 거 말합니다. 기혈이.
4: 예. 약방에 가서 싸워왔는데 이번에는 좀 예, 배달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배달 전화번호 어찌 얼마인지 해서
1: 문의합니다. 예. 5089929번입니다. 결국 민무슬리와의 세계료정 사시면은 한 달분 후 석달분 사시면은 한 달분 또 더 드립니다. 그리고 흥화진강완의 열과급 또 면비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쓰시오. 그럼 효과도 더 빠릅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이거 주진간도 있고 빈간도 있고 이래 그런 검사를 강조한 통일업계다.
1: 예.
5: 예, 그리고 항상 옆구리 켜면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잘 안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 안 먹으면 자주 설사했습니다.
1: 예.
5: 예, 그래도 나 이제 방송 중에 수관자나 농치망제 두 달 먹으니까 이제 효과 나는 게 알기입니다.
1: 네.
5: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좀 소화 잘 되고 설사를 하던 게 설사도 멎었습니다. 이러더니.
1: 네.
5: 예. 밥이랑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기고 이 약이 효과 날 때 나는 이거 좀 이 약 더 먹자고 그럽니다.
1: 예, 수관전환은 예, 3개월이 한계료제입니다. 예, 90날.
5: 아.
1: 그리고 예. 가서 또 화암해 보시오. 그래 지금 우리 병독성 간염이 있는 분들이 많은 치료를 해봐서 암다. 많이 예. 다른 약 아무리 써도 안 되던데 지금 수간전항하고 항제를 쓰니까니 이 병독성 간염도 또 이 나사지고 간경화도 간 수치도 많이 좋아집니다. 석 달에 예. 한 번씩 화암해 쓰십시오.
5: 확실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 이번에 가서 또 검사라
1: 예, 약 지적합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저도 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어째서 봄이 돌아오니까 나 병이 자꾸 더 땡이 납니다.
1: 예.
6: 소변이 소변이 자꾸 한 번에 많이 안 나가지 않고 소변 색깔도 좀 뿌옇고 옆구리 키우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한번 해본 게 기가 없답니다.
1: 네.
6: 그래 선생님이

0: 방송 선생님 방송 설명하는 거 듣고서는 만개하고 호주 미경화는 두 달 거의 먹었는데 밤을 해본 게 지가 높던 것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옆구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났습니다 지금.
1: 예.
0: 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일매를 더 써야 됩니까?
1: 지금 얼마 동안 썼던가?
0: 두 달을 거의 먹습니다.
1: 아, 그럼 또 아직 더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높은 문의 석 달에 한 번씩 화암하면서 또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0: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그래.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렇게 우리 소화가 잘 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가 체내 머물어서 정체되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가 기혈순환이 막힙니다.
2: 네.
1: 예, 어떤 분들은 소화 안 되는데 무슨 기혈순환을 방해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2: 네.
1: 예, 우리 결과적으로 본다 할 때는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두통하고 어지럼증도 소화가 잘 안 될 때 생깁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소화 안 되면 관절통까지 생깁니다.
2: 아,
1: 네. 예, 때문에 우리 인체가 편안하자면은 소화부터 잘 돼야 된다 이 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체가 발생하면은, 예, 다른 장기에도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 그리고 소화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율신경에도 균형이 깨지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바로 우리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조화가 무너지면은 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기죠.
2: 네.
1: 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라든가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또 많아집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히 노인 분들이 불면증은 예, 첫 번째는 예, 심혈관 질환은 심장 질환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계통입니다. 소화가 편안하지 못한 분들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예, 이것이가 우리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자율신경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하고 뇌 건강이가 또 아주 밀접한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증상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 음식이 종류보다는 섭취하는 습관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가 내가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는 내게 나쁜 습관이 없는가 예, 이걸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지금 현대인들을 본다 할 때는 아주 바쁘게 지내죠.
2: 네.
1: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식사도 빨리 끝내자는 이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빨리빨리 드십니다.
2: 네.
1: 예, 이렇게 빨리 끝나거나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먹는 경우가 예, 많으면서 위장이가 같이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잠도, 좀 잠을 청할 때 좀 몸, 저, 자기 절로도 좀 느슨하게 하고 잠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식사하기 전에도 항상 예, 이 다, 이 방송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2: 네.
1: 그래야만 이 위장이 기능을 높여서 소화 효소의 분비를 예, 이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혹은 빨리 식사를 끝낸다 할 때에는 예, 위장이 긴장해지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를 아주 엄중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막 급하게 드시고 나면은 예, 모두 불편해서 소화제를 드시죠. 지금 보면은 너이 연세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소화제를 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그렇죠.
1: 예, 이거는 지금 음식과도 관계되거니와 음식 습관과 관계가 많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위장이라 할 때 감정이 아주 민감한 이런 장기이기 때문에 마음이가 편안해야 예, 우리 이 소화액도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음식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소화가 안 되죠.
1: 그렇죠.
2: 네.
1: 예, 그래서 식사할 때는 밥 먹을 때는 뭐도 아예 건드린다 이런 네. 말도 있죠.
2: 네,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식사 이 우리 음식 습관은 예, 이런 상식적이고 또 과학적인 이런 규정에 맞춰서 한다 할 때는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식사 중에 겪는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긴장감은 위장이 근육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소화 불량을 또 가속화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소화계통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감로장약에서는 특별히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하는 약이가 예, 이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로 써야 될 약은 조주다시입니다. 예, 오래된 위병도 치료하고 소화도 궤양도 치료하는 이런 국가 기술 특허가 있는 약품이고, 요즘처럼 이런 식사가 불규칙하고 또 고열량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지금 많이 배합에 쓰는 약이가 런칭망죄죠. 런칭망죄라든가 또 따탕화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좀 엄중하다 하는 분들이 너무 우리 지금 노인분들 보면 너무 오래 위장 예, 소화 안 되고 위질환 때문에 고생한 분들은 또 아이고 위암이나 장암이 어색했는가 이렇게 근심하는 분들은 런칭 창제를 또 쓰면 좋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공부도 하고 각종 활동도 참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처음부터 열정을 쏟고 힘껏 노력하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풀거나 방심해서 아까운 결과를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노력이 마지막 매 순간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연변의 꽃망울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막술에 목이 맨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막술은 음식을 먹을 때 마지막으로 드는 숟가락을 가리키는데요. 이 속담은 밥을 잘 먹다가 마지막 숟가락 밥에 목이 맨다라는 뜻으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만 탈이 남을 비호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앞과장은 수월하게 잘 마쳤다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대충 넘기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마지막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느슨해지면 아까운 점수와 승리를 놓치게 되겠죠. 한순간의 방심이 지금껏 애써온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공들여 쌓은 탑도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힘을 들여서 애써한 노력과 성과도 마지막에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몽땅 보람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례하면 오랫동안 준비

대한 발표, 시합, 도전도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답을 쌓듯 꾸준히 노력했다면 끝까지 단단하게 지켜내야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닿는데 발 내민다 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이 속담은 뛰어가는데 곁에서 발을 내밀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일에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방해를 끼치면 전체 흐름이 깨지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죠. 특히 일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갈수록 작은 방해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끝까지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단체 활동에 임할 때 함부로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겠죠. 모두 함께 올바른 태도로 마지막까지 일을 착실히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다 된 밥에 재뿌리기라는 속담을 볼까요? 맛있게 다 지어진 밥에 아무렇지 않게 재를 뿌리면 온 밥이 못쓰게 되듯이 잘 돼가는 일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기거나 쓸데없는 행동이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이라도 마지막에 작은 부주의 하나가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한송이 꽃으로 되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 한우 손꼽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린더간차에 띄우러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찍으려 할 때 도끼를 잃어버린다라는 말로 딱 써야 할 때 쓸 수 없게 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시험 당일 필기구를 잃어버리거나 발표 직전에 준비물을 찾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준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되니 미리미리 챙겨두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前到世上丢了牛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례까지 끌고 간 소를 잃어버렸다 라는 말로 일이 다 성사되는 순간에 사고를 일으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준비한 학급 행사가 마지막 순간의 부주의로 흐트러지거나 어쩌다 다가온 기회를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일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잘 들여 노력해야 소중한 결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前功尽弃라는 성구를 볼게요. 앞, 전, 공, 공 다할 진, 버릴 기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지금까지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공든 탑이 무너져 헛수고임을 비교 이르는 성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마지막 시험에서 방심하는 바람에 좋은 성적을 놓치거나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훈련을 열심히 했음에도 마지막 경기의 실수로 모든 성과를 잃는 것처럼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공쿠이이쿠이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공공, 지지러질 휴, 한일, 삼치기, 괴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아홉 길 높이의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쌓지 못한다는 말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거나 거의 다 된 일을 막판에 실수로 그르침을 비겨 이르는 성구입니다. 숙제를 거의 다 작성했지만 검사를 소홀히 해서 오류가 생겨 다시 고치는 일이 바로 이 성구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결실을 맺지 못하니 꼭 끝까지 꼼꼼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변함없는 친구야를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공부든 활동이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이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을 마지막 방심으로 망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이어가고 작은 실수도 조심하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속담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모든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외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를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소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고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사비평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기구를 도입해 일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 협조, 가사 청소, 만성 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경영 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 시설을 1층 완산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 특색이 짙은 건강 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계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들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 특점에 알맞은 건강 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 주 양로봉사 체계를 일

0: 난 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 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창력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 양생 기업, 유명 양로 봉사 기구 및 의료 건강 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추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 양생 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 양생, 중약 건강 양생, 향촌 건강 양생, 온천 건강 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 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 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부를 했습니다. 부주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0: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 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 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 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 위반 지휘, 교정 위반 작업, 노동 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립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련합방음 용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 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보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유는 동만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 영량과 연합해 유격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 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주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각해 동북 항일 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

0: 인공지능, 변경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조당이 로우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우 간부 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룡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족 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조 로간부 대학 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규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1: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 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해질녘의 석양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구름 사이로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은 세상 어느 풍경보다 황홀하고 아름답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꿈꾸는 모든 노인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방송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양 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절강성 려소시에 거주하고 계신 105세 왕리란 노인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상식, 각종 복지정책 등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정장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인분들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장수의 비결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편안한 마음가짐만큼 확실한 비결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절강성 려소시에 거주하고 계신 105세 왕리란 노인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를 고집하고 있는 이분의 일상과 장수 이야기 함께 알아볼게요. 네, 왕리란 노인은 하루에 만보를 걷는 운동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로인의 장수 비결은 걷기와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921년생인 왕리란 노인은 과거 회계직에 종사했고 현재는 양로원에서 가장 년장자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운동 달인입니다. 그의 취미는 매우 간단한 바 매일 꼭 만보씩 걷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경이면 왕리란 노인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운동복을 갈아입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당을 걸입니다. 양로원의 간호원들은 이미 그의 생활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시 30분경 노인은 꼭 다기능실에 나타나 사람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동작이 느리지만 모든 동작을 철저하게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며 소화를 시킵니다. 마당을 몇 바퀴 돌며 하늘에 걸린 노을을 바라보고 나무 위에 앉은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나서야 만족스럽게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왕리라는 40년간 줄곧 걷기를 견제했는데 이 습관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를 막론하고 견제했습니다. 한 바퀴 800m가 넘는 마당을 아침 6바퀴, 저녁에는 4바퀴씩 걷는데 정도에 잠시 쉬면서라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 외에도 왕리란 노인은 오락실에 가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마작을 즐기며 가끔은 함께 체육 프로를 시청하며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100살 고령이지만 왕리란 노인의 몸은 매우 정정합니다. 장기간 운동을 해서 왕리란 노인은 몸이 갱핏해졌지만 소매를 걷어붙이면 팔뚝에 단단한 근육이 만져집니다. 정력이 약간 떨어진 것 외에는 거의 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왕로인에게 연세가 높은데 매일 만보씩 걸으면 힘들지 않냐고 물었으면 왕로인은 손을 저으며 아이처럼 웃으며 대답합니다. 걸을수록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마음도 홀가분하다고 말입니다. 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매일 걷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왕리란 노인의 이야기 감동적이었습니다. 걸을수록 힘이 생기고 마음도 홀가분해진다는 할머니 말씀처럼 꾸준한 걷기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소식과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옛사람들도 매일 콩을 조금 먹으면 약 달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콩은 오랜 시간 우리가 사랑해온 건강식품입니다. 네, 현대의학연구에서도 콩의 효능이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요. 각종 의학 잡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콩과 콩 가공품이 혈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영국의 한 의학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콩 및 콩 가공품을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 발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 33g의 콩 가공품 섭취가 전체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콩 요청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16% 낮았고 콩 식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그 위험이 19%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루 약 170g의 콩류를 섭취하면 고혈압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루 콩식품을 60에서 80g 섭취했을 때 28에서 29%의 위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섭취량을 더 늘려도 추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서 콩류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 중 칼

가용성 섬유가 발효돼 생성되는 단쇠 지방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콩 이소폴라본 역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콩 및 콩 가공품 섭취와 고혈압 위험 감소 사이에는 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구는 콩류 등 식물성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보호효과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콩과 콩 가공품을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콩 속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와 이소폴라본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고혈압 위험을 낮춰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적정량의 콩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콩을 더 많이 포함시켜보길 바랍니다.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허위보건식품 선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해서 해당 부문에서는 노인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특별 단속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 국가 각 부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건식품 노인보호 주문 행동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 및 정보화부, 민정부는 연합으로 보건식품 노인보호제고 전문행동 사업방안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보건식품 노인보호제고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중로년 군체가 보건식품 소비에서 부딪히는 허위선전 수법의 복잡성과 권익수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온 오프라인 보건식품 시장 운영질서를 가열적 규범화하며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중로년층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방안은 보건식품업종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관하며 심사 비준 최적화, 엄격한 생산관리 통제, 시장 질서 정돈, 고품질 발전 추동 등 4개 면으로 1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하고 3가지 초점을 견제하며 보건식품 전사슬의 처리와 능력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조치 책임의 전면 시달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 우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각지에서 보건식품 생산기업들이 심사비준 생산, 판매 및 마케팅 행위 등 전과정과 전고리로부터 착수해서 기업의 조치 책임을 세밀하게 시달하고 확실하게 독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험 우환에 대한 점검 처리를 전개하고 전 사슬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돈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시장 질서 처리를 둘러싸고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사역 판매 등 분야의 허위 과장 선전 문제를 엄격히 타격해야 합니다. 노인 군체 소비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건식품의 가장 중요한 소비 군체로서의 노인 합법적 권익 수호를 전문 행동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학보급 선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다경로 다철차 다형식의 건강 지식을 보급하며 리성적인 건전 소비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주기 초점을 맞추어서 장기 효과 기제를 마련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업종 향상을 추동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보건식품 기업의 능력 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쌍진 쌍승 프로젝트, 인터넷화기 AI 감독 관리 등 혁신 수단을 실시하여 보건식품 업종의 품질 안전 수준과 핵심 경쟁력을 전면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기업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 선전을 엄격히 단속하며 과학적인 건강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취지를 둔 정책은 노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품을 구매하실 때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동과 여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 길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이런 노인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철도그룹에서도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노인 전용 열차표 우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 국가철도그룹 요한회사에 따르면 광범한 노인 승객 출행 수요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최근 노인 승객 비수기 조중 티켓 구매 우대 봉사를 출시하고 5월 15일부터 관련 티켓을 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유한회사 여객중심 해랑 책임자는 이번 우대 봉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중화민공화국 주민신분증, 향랑 오문 주민거주증, 대만 주민거주증, 향랑 오문 주민 내륙 왕복 통행증, 대만 주민 대륙 왕복 통행증, 외국인 영주 계류 신분증, 림시 신분증 및 주민 호적 프로 티켓을 구매한 노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구매 시 운행 시간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조종 시간대는 일부 고속열차 티켓이 1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 12366은 관련 우대 탑차표 내 경자를 표기하며 우대 혜택을 받은 티켓의 주문 정황과 본인 티켓에 로인 우대 글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영예 군인증, 영예 인민경찰증, 중험성 소방고조대오, 장애인원증을 소지한 중국 공민은 기존 우대 티켓 가격을 누릴 수 있는 도대에서 재차 10%의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한 로인 회원 승객은 일반 회원 승객의 3배에 달하는 점수 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누적 점수는 티켓으로 교환하거나 좌석 승급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로인들께 드리는 열차 할인 혜택, 우대 군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추가 혜택, 적립 점수 특전까지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먼 길 이동하실 때 이런 우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길림성에서도 로인 관련 산업과 복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은발 경제인데요. 양로봉사, 건강의료,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3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고 향후 큰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의 은발 경제의 발전 계획 함께 살펴볼게요. 일전 길림성 정부 보도 판공실에서 마련한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는 은발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15기간 말기에 전성 은발 경제 산업 생산액 5천억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길림성 11개 부문은 연합으로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하고 은발 경제 고품질 발전을 가해층 추진할 때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하고 8개 면의 36가지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로 돌봄 건강의료, 문화관광 건강양생, 지혜 양로 등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무릎, 가사 등 기업에 위탁해 고능률적이고 편리한 의료, 청소, 교통, 식사, 응급, 목욕 등 6가지 지원 봉사 제공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상형, 보편혜택형, 시장형 양로기구 봉사체계를 건설하여 입주로인들에게 전문화, 해송화 봉사를 제공합니다. 체화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이 재택, 사회구역, 기구 양로, 융합 응용을 탐색, 추진합니다. 양로봉사, 문화관광 건강양생, 식이섬유 분야의 길림성 핵심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상해, 절강 등 성씨의 러시아, 한국 등 국가와의 양로봉사, 로잉용품 등면의 유명 브랜드 협력을 심화하고 선진기업, 선도기업의 진입을 추진하며 지역 우세 자원의 해외 진출을 이끌게 됩니다. 관광 건강양생 직구 건설을 지지하고 100개 이상의 관광거주 양로기구를 배치하며 관광거주 양로련맹을 구성하고 길림성 관광거주 양로 봉사기구 인정 잠정 방법을 출범해 봉사 표준의 연결, 자원의 다지역 공유를 추진합니다. 길림성은 양로금융이 로인적합형 제품, 보조제품, 보건식품, 로화방지제품 등 산업 대상에서의 지원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양로봉사시설과 은발경제산업 대상의 합리한 토지 수요를 우선 보장하고 유효자원을 활성화해 양로봉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플랫폼에 의탁해서 은발경제 관련 산업의 상하류 기업 간의 연결 협력을 추진하고 은발경제산업연맹의 설립을 지지합니다. 인재 보장을 강화하고 양로봉사 직업기능 장려 보조 정책을 시달하며 길림성 내 대학들이 양로봉사 관련 학과를 설치하도록 추진해 더 많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합니다.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건강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로폐물을 걸러내고 혈압, 전해질 기능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은 바로 신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쉬워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네,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관리법, 좋은 식품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장은 체내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몸에서 나오는 각종 로폐물과 독성 물질을 걸러냅니다.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린 등의 전해질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비타민D를 활성화해서 뼈 건강을 돕고 몸에 있는 척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병 등이 있으면 신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유전학 또는 신장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신장 건강 지키는 방법 정리해봤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혈압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장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가 있죠. 고혈압은 심장 문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혈압을 검사해야 하며 적절한 약을 먹고 의사와 상의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입니다. 당뇨병 있는 사람 중에 진단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졌다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하거나 보장제에 적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냄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에서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한 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신장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더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입니다. 흡연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해롭습니다. 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을 조선 건강 순위로 삼아라는 말이 있듯이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질환 등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 요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에서 언급했다시피 심장 건강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신장이 물을 사용하면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면서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요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덜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심부전증 환자나 도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짙은 녹색 입냄새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입냄새에는 각종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으로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펙틴은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신장 손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리류가 되겠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설탕이 가득한 식품 대신 베리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105세 왕리란 노인의 꾸준한 운동으로 이룬 장수 이야기를 시작으로 콩의 건강 효능, 보건식품 시장 정책, 절도 로인홀의 서비스, 길림성의 은발 경제 발전 소식 그리고 신장 건강 관리 상식까지 다채로운 정보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에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운동법, 식이관리법, 각종 복지 정책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생활에 활용하셔서 모든 노인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석양날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월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 뭐 열기와 땀으로 번져 내리는 화장,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 그리고 또 강한 이 자외선까지 여성분들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맞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연령대별로 맞춤형 피부 관리법과 화장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 혹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육아보조금 외에도 임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만 3세 될 때까지 모두 7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중 산전검진 비용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신 12주에 엄마가 임신 등록을 마친 후에 지정된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을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이라면 결제 시에 직접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의료보험이나 주민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산전검진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입원 분만, 이 출산 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죠. 자연 분만이든 뭐 제왕절개 분만이든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 중정 정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요 환급받을 수가 있으며 퇴원 시 직접 결산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더라도 사전에 의료보험 타지역 등록 절차만 제대로 해두면 환급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 수당을 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을 위한 출산복지인데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수당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철강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을 하여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0세부터 3세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을 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요,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면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은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달 2,000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수당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요,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한데요.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 서비스 홀에 방문을 하여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요, 특별출산 장려금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그 현지 호주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1차상 현금이나 매달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에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부님들을 위한 7가지 생활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놓치신 정보는 없으십니까?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순서로

그럼 이제부터는요,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건강하고 예쁘게 가꿀 수 있을지 그 연령대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20대 초중반부터 20대 후반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기지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잘 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분들은요 유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분이 많다고 무조건 세안을 자주 한다거나 이 자극적인 클렌징으로 팍팍 닦아보게 되면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더 번지르르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물이나 약산성 펌클렌징으로 가볍게 또 저녁에는 오일 클렌지 플러스 펌클렌징 더블 세안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세안 후 1분 내에 수분 크림이나 젤 타입 보습제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만일 선크림을 바르지 않을 경우에 자외선이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을 만들어서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은 어떻게 할까요? 20대 직장인 출근 메이크업은 커버력보다 가벼움이 생명이랍니다. 추천 루틴 알려드릴게요. 네,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정리해봅니다. 다음 수분 선젤로 자외선 차단 겸 보습을 해주죠. 그리고 이 커버력 낮은 쿠션 또는 비비크림을 얇게 피부 바르는데요. 이때 땀나는 이마, 코에는요. 로즈 프레시오 파우더를 살짝 해줍니다. 나중에는요. 아이라인 대신에 섀도우 음영, 마스카라보다 또 컬링 플러스 속눈썹을 고정하면서 화장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피부 건강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숙성된 아름다움을 갖거든요. 직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30대 분들이나 육아로 바쁜 주부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30대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고민이라면은 바로 피부 염증과 초기 주름, 광대 부위에 기미일 거라고 이제 보아지는데요. 무더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을 계속 쐬다 보게 되면은요, 피부는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또 땀이 나면은 유분도 많아지고 복합성 피부 특징이 도드라지는 등 트러블이 있게 됩니다. 30대는 수분과 유분 밸런스가 깨지면은 탄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특히 자외선이 주름과 기미의 주범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선크림 SPF 50, 네, PA 플러스 4개 이 제품으로도 꼭 막아주고, 저녁에는요 비타민C나 레티놀 성분 세럼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해요. 육아 중인 주부들은요, 잠이 부족한데요. 잠이 부족하다 보게 되면은요, 피부 장벽 회복이 안 돼서 트러블 뭐 잘 나고, 뭐 주름도 깊어지기가 쉽상이죠. 되도록이면은요,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정 바쁘다면은요, 저녁 시한 후에 수면 팩 하나 발라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이 30대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한 에어컨 건조함 잡는 4단계 메이크업 갑니다. 시한 후에 수분 가득 에센스 토너를 3번 이상 발라줍니다. 다음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는요, 아이크림을 꼭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플러스 보습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혼합을 발라서 피부톤을 보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커버력이 좋은 쿠션 파운데이션은요, 피지 조절되는 제품으로 땀나는 부위만 파운더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은요, 각질이 생기면은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습력이 좋은 립스틱이나 컬러밤이 좋습니다. 광대 부위에 잡티가 나서 더 신경 쓰인다면 잡티 바르는 컨실러를 꼭 한두 톤 밝은 걸로 점만 찍듯이 발라주면 되고요.

네, 이어서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피부 건강 상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 40대, 50대 뭐 이상 그리고도 중년 여성분들의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연령대를 보게 되면요, 팔자주름과 처짐 그리고 기미와 검버섯이 큰 고민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 보게 되면 40대 50대에서 잘 관리를 하다 보게 되면 쭉 잘 되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뭐 소홀할 수도 있는데 무더위 때문에 또 피부가 더 처지는 느낌이 든다든가 기미가 짙어 보이기까지 해서 속상하실 거라고 보아집니다. 이 40대 이상 피부는요,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네, 그래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영양 공급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제품을 바르기보다 저자극 고효능 위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필수 성분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름, 미백, 탄력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은요, 어느 연령대나 다 필수 사항인데요, 2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 하겠습니다. 7월의 불볕 더위에는요, 이 두꺼운 크림을 바르기 힘들므로 세럼, 로션, 선크림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고요, 밤에는요 영양크림으로 충분히 적셔주는 습관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2, 3회 수분 마스크팩을 꼭 해야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급 또한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번들거림보다는요, 은은한 광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한 파우더는 오히려 주름을 도드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업 전에는요, 수분 에센스를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다음, 톤업 크림이나 광채 베이스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죠. 그 다음은요, 이 커버력이 좋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은요, 적은 양만 스펀지로

두드리듯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는요, 파우더를 바르지 말고 잔주름 크림 살짝 펴발라주면 좋습니다. 볼터치는요, 크림 타입으로 광대뼈 위에 톡톡 쳐주고, 하이라이터는요, 눈 안쪽과 턱선만 은은하게 해줍니다. 나이 40대 이상 여성들은요, 입술 윤곽이 흐려지기 쉬운 연령대이므로 입술선을 살짝 잡아준 후에 립스틱을 발라주면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의 핵심이라면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광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에서 각 연령대에 따른 피부 관리와 화장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종합해 보게 되면요, 모든 연령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바로 자외선 차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 자외선은요,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한 선크림을 바를 때는요,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할까요? 아래 몇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요, 선크림은 외출 20분 전에 미리 발라줘야 합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한 번 발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출 중에도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하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에 외출하게 되면은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발라줘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을 보게 되면요,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실내에 있을 때는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보게 되면요, 실내에서도 이 창가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요 그냥 뭐 우리가 봐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홀수에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연령대별 여성들의 맞춤 피부 관리법과 화장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삶이 다채롭고 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또 나 자신에게 엔돌핀이 도는 그런 하루가 되셨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다시 인사드리죠.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선착의 윤우리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15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문화 선착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보건기관이 권고하는 주 15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추려면 현재 권고 기준보다 더 많은 운동량이 필요하며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문 폴리텍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참여한 평균 연령 57세 성인 17,08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손목에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 7일 연속 평소 운동량을 측정했으며 사이클 테스트를 통해 심폐 체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심폐 체력은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추정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격렬한 운동 중 몸이 산소를 얼마나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심장과 폐, 근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연구진은 심폐 체력이 낮을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7, 8년이 추적 기간 심방세동 874건, 심근경색 100건,

56건, 심부전 111건, 뇌졸중 92건 등 총 1233건의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8%에서 9%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위험을 30% 이상 줄이려면 주당 560에서 61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 90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운동량을 실천한 사람은 전체 참가자의 12%에 불과합니다.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동일한 수준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그룹보다 일주일에 30분에서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했습니다. 네컨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낮추기 위해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주당 약 370분의 중고강도 운동이 필요했지만 체력이 가장 좋은 그룹은 3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연구진은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같은 건강에서 리점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동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심폐 체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인 만큼 운동량 증가가 심혈관 질환 감소를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이 비교적 건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나 저강도 활동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현재 운동 지침이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최적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세분화된 운동 권고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추려면 중 고강도 운동을 560에서 610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약 8, 90분 수준입니다. 현재 권고되는 주 150분 운동은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8,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더 큰 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력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이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 체력이 낮은 사람은 같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사람보다 주당 30에서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할까요? 피부 관리에서의 세 가지 잘못된 인식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지만 항상 효과가 없고 심지어 관리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사실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북경대학 재활병원 피부병 주임의사 오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인식 1. 빈번한 각질 제거. 많이 청결할수록 더 깨끗하다.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잦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주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2. 고농도 제품 효과가 더 좋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3.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로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로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얼얼하고 매콤한 감칠맛에 자꾸 손이 가지만 이 맛있는 음식 뒤에는 위염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제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위장장애, 알레르기, 식중독 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제는 주로 수심이 얕은 진흙 환경에서 자라며 머리, 가제황, 내장, 아가미 등 부위에 중금속, 세균, 독소, 기생충이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이런 부위를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사육하는 물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위의 오염물질 농도가 수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제는 폐흡충을 쉽게 옮기므로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복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염되면 가슴 통증, 기침, 객혈, 폐손상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제는 반드시 철저히 익히고 적어도 10분 이상 고온에서 삶아야 하며 덜 익힌 가제나 절인 가제 등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안전 한도가 있을까요? 가제는 고단백 식품으로 일반적인 조리법은 기름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과 요산 수치 상승, 통풍 유발, 위장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회 섭취 시 5마리에서 10마리, 총량은 250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 한도는 15마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 등 위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회 3마리에서 5마리만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이라면 바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시는 데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일백가하고 가수련이 있는 셈이 되지요. 바로 도강중윤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사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윤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40여 년간의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장춘 중일에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으신 리명길 이사 선생님 역에서 병보시게 되었는데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 전제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서 병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효과성으로 보게 되며 주약에는 위장도 그리고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지 못하고 얼리 밀어서 혹은 또 위산이 역류하면서 늘 시큰트림이 나고 이런 분들, 변은 어떤 분은 다섯 하루 어쩌다 한번 그 해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보시고 좋은 해결을 거두셨다는 리명길 이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또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고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우수한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해서 모든 그 척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준확하게 백분지 90 그 이상 정도로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안전한 의료 척추 치료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길시 흠과 구강이라는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와서 치과를 하시고 구강 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어느 분이든지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줄 몰랐다고 금방 여기에서 틀니를 맞추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좋은 치료과를 거두셔서 이전에 씹지 못하던 고기를 씹거나 이전에 먹지 못하는 찰떡 같은 거 씹어도 입금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피부과 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 간판을 보니, 제가 지나가면 간판을 보니까 거기 피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단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는 단독으로서 자기 병원을 꾸린 그 셈인데

0: 하시는데요. 특히 제기명 주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직접적으로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치료한 데 얘기하면 2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30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만하면 완치된 겁니다. 피부 이 문제는 일단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재발하게 되는데 제기명 주임은 이런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제기명 주임은 화목토, 이 시간에 나온다. 화목토. 그리고 여기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 일만 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때 찾아보셔서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저기 집사단이가 지금 예, 이 도위만 성체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요 대전에 예, 한번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런 후에 예, 이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를 쓰는데 많이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헤라드가 예, 그냥 온정 아예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걸으면 숨이 차서 미나 꼼짝 못하고.
0: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심장 이상이 숨이 찹니다.
2: 예, 그리고 잠은 미나 못 자고 있죠.
0: 예.
2: 예, 잠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쨌든 맥이 항상 그러고 이 손발도 다 차갖고 있죠. 냉하고 예, 한창 맥이 없어서 한때다가 활동도 못합니다. 그날.
0: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면 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들고서 내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가서 받았는데 절감 치료를 통해 해보니까는 효과, 절감 치료에 봐서 효과가 예, 나는 게가 잠부터 잘 자고 그다음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저기 이 머리가 예, 이게 조금 참 아프다고 그게 이렇고 혈압이 벌써 온정됐대요.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예. 예.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차.
2: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예, 이야기가 효과 있고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네, 두 번째 치료를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은 요 시간에 나가, 원래 나가 활동 못하던 게 지금 나가서 한 20, 30분씩 걸습니다.
0: 예. 그만큼 꼭 걸어야 되는데, 그거 걷지 못했으니까, 이왕에는 점점 병은 병대로 사람은 힘들, 때로 힘들어지는 거죠. 졸만 선생 잘 찾았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걷어도 댕기고, 시장도 갔다 왔다며, 예, 지금 저기 아침에 가서, 그 아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한짝 풀이야 원래 다 이렇게 물건 두지 못하고, 좀 물건도 들고 댕깁니다.
0: 대단하죠. 예, 그렇죠.
2: 예, 야, 근데 이런 효과 좋은, 좋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약해, 오늘 가려고 그랬나,
0: 그렇게 하셔. 졸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어제는 조인만 선생님이 예, 중풍증으로 치료해서 어제는 예, 세 번째 치료 받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치료 받는데 두 번 받은 게 춤을 개지지 흘리고 밥을 흘리고 이래던 게 어제는 많이 나서 말 언행 행동도 예, 아,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영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예, 그 집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온 일이는 가시겠다는 거. 오늘은 늦지 해서 예, 젊은 선생님 내일이 또.
0: 네, 됩니다. 완전. 예, 예, 예.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그래.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저는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야 윗병을 철저히 해결했어.
0: 그래요?
4: 야, 예, 예. 윗병이 아파서 나는 한 10년 10몇 년 동안 위약 다 먹고 또 치료를 받 어떤 위에다가 신고를 다 해봤습니다. 어. 무슨 음식물만 먹으면 면치 끝에 딱딱해 내려야 간단 말이야.
0: 예. 예.
4: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약금서 얼마나 몇 배까지 먹은지 모르는 아무도 해보고 그래 알려진 게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야 이 설마 선생님 좀만 내고 제대로 딱딱 보낸단 말인데.

0: 40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1: 그렇지만 네. 그렇게 유명하다 했으니 가서 보기 진짜 유명한다 있으세요. 그래서 위에 어떻게 아프겠다는 아픈 증상까지 다 짚어냈는데
0: 민발을 딱 짚어내니까 환자가 절반 벌써 거기에서 네. 해결되는 거죠.
1: 위에 내가 어떤 점약을 몇 번 갖다 어떤 몇 번 갖다 먹고 그리고 어떤 철저히 위병이 이러면서 위가 나면 쓰리고 아프고 또 위가 잘못 먹고 맑은 거 하고 찬 거는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서 몇 번 것도 먹어주고 또 사람 써서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를 믿는 마음 요즘은 김치도 막 먹고 맑은 것도 안 먹고 이러면서 무슨 약 중약을 다른 약 그리 써다야 되는 이제 중약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다 하면 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자 하고 좀 오메라소를 앉아서 먹어야지. 아이고 아파서
0: 예.
1: 하지만 지금은 오메라소 없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핵심은 중약만 먹었는데 지금 위가 너무 좋아서 밥을 영달 먹습니다 지금.
0: 예.
1: 그래서 내 치료받고 너무 좋고 우리 동생도 자꾸 위궁이 생기면 일하고 무슨 버벅이라고 이러더니 위도 나쁘지. 어제 저녁에 내 잠을 못 잤네. 오늘에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오늘이 나올 때까지.
0: 오늘 뜹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네,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1: 잠을 못 자고 허리 다리 그리 아파.
0: 찾아오세요. 예.
1: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돌아오니까 뒤줄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갑상선을 해서 심장이 답답하고 잠도 못 쉬고 아예 거기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영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치료받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어서 세 번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약해달랍니다.
0: 조일만 선생 그러죠?
3: 예. 그리고 우리 저 친정 형님이가 본가지 형님이가 혼촌에 계시는데 어제 혼촌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서 뭐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일어서고 이래는 소리 이제 한번 그 절만 선생님 내가서 치료받은 경색이 좀 왔다 제가
0: 뇌경색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원래 또 여대만 투수 있어가지고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 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주일 치료받은 게 조금 약을 잡수고 그 선생님 친구는 해주고 한 게 좀 낫답니다. 그래 지금 연길에 딸 집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0: 네, 절만 선생 찾으려고 그러죠.
3: 예, 우리 친정 형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동선의 그 뒷집에 아주머니하고
0: 두 분이 오전입니다. 예. 오전에 절만 선생 찾아오세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3: 그래 지금 환자 많더랍니다.
0: 그렇죠. 예.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삼층의 물리 치료기를 예약하시오.
0: 척추 치료기. 예.
4: 우리 고모부가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너무 돌아눕기용 바쁘고 돌아눕지 못했습니다.
0: 예.
4: 두 번 가서 치료기기를 한 게 나서서 우선 네 번 했는데 많이 났답니다.
0: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10번 내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허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서 100분지 90 그 이상으로서 해결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4: 나스대구지. 예, 나스대구지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겠답니다.
0: 그렇게 하라 하세요.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체험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치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라 하세요.
4: 예. 오늘로 예약해달랍니다.
0: 오늘 예. 3층의 척추 치료 이기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도강 중민의 그 이명길 이사.
0: 예.
5: 예. 그 나는 위가 소화해야 돼서 그래 자꾸 먹으면 물로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래 배가 똥똥 저 불어난다. 그래서 소화해야 돼. 그래서 이명길 이사 교인데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괜찮다.
0: 예.
5: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좀 슬쩍 예약하자.
0: 이명길 선생님 이분은 네.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5: 예.
0: 토요일 오전 오후 다 빼고 그리고는 기반 어느 날이든지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예. 시간 잡으면 됩니다. 이명길 선생님

0: 개탕에 있어서는 아마 조에서도 알아주는 전 예, 이사 선생님 속할 겁니다. 예. 예.
1: 한번 대단한 소위.
0: 아, 그렇죠. 벌써 해결되는 게 알긴다, 그렇죠.
1: 예. 예. 고맙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폰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예, 원하는 예, 한 번은 치료 받으니까 낫지 않으면 큰 병원을 가자 했답니다. 그런데 예. 한 번은 약을 갖다 잡던 게 아, 좀 알겠어.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세 번 받았습니다.
0: 아, 일주일치가 예, 한 번 치료인데 세 번, 예, 3주 치료. 예, 예, 그렇죠.
3: 세 번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원하니 결장염 자꾸 화장실 가이 몸은 힘없이 예, 추가고 예,
0: 그렇죠.
3: 좌도 잘 되지 않아서 음식도 바로 못 갔었거나 몸은 행복지 여유였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세 번 받으니까 지금 예, 좌도 잘 되고 음식도 잘 잡았고 몸도 예, 쳐서서 예, 영 기뻐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예, 그럼 내일이 그 옆에 집 그 친구분 뭐 그럼 담낭에 결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한번 갔다 왔는데 나서니까 내일 같이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0: 예, 그래라 하셔. 예. 여자분이 어르분이 말씀한 예. 걸 들으셨겠죠. 예, 담낭 결석 예.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게 완전히 그 결석이 내리 예, 자극할 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말해 까레는 뜯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해결받으자 그런 똥떡이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예. 치료입니다. 리맹결석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예, 아, 그 이민규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저희 고모가 가서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 주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조금 쉬고 좀 드시면 속이 좀 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보이고 저 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리맹규 선생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완전히 널리 소문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종인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있어서 이제 리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체중이 내려가고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원래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내리 팍팍 뚫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림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비위가 허하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치료를 뽑으면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명결 선생 찾아보기다며 기본으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선생 처방 내는데 우수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변이 해결되지 못해서 또 변이 너무 잦아서 뭐 사람은 점점 먹는 것 같은데 먹는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겠다면 이분은 처방도 아주 명처방이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 또 사람에 따라서 정기친구요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리명결 선생 이분은 국위대사 우리나라 국문에서 임명한 몇몇 이런 우수한 국위대사분들을 도사로 모시고 임상경험을 모셔야겠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과는 흠과 구강이다. 싱크 거창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서는 우대 정책을 많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고 하는데 치아를 씻는 게 지금 당전에 주요하게 젊은이들이 쫄리뿐만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뭐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씻는데 한 번 씻는데 10권 90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파이펜 할 수 있고 구강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아를 고정하고 분리를 하고 임플란트 하고 이런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100분제 80으로 계산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확실한 치아는 오복에 속한다는데 우리 씹어야 먹고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모든 생존의 기본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안 되게 되면 오복이란 데는 다 도리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몇십 년 되는 이런 그 치과 경력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완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많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이 출혈이 있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아주 준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서 완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 과실이 있습니다. 3층에 찾아가세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일체 뭐 주사 놓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심각한 이런 그 자극을 주거나 이것도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이료 치료이기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걸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7마디 아니겠습니까? 흉추는 또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모두 12마디가 있는데요.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 해결하면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해서 척추로 하게 되는데요.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쉽게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데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깨나 발이 내리저리고 손꼽이 내리저립니다.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심장과 폐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돼 있고 소화기통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그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이 낳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동맥을 통해서 내 그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뇌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뇌혈전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초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초는 밑으로 올리해서 5마디인데 여초간반 탈출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초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곰팥을 자극하게 돼서 곰팥의 이상을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서지 못하고 침대 자기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광장문은 꿈도 못 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척추 치료이기 여기 치료율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여기 한국 우리 지구적으로서 한국에 나갔다 치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맨발로 저희들 광고를 듣고 여기 찾아가 치료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치료기가 우리 이 지방에도 있구나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광장문 출라 원래는 광장문은 꿈도 못 꿨는데 광장문 출러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안아 올리고 내릴 때도 안아 내려오고 이 정도 했는데 마음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여기 이 치료는 치료 효과성은 아주 높고 안전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5: 네, 지금 허리 세게 아파 그러는데 그 동중은 조의사 오고에 써봐라까?
0: 오전에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5: 그냥 월요일 오전으로 이야기.
0: 예, 그리고 먼저는 여기 체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3층에 척추 치료이기 여기 한번 찾아와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와 찾아와 보세요, 먼저.
5: 아, 예. 알았어.

0: 마지막에 한번 감사해보죠.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3층에 또 이료운동과라고 있습니다. 이료운동과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기 만성염증으로서 힘든 분들, 특히 척추망곡증이,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이거 운동요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O형, X다리 이런 번배증으로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거저 그러니까 골절이 돼서 병원 치료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해서 참으면서 허망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찾아오게 되면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환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 와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바꾼 게 안 바꾼 게보다 못합니다. 이래서 3층에 운동 이료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지금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오게 될 루이성 윈등 강후 중심이라고 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성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 잎을 들고 닭을 사러 나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한히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더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 대통령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래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래,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주셔,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 대통령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 대통령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계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며 조울래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달걀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위병이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울래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 대통령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전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조울래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800명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조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씨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계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건서, 설악, 주훈을 어리운거리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청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이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조울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 대통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 둔 것이 분명했다. 조울래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죠.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 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이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똥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었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대를 귀주로 돌리기 위해 조울래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려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전멸된 것이다. 홍군은 영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동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 둘레에는 바나나 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군이 규로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동족들이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였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족의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동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똥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 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태똥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리덕은 모태똥이 발언을 시작을 하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조울래는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조울래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성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올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졸레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졸레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졸레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덕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졸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리덕은 졸레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졸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졸레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는데 나는 제3국당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졸레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은 화를 낼 때면은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 동지, 네,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도우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헤어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여평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졸레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통지를 뺏겼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졸레가 말했다. 보위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 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보위대장이 졸레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을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솜두루마기 옷섭을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졸레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어? 동지들이었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참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

0: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키었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왕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주울래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부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의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오늘은 이 단연간 겨우원 창작원으로 사업하시면서 극작품과 우화시를 창작해 오신 허두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허두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허두남 시인은 이 아동문학 작가이자 극작가입니다. 1950년에 화룡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겨우원 기자 문화관 창작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리사를 지냈고 연변 조선족 아동문화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9년이 우화시집

0: 개미와 코끼리를 출판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그 외에 쳐주는 바람이 등 7권의 우화시집을 출판했고 희곡 작품집 뽀뽀 그리고 삼형제 작품집 자기를 잃어버린 아이 등 두 권이 있습니다. 허씨 삼형제라면 문단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허충남, 허봉남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허두남 이 세 분은 친형제인데 모두 다 작가이고 시인입니다. 큰형 허충남으로부터 시작된 문학창작은 아래 동생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큰형도 많은 작품 발표했고 둘째 형은 허봉남 작가인데 허두남 시인보다 5살 우이고 전국작가협회 회원이고 장편소설 엄마 찾는 아이를 비롯해서 성인시랑 아동소설이랑 많이 썼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지금 모두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세 분의 그 작품들을 잘 정리 편집해서 막내 동생인 허두남 선생이 두 권으로 출판했습니다. 허두남 선생의 또 동료 나는 꿈에 울었답니다. 우하시 자세의 계획, 희극 소품 감주 등 작품으로 주급 성급상 20여 차 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소설 보배야 보배야로 한국 개몽사 아동문학 특별상도 수상받았습니다.
1: 네, 그럼 이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 시들을 감상하기 전에 우선 그 우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0: 예, 우화는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문제나 교훈을 비유적으로 닮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주로 도덕적, 사회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화도 현대적인 관념에 따라 현대우화로 등극하는데 현대우화에서는 재래의 비유와 동물의 의인화를 넘어 인간 그대로의 행동을 풍자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화 속에 동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간이 직접 등장하고 인간들의 행동이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 면에서 레브 톨스토이는 여러 편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를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화는 또 어린이들만 읽는 우한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성인 로는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아마 그 교양적인 의미라는 면에서는 뭐 어린이나 또 성인들도 사실은 또 어떤 그 뭐 도리를 터득하는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0: 그렇죠. 예. 예. 아주 그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1: 네. 그럼 이제부터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우화시는 제목이 축구선수입니다.
2: 축구선수 허두남 까지 축구 냅다 차면 되지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 슛 동동 날아간 공 그물에 철렁 허허 자기 골문에 골 넣었어요.
0: 예, 이 우화에서도 인간만 등장하는데 모두의 그 축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 아이가 있다가 까지 축구 하면서 냅다 차면 되지 그렇게 졸졸거리면서 멋지게 골문에 대고 차 넣으려고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으로 슛 한 것이 보기 좋게 골문 때 그물에 철렁 걸렸습니다. 골이다 막 환호하는데 아 옆에서 참이 본 게 아 호호 자기 골문에 골 넣었다 아마도 몸 돌릴 때 방향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주 멋지게 몸 탁 돌리며 찬 게 제 문대다였다. 이 우화에서는 무슨 일이든 쉽게 보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실수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모든 일에 손댈 때는 기필코 잘 연구하고 연천한 다음 살선을 떼야 한다. 아주 쉽게 보고 쉽게 처리하면 실패한다. 이런 도리를 알기 쉬운 그 자기 골문에 꼴르는 장면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주 묘한 우화입니다.
1: 네. 바로 그 교사만을 삼가하고, 예, 겸손의
0: 경솔함을 삼가하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을 우화하시는 제목이 너 참 웃긴다야입니다.
2: 너 참 웃긴다야. 허두남.

대장 별명 벗어 던지려 남 먼저 등교한 나이. 책척 펼쳐들고 앉아 아이들 들어오나 출입문 흘끔흘끔. 아이 참, 그렇게 폼 잡고 앉아있으면 뭐래.

0: 하나도 등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해서 얼렁해 앉아있죠. 근데 여기서 비전이 일어납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니 오늘이 바로 일요일인 겁니다.
1: 예.
0: 그만에 벌쩍 정신이 돌아온 아이는 아주 난감해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우화의 가장 본질적인 그 교훈적인 말도 마지막 부분에 필요했습니다. 즉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의 직접 이 우화에 대한 직접 마지막 부분에 쓰였습니다.
1: 네.
0: 읽어보고 웃지 않을 독자가 없을 겁니다. 이 우화는 한 가지 일에만 골몰하면서 다른 일은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교훈만이 아닙니다. 평소부터 제때 등가에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잘 말해줘 학생들이 이로부터 시간관념을 배우게 되죠. 너무 재미난 우화입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화 시는 제목이 가위바위보입니다.
2: 가위바위보 허도남. 우리 집 새 식구는 가위바위보.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고 엄마의 잔소리에 아빠는 쩔쩔, 아빠의 우격다짐에 나는 부들부들, 나의 생떼질에 엄마는 도손 바짝. 우리 집 새 식구는 우습고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0: 예, 이 우화도에 아주 재미있는 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어느 누구도 상대를 이기는 일이 없습니다. 가위는 보를 이기지만 또 보는 가위를 이기고 바위는 또 가위를 이깁니다. 서로서로에 아주 평등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관계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리우도 아주 재밌게 찾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이기는 이유는 바로 엄마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앞에서 아빠는 쩔쩔맵니다. 아빠가 또 나를 이긴 이유는 우격다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빠 우격다짐으로 윽박 지를 때 나는 부들부들 떱니다. 나는 또 엄마를 이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떼질을 쓰는 겁니다. 내가 생떼질을 쓸 때면 엄마는 두 손 바짝 듭니다. 오 됐다 그렇게 하자 등식으로 넘어가줍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평등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건 우리 집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원칙이란 없습니다. 잔소리나 우격다짐이나 생떼질은 모두 원칙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또 한 가정이죠. 가정에는 원칙보다 정이 더 중요하니까.

0: 네, 이어서 감상할 오아시 제목은 부러워입니다.
1: 부러워, 허도남. 허, 부러워. 애꾸러기 호골이 복덩이 됐네. 장난을 치다가 발목 다친 호골이 선생님께 엎여 병원 가는 길. 나도야 한 번만 호골이 같은 복덩이 되어봤으면, 따스한 저등에 엎여봤으면,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콧방아 볼싹 머리가 깨어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등에 엎일 수만 있다면.
2: 예, 이 우화시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던 선생님 따스한 등이 호구리라는 우리 반 애가 발목을 다쳐서 엎이는 장면을 했었습니다. 호구리가 선생 등이 엎이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나, 그걸 부러워하는 나, 나를 두고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자기도 선생 등이 엎인 호구리가 부러워서 일부러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라고 속공대합니다. 그게 더 웃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콧방아 폴싹 머리가 깨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 등이 엎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쁜 여선생이라면 그 욕구가 더 하겠죠. 선생님 등이 엎여 보고 싶어 콧방아 찧어 머리가 터져도 기쁘겠다는 그 마음. 참 동심에도 잘 맞고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시인이 자기 동시에서 내 세상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속으로 가만히 엄마라고 불러보고 얼굴을 붉히는 그 장면과 딱 맞먹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징검다리입니다.
1: 징검다리, 허도남. 소나기 피하여 달려가던 차돌이 소나기 피하여 뛰어가던 미숙이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네. 길 비켜라, 네 비켜라. 제가 먼저 건너겠다 버티고 서서 두 장의 소론과 노려보는 둘. 어이구나, 둘 다 물병아리 되었네. 수평아리 부들부들, 암평아리 부들부들. 둘이 함께 아취.
2: 예, 이 우화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달려가던 차돌이라는 애와 미숙이라는 애가 그만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제갈 길이 급하다며 상대방을 비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서로서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빗속에서 둘은 다 물병아리 됐습니다. 수평아리와 암평아리가 된 둘은 소낙비를 맞고 아취하면서 감기 걸 준비로 재차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순간을 딱 렌즈에 담았습니다. 서로서로의 감 누군 자존심과 양보 안한 때문에 욕보았죠. 시인은 이 우화를 통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복이 다시 돌아오지만 서로 한치 양보도 없다면 서로 욕본다는 도리를 쉽게 풀이해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펭귄새입니다.
1: 펭귄새, 허도남. 뒤뚱뒤뚱 뚱뚱보새라고 함부로 깔보지 마. 날지 못하는 새라고 이름만 새라고 하지 마. 여느 새들보다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난단다. 물속에서.
2: 예, 이 우화는 이 뚱보센 그 펭귄새가 겉보기보다 물속에서는 난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나는 이야기를 썼어. 이 우화로서의 시인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어.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비일비재. 시인이 이 점을 이 우화를 통해서 딱 일침을 질렀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는 또 육지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이 있고 물에서는 또 물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
2: 그렇죠.
0: 예, 염치는 예.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자기절로 그 자기 환경에 맞는 특점에 예, 처한 다음에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그렇게 그 겉만 보고 그 뭐 경솔하게 그 판단하지 말라는 예, 그런 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펭귄새가 저 육지에서는 뜬기적하고 예. 예,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데 일단 그 댄스의 사람 보면 일단 그 물에만 들어간 것도 쫙 꺼져서만 그 거기 못지않게 빠르단 말이에요.
0: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꼬마 요리사입니다.
1: 꼬마 요리사, 허도남. 나는 야채간동이 꼬마 요리사. 만난 요리 솜씨 있게 척척. 오늘도 새끼 향기로운 반찬.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살짝 섞고,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 살짝 섞고,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 똑같이 함께 볶아.
2: 예, 사실 이 작중 주인공은 이 우화시에서 쓰다시피 한 가지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꼬마 요리사입니다. 하루 세끼 요리는 모두 소고기에 감자볶음입니다.
0: 예.
2: 하지만 말하기에 달라 하루에 세 가지 요리를 끼니마다 한 것처럼 됐습니다.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섞어서 했고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를 살짝 섞어 했고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를 똑같이 볶았습니다. 듣기에는 네 세 가지 요리지만 사실 한 가지 요리밖에 안 한 겁니다. 우리말에 아하기 다르고 오하기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그 순서를 바꿔 말하면 다른 내용인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요리뿐입니다.
0: 네.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빵순이 다이어트입니다.
1: 빵순이 다이어트, 허도남. 얼굴도 빵, 빵순이.

0: 몸매도 빵,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연필 들어잡고 또박또박 다이어트 계획. 한 끼 빵 3개 이상 안 먹는다. 다이어트 1주 만에 식은땀 똑똑. 보는 것마다 빵으로 보이네. 빵 3개씩이라고 했으니 죽을 더 먹어야지. 한 사발씩 먹던 족 세 사발 먹었건만 먹고 돌아앉으면 또다시 허기지는 요 놈의 배. 하루 3끼라 밝히지 않았으니 5끼 먹어야지. 어제도 오늘도 그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1: 예, 역시 그 아주 재미나고 우습게 엮은 예, 우화십니다. 뜸포 빵순이가의 다이어트 계획서에서는 한 끼에 빵 3개 이상 안 먹는다고 써놓고 그 대신 예, 죽을 한 사발 먹던 것을 세 사발씩 먹고 예, 예. 하루에 한 끼 먹던 것을 또 하루에 5개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몇 사발 먹는 건 계획이 아예 써였기 때문에 예, 예. 결국 예, 다이어트에 실패하죠. 그래서 예, 다이어트 하기 전이나 다이어트 한 후에나 계속해서 몸매는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은 것처럼 똥똥해서 예, 걸을 때면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예, 계획은 저리 가라 하고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계획을 파탄시키는 그런 아이들한테 일침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우화에서 예, 뚱보인 빵순이 몸매를 묘사하니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아 걸어간다는 게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라는 요 표현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예, 주인공의 이름도 예, 빵순이, 먹는 음식도 빵, 몸매도 두 개의 빵. 이는 예, 시인이 일부러 예, 시어를 고를 때 예, 그 선택한 그 기술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 그 독자들의 인상 속에 빵순이는 뚱보이고 빵처럼 생긴 것으로 그 인상이 깊게 배기도록 해서 그 형상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예, 다음도 아주 그 재밌는 일을 시제로 다루는데요. 제목은 화재 났나 봐입니다.
1: 화재 났나 봐. 허도남. 술 끊겠다더니 마른 나뭇가지 꺾듯 딱. 대단한 나의 아빠. 물로 된 술 끊어 몸속에 화재 났나 봐. 하루 한갑 피우던 담배 두 갑씩 피우니 집안은 24시간 칙칙폭폭 기관차. 연기 봉묘 지난 텐날석. 화재 났나 봐. 화재 났나 봐. 아빠 몸속에 화재 났나 봐.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을 끊겠다고 말씀하곤 진짜 딱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 담배는 원래보다 더욱 많이 피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갑이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두 갑이나 피운다. 그래서 아들은 혹시 아빠 가슴에선 물로 된 술이 없어 화재가 났는가 의심하는 걸로 아주 유머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아빠가 술은 끊어버리고 담배는 갑절 더 피우는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잘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응급 요구하길 바라는 그런 그 인생 교훈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허드람 시인의 재미있는 우아시들을 인상 깊게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글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모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씹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말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겠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오히려 곁사람이 힘든 건 그건

0: 둘째 치고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만년 생활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는 날까지 씩씩하다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가며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홍남강 치료이기 이게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게 되면 직접 거기에 대고 조이게 되면 조이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숭하는 분이 배달하는 분이 아주 준악하게 조작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부실하면 콤파체, 위가 불편하면 소화계통이 불편하면 위에, 장도가 불편하면 장도에, 그 외에 골격이 불편하면 골격 직접,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에,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가 생긴다면 총체적으로서 경동맥, 그리고 심장, 어디에든지 이건 뭐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빛으로서 번리얼상싱이라는 거 파하고 이것은 립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한 개 작은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니까 이건 황자도 로벨상까지 수여받은 홍남강 치료이기 단순 홍강으로부터 이번에는 남석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먼저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방송 듣고 세시미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세시미로는 좋을 수밖에요.
2: 예. 아, 허리 아프고 무슨 관절마다 아프고 그래서 소변도 저녀석 염증 있으면 염증이 비대고 와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아이 어쩌면 똑똑똑 그러면 누지 못하지 바로 나가지 못하지. 나가지 못하고 얼굴이 붓기고 다리만 붓기고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그게 큰일입니다.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여독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예. 먹었는데 한 6달 넘어 먹으니까 나 요즘 정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너무 잘 복용하시고 계시네요.
2: 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골치도 못했었는데 안자도 못했었는데 근데 콤바치 많이 허가도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콤바치도 많이 도와줘서 허리도 술 아프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0: 콤바치는 세신이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소변에서 냄새 나고, 찌리 나다, 뭐, 댐표 찌리 나왔댔습니다. 예, 그 다음 거품이 많고, 예. 개교조는 그게 다 증상 다 없어지고, 예, 소변 잘 나간단다, 지금.
0: 예.
2: 그리고, 뭔가 혈압이 막 올라가면 혈압도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휑하고 나와가지고, 증상 많이 좋아졌단다, 지금.
0: 콤파치 좋아지면, 따라서 심장이 좋아,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혈압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2: 옳습니다. 그래, 모든 게 지금 좋아졌어요. 맥이 났어서. 잘 걸어다닌다. 운동하는 남아 댕긴다.
0: 그럼 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0: 예.
2: 저번에 또 약 살 때 배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남강 이런
0: 홍남강 치료액이 좋은 겁니다.
2: 아예 또 넣고 넣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소리.
0: 예.
2: 제일 혼자 쓴다. 자꾸 또 빛이 자꾸 다치지 말라. 마사지는 자꾸 다치게 못한다.
0: 다치게 못한다. 자기 혼자 독점하자 하세요.
2: 예, 마사진다고. 그래서 내 오늘이 약을 더 싸면서 내 나도 쓰자고 배달 받겠어.
0: 아, 그렇죠. 지금 이런 제품 자체는 무료로 주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가 나오기는 이러기에도 좋지만 해도 약이 또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께는 아주 잘 예. 머리를 굴리게 되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천박사약 어서는 한 반년 거의 썼습니다.
0: 예.
3: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예, 자꾸 막 어떻게 돼서 머리가 예, 항상 어떻게 돼서 날마다 동무동무니 어지럽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 정신하다가 자꾸만 눈 감고 예, 넣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0: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가 심기가 예, 고르지 못한다
0: 예.
3: 막 빠르고 언제 늦었다 이러고 이럴 지금 막 빠르지 지금 바쁩니다 막 심장을 가고 막 이게
0: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10리를 거르지 않고 이하철 얼음증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래다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혈압도 언제 와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이게 올라갈 중에 쭉 올라가고 또 내려갈 중에 쭉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혈압도 그나.
1: 아, 그렇죠.
0: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반년 어른 구두 있을까나 원래의

0: 심지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지금 거서 한 80개, 마이스 찍은 거서 한 85개 지금.
0: 아,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예, 예.
1: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나. 그때 심률 학교 지금 바쁩니다. 막
0: 어, 그렇죠. 바쁘다는 게 그게 신호입니다. 예, 예. 예, 예.
1: 그런데 지금 인증서도 이렇고, 해답도 지금 와서 언정 되고, 예. 근데 우리 어떤 때는 옛날에 이거 참 발에하고 바깥에 한 발에함에 손가락 끝에 바늘도 속속 찍어놓은 것처럼 젠겨. 예, 이런 증서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저린다. 항상 어떤 때는 저린다.
0: 저리다는 게 그게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몇 달 간에는 근무사 어서는 이런 증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자꾸 손발이 시르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이거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지금 고루고루 여름에 다 좋아집니다, 지금.
0: 그렇죠.
1: 예. 예. 내가 그래, 이거 꾸두고 있으면, 아, 이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구나. 이것만 그래도 내가 어서는 꾸두고 있으면 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0: 예.
1: 이거, 예, 어서는 내, 뭐 이거 그냥 했어도 이렇게
0: 아, 이렇습니다. 이 OTC 공약이니까 예 아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1: 예. 그럼 내 오늘 전에 또 15개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전문학과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제가 신장에 영, 저기, 파동이 심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저기,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냐고, 이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 겨우 가슴이 막, 항상 그저 황망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0: 그래,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사병 자수가 지금 이전에는 나를 지나게 5~10번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서 극성해야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예. 난 변화해야 될 것 같이 일어나면 정신도 나고 예. 그리고 사람께서 저기 그러던 것이 지금 그게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사살 되니까 나잘 먹고 내기 나니까
0: 그렇죠.
3: 때문에 증가를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느까지 났으면 좋다 모르게 지금 다 났었습니다.
0: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제가 여러 명을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제 신호로 좀.
0: 아, 이제 좋습니다. 예, 예.
3: 예.
0: 예.
3: 우리 신호가 예, 사변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예. 위가 나빠서 안 돼서 밥, 뭐 먹을까 자꾸 매게 싸고, 예. 그리고 추위를 쓰게 타고 있는 여기가 개그런지 감기를 빼놓고 하고 증가력이 심합니다.
0: 예.
3: 이런 데는 세심이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바로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심이랍니다. 금번 지금 소변이 작고 저리고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뇌덕증 위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덕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세신이를 쓰게 되면 여기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선두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러모로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론 콩팥이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고 소변이 좋아지고 그 외에 귀가 잘 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전녹근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콩팥이 전기와 조혈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항차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추위를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저가 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던 이런 윤폐 역할하는 맥도 들어갔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건비 이기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든지 저황계가 들어갔다든지 훌루바란 성분 들과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의 가을 이 성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그 신우분이 예, 세신 1호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겸 오늘 좀
0: 이하고
3: 배달 받기시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직접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저는 최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끌시끌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통쇠 나고 맥이 없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한 소변 검사를 하마하니까요. 담백이 나갑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에, 약방에 약을 예, 며칠 먹다가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충 짜서 예, 최신이로 쓰는데 항상 출문할 때기 전부터 예, 봤어요.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또 없고 예, 지내 없는 게 아니라 저리던 게 났을 때다.
1: 아, 그렇죠.
0: 때다.
1: 예, 예.
0: 예. 그래서 예, 통쇠도 덜하고 또 맥도 나고 이랬을 때다. 그런 게 어떤 예, 여러 달 먹으니까 거의 정상으로 지내 완전하진 않지만 예, 거의 정상입니다. 지금 저리고 통쇠도 없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거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제를 아예 먹어도 예, 지금 소화가
1: 소화 공력이 좋아졌죠.
0: 예, 예, 예. 아무 음식이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거 항상 황망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예, 지금 편안 안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아,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 이것이 약을 쓰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좀 벌었던 게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먹으니까.
1: 그게 예. 큰 문제점을 말하게 되었는데 해결을 예.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공로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래 이 약은 예, 사슴이 전부 거기 피까지 약까지
1: 예.
0: 야 이거 정말 제게는 정말 좋습니다.
1: 잘 이해하고 계세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죠. 예.
0: 예. 그러니까 예, 기침도 나던 것도 기침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 약을 먹기 전엔 그냥 맥이 없어서 거든 누워 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1: 아, 맥이 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예. 드시게 되면. 예. 예.
0: 이런 좋은 약을 선생님 강의를 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건파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의 세약을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이론은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 피는 우리에게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점차적으로서 조혈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기관이 공릉은 저하를 가져오는 게 벌써 7, 80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공릉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본을 처세우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주는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본 게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혈액검사 받아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조혈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하에 얼룩덜룩 이렇게 오해를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이 제품을 드시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해를 생기는 게 그게 퍼렇게 이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던 게 그게 없어지더라 적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게 공농 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신지 있으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허리 다리가 시풀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라는 것은 콤밭을 씻어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인데요. 콤밭은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밭은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밭이 허하게 되면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전록근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밭을 도와주면서 콤밭의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면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전록근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고 양혈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콤밭의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약이 지금 룬창 통변에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 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세계도경이라고 하나는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코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폐기가스 아니겠습니까? 호흡계통 두 번째는 피부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서 우리 땀은 그 혈액을 씻어서 노폐물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노폐물이 나가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피를 씻어서 노폐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외 나가는 것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잠복되어 있던 그리고 혈액을 씻은 이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는 게 중요한 노폐물의 배출 도경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게 술에다 닦아서 우리 파우즈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룬창 통변에 줍니다. 장도를 잘 유난하게 하면서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그 피와 땀은 통연이다. 다 어디에서 오는가? 혈관에서 청소돼서 나오는 게 노폐물 땀으로 나가는 이런 노폐물 배출 동행에 속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콤팥에서 정돈하고 그 장의 장도에서 간에서 해리해서 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노폐물 배출 동향 수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네. 변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어떤 분들은 닷새 여새 이렇게 해야만이 변을 한 번씩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2: 네, 잠시만요.
1: 절대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0: 예, 와이.
1: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0: 천이 박사 씨가니까?
1: 예, 그렇죠. 예.
0: 예, 천이 박사서는 한잔다, 나는.
1: 예, 예.
0: 예, 천이 박사의 이야기 좀 좋습니다. 천이 박사, 오늘 순지지 여전히 1년 넣다, 이랬다,
1: 선생님. 아, 잘 선택했습니다.
0: 예, 맥주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 또 바로

0: 먹을까도 없지. 그 다음에 기억력은 정말 이해하고 많은 게 없으면 좋습니다, 이야기도.
1: 그렇죠.
0: 기억력이죠. 예, 예. 정신도 맑아지고, 예. 그 다음 가슴 둥 것도 낫고, 또 맥이 난다. 이번 무대 할 때 참가하자 그랬는데.
1: 예, 그렇게 하죠.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리로 천이박사 이걸 배합해서 쓰는 분들이 좋습니다. 천이박사는 식전에 드세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파다트를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세신리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술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노폐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하는 이런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2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원래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의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1: 네. 처음에는 5, 6천명이나 됐는데 며칠 싸우고 나니 이 3천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 사장은 당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망한다고 했지요. 중앙정대가 강을 건네자마자 저희들은 포위되었고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2: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포위를 뚫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적들이 몇 교포로 둘러싸고 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 사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니 서류들을 몽땅 태워버리고 간부나 전사나 보총 한 자루만 남기되 칼을 차라고 했지요. 사장도 보총에 칼을 꽂고는 몸소 앞에서 우리를 거느리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00명 남짓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의동지도 희생이 됐습니다.
2: 빠져나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1: 군사위원회 지시대로 흥안 동남쪽 산간지대로 가서 유격전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곳은 요족만 사는 지역인지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인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산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총 사령이 호남 남부 강서에서 싸울 때도 수백 명밖에 없었지만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따라 비웁시다. 식량은 떨어졌지만은 산에는 풀이 널려 있으니 그걸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산에서 사흘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진 사장은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한족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위를 뚫고 도현으로 가기로 결정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종기관 총 5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사장이 총알이 얼마 없다고 2정을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기관 총수들은 너무 아까워서 총을 묻으며 울었지요. 포위를 뚫고 나오면서 2차례 싸웠는데 도현에 닿았을 때는 8-9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왜 도현으로 가려고 했지? 거긴 우리가 봤던 길인지라 얼마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 안 되면은 강사의 소베트 구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현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루는 한 수학교 교원이 찾아왔습니다. 현위원에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또 포위해올 줄을 몰랐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동쪽으로 퇴각을 했죠. 점심때 5-60명이 싸웠는데 오후에는 1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진 사장이 갖고 가기 힘드니 중기관 총 2정을 부셔버리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한 정만 남았겠죠. 무전기는요? 무전기야 진작 부셔버렸지요. 해질 얘기는 사장과 호위병, 통신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몇 사람 남지 않은 걸 보고 얼른 사로잡으라고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진 사장은 놈들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백군 개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어서 올라가 봐라. 그러더니 소매를 겉올리고 중기관총을 집어들고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삼대처럼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소리만 지를 뿐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 사장도 배에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배에 난 상처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관총도 피로 물들었지요. 우리가... 주님은 목소리가 떨려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왔다. 우리가 그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철을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쏴요! 하면서 침착하게 창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기관총을 잡고 놈들을 막았습니다. 호위병이 진 사장의 상처를 싸매주는데 진 사장이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 동지,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방 쏴줄 수 있겠지? 백군 놈들이 나를 산재로 잡으면 근상을 타겠지만 죽으면 값이 없단 말이야. 우리 울면서 사장 동지 죽어도 함께 죽어야지.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진 사장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동지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동지를 아끼고 싶나 하면서 사장은 호위병의 권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호위병은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 사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 동지들은 어둠을 타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을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총알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병과 통신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진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연자, 당신은 이 동지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으니 살이 좀 들었겠지. 오늘 내가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34세가 오늘 전멸하게 되면 전광을 포고할 사람마저 없으니 그게 괴로워요. 사장은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추님 동지, 포위를 뚫고 나가 주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동지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맡아줄 거죠? 분명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다면 전군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부대를 찾아 주왕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34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습니다. 총 한 자루가 남을 때까지 투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주울레도 눈가가 불그레해지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진수상은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둠을 타서 포위를 해치고 나온 뒤에 이튿날 세 사람이 모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들은 진 사장을 들끝에 싣고 돌아가 궁을 청하려 했답니다. 진수상 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들끝에서 죽으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몰래 저고리를 헤치고 붕대를 찢어 손을 뱃속에 넣고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물을 뜯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흰 개들아, 가서 상이나 받으라. 그러고는 금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추스리던 주울레도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은혜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진수상 동지의 일을 우리도 전주에서 들었습니다.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이민들은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꼭 좋은 세상을 이룰 거라고들 합니다. 진수상 동지 이야기는 신문에도 났지요. 제가 오면서 신문을 두 장 갖고 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나온 대공보 두 장을 꺼냈다. 주울대가 펼쳐보니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우리 시 오소문 밖에 살던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공산당 비적 사장 진수상은 도현에서 우리 군에 사살되었다. 진수상의 원명은 수춘으로서 장사 사람이며 오소문 밖에 와옥과 진씨 주택에서 살았다. 지금 나이는 29살이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아내의 이름은 진강령이며 30살이고 슬아의 자네는 없다. 군인 출신으로서 독립 제7사에서 비적군대에 변조를 하여는 올해 사장으로 되었다. 이번에 강서성 흥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사이에서는 사천여자를 부충과 경 중기관총 40여정이 있었고 의모를 받았다. 도강을 의모하면서 국군에 의해 대료가 끊겨오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남은 101탄은 중기관총 5정에 보총 3자루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발도에서 패배당한 뒤에는 중기관총 1정, 보총 3자루 뿐이었다. 사장은 심한 부상을 입었기에 오전 8시쯤 성마향에 이르렀을 때 숨을 거두었다. 다음은 진수상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사였다. 주울레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제목만 쳐다보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흐려지고 글자가 이리

들이 어른거리였다. 토벌 사령부에서는 홍군 34사 사장 진수상의 모리를 대바구니에 넣어서 오소문 밖에 있는 종살로 오기 돌기둥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구를 붙이었다. 호남 보안사령부의 말에 따르면 제34사 사장 진수상을 사로잡았고 강서 홍국을 떠난 뒤에 여러 번 국군에게 격파되었으며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마교까지 압송해 왔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숨을 거두었다. 형량본부 행정부문에서 비적 진수상의 시체를 사진 찍고 동시에 목을 벼보려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모두가 알도록 했다. 기사 아래는 진수상의 시체를 찍은 사진도 실려 있었다. 주울래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호위병에게 건네주며 중얼거리었다. 개자식들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목숨 빚을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주울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고개를 쳐들고 전주현 위원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자를 넉넉히 갖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통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주울래가 고추님을 바라보았다. 고추님은 굳센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 대오를 따라잡았으니 장정을 계속해야죠. 좋습니다. 졸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사령부에 있으면서 배치를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귀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쟁쟁하고 구성지였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멎은 후에도 미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었다. 마치 겹겹이 둘러선 산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무거운 사명을 안고 근심과 환난을 겪을 대로 겪은 대우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귀주는 묵직한 열정으로 홍군을 만난다. 연극쟁이와 백정 이발쟁이가 홍군을 도와 현성을 해방한다. 이른 아침 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하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워지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던 시냇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들판, 해가 지고 나면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경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그 한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가급 통증 전문가 조정국 선생의 특별 요청에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원장님하고 같이 환자들을 진찰해 드립니다.
0: 네.
1: 이 조정국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습니다.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한원어후어이라는데 보기료법, 척추교정료법, 칼침에 조낙한 혈의주사료법 이러한 기술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이런 기술을 말죠. 도입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경추병이라든가 경주염에 경견종합증,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 족근통,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환자분들이 늘상 허리다리가 아프고

0: 가지가 마비되고 저리고 예, 냉해지는 이런 병증 예, 이런 말이죠. 예. 여러 가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이 조정국 선생이가 예, 환자를 치료할 때 예, 경근신구료법을 말이죠. 예, 잘 사용하는데 오늘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경근계통이나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하게 들어 못 보겠는데 조약에는 예, 인체의 내부하고 근육의 근막 이러한 조직을 말이죠. 예, 연계시켜주는 이런 계통입니다. 이 경근신구료법이라 할 때는 말이죠. 예, 이 계통에 있는 말이죠. 예, 특정된 혈의에 따라서 작을 줍니다. 예. 이 특정된 혈이라 하게 되면 예, 오수혈이라든가 원혈, 락혈, 극혈, 하합혈, 수혈, 모혈, 팔회혈, 예, 팔매교회혈, 예, 교회혈 예,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 이 혈이라 할 때는 예, 장부하고 경락기혈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이런 말이죠. 특수한 말이죠. 예. 부입니다.
1: 네.
0: 예,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신경말초가 비교적 밀집됐거나 예, 비교적 굵은 말이죠. 신경섬유가 말이죠. 예, 지나가는 이러한 말이죠. 곳입니다. 이런 곳에다 자극을 줌으로써 예, 제때에 말이죠. 예,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기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음양을 평형시켜줌으로써 말이죠. 예, 치료 효과를 말이죠. 독특히 나타냅니다. 이 경근신구료법을 우리 말이죠. 임상에서 관찰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예, 조작하기 비교적 편리합니다. 간편하단 말입니다. 예, 아울러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현저하고 또한 말이죠. 예, 부작용이 적은 이러한 말이죠. 우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 골관절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하늘로의 구두정성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말로 말하게 되면 골질증식에 혹시 우리 환자분들 속에서의 한국이라 갔다 온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디스크란 말 들어봤습니까?
1: 네, 들어봤죠.
0: 그 뜻입니다. 예, 골질증식에 일명도 퇴행성 관절염의 일종에 속합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40세 내지 70세 사이의 분들이 말이죠. 이 골질증식 현상이 많은데 당연히 연령하고 성별 직업, 생활 습관, 이러한 말의 인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골질증식이 말이죠.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 표현이 있는가? 예? 그 골질증식이 생긴 말이죠. 예? 그 부위에 말이죠. 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요추에 말이죠. 예, 골질증식이 왔다 하게 되면 허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나고. 예. 그리고 말이죠. 환자분들의 말씀을 빌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한다면 꿋꿋해 난다. 예. 뻣뻣해 난다. 예. 그러면 활동자야를 받습니다. 허리에 말이죠. 골질증식이 생기면 허리를 쓰기 바쁘단 말입니다. 구부리거나 펴거나 예,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부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종창 현상이. 예. 이러므로서 예,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혈관을 말이죠. 예,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자극을 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의 증상 표현이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비된다. 절해난다. 냉해진다. 쓰기 바쁘다. 무력하다.

0: 이 문제를 말이죠. 예? 제때 우리 확진을 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관절이 변형이 옵니다.
1: 네.
0: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예? 예, 우리 눈에 확 띄게 말이죠. 예? 기형으로 발전합니다. 예? 지식이. 이름으로서 말이죠. 예? 환자분들이 말이죠. 예? 생활 질량이 현저히 말이죠. 떨어집니다. 통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활동을 할 때, 혹은 무거운 짐을 들 때, 이 통증이가 더 명약해집니다. 특히, 요추에 말이죠. 골절증식이 생겼다 할 경우에는 더 명확합니다. 조금 휴식하게 되면 이 증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우리 무릎 관절에 말이죠. 예? 골절 증상이 증식이 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승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예, 활동이 다 맞죠. 저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맞죠. 쪼그리고 앉거나 예? 앉았다 서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요추에 맞죠. 골절 증식이 왔을 때는 맞죠. 오래 앉았다가 맞죠. 일어나기 아주 바빠합니다. 예? 허리가 꿋꿋해지고 아파나고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예?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마비되고 저리고 예? 냉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2: 원장님 보이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2: 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예, 보여준 게 좀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예.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예.
3: 저는 예, 오랜 이 고집이 경추로 인해서 많은 저기, 너무 뭐 허리 아프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미숙없고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0: 와, 심하구만요.
3: 네, 그리고 이 두 손을 뻗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0: 아, 심하구만.
3: 예, 이래가지고, 예, 저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아보고 이래, 그냥 낫지 않고 있다가 이 기태중이 진료관에 이 방송 광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
0: 예.
3: 강철수 선생님을 며칠 전에 찾아가서 한번 뵈었습니다.
0: 예예.
3: 예예. 그래가지고 침도 맞고 약도 가져다 다려 먹고 이러니까 엄청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지금.
0: 예예예.
3: 네네. 예, 치료하던 바에 그냥 뭐 잘 하려고 오늘도 한번 더 가서 배우려고 이렇게 전화를 한 길입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예, 다 됐습니다.
3: 예예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는 예, 다리 이렇게 아픈데 주약에 무릎이 예, 사발대 마에 불어나면 이렇게 부수매서리 머리를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막 때리지고 재고 걸는데 길태병원에 그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무릎이 물이 찼다 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4: 예, 그래 물이 찼다 해서 주사기를 들어 무릎 빼고 침도 맞고 중약도 쓰고 하는데 두 번 갔다 온 게 효과 많이 이 부순 게 많이 내렸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그래 조금 더 치료하다고 가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예.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요즘에 허리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예, 예,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엄청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래 다리가 이래 저리고 해서 예, 오늘 그 길태에 가서 원장 선생님 좀 보이려고 예약 부탁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주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 주시죠.
0: 또 경관절에 말이죠. 예. 증시 현상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

0: 이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말이죠. 예? 어깨를 말이죠. 놀리기 바쁘고, 예? 예, 특히 말이죠. 예? 팔을 들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생활 질량이 현저히 말이죠. 어, 내려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태중이 원에다서 전화 문의하려 합니다.
0: 예.
2: 원장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저는 다리, 허리 이래 아프고 덜이 납니다. 그래서 수차례 치료해서 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2: 감사합니다.
0: 됩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저는가.
0: 예, 맞습니다.
3: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째 뒤 앞뒤 꼬리는 영 무겁고 그다음에 술을 먹은 것처럼 항상 허리 멍텅한 게 너무 별났습니다.
0: 예예.
3: 그리고 그냥 좀 눈짝이 자꾸 눈을 낮에 살 당기는 것 같은 게 영 그 별나서 저 원장 선생님은 보일러 오게 된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3: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떤 분들은 또, 예,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하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손가락 관절에 또 말이죠. 예, 증시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주먹을 쥐기 바쁘고, 예, 물건을 말이죠. 아, 쥐기 바쁘고, 예, 무력해지고, 예,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족근통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족근에 말죠. 예. 증시현상이 생깁니다. 예. 하늘로의 구출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1: 네, 네.
0: 예, 상당히 아픕니다. 네. 예, 길을 걸을 때이기 때문에 발 뒤, 예, 뒤꿈치가. 예.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예. 어떤 분들은 아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물어보겠죠. 어째서 우리 인체에 이런 말죠. 증시현상이 생기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이 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체의 말이죠. 골격 조직이가 예, 냄새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 자연히 말이죠. 노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퇴화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학에서는 예, 예, 골질 증식 같아서 증식성 관절염에 예, 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아,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4: 예, 저는 예, 그 머리 자꾸 아프고 예, 이날부터 머리 아프다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머리 심한 게.
0: 예.
4: 그래서 지금 등턴 곳에 아픈 곳에 가면 먹고 다니고 있고 이랬는데.
0: 예.
4: 시간이 가니까 모두 막 위 쓰리고 밥도 막 못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중약을 넣으시는 게 옳겠다고 소리. 그래서 이게 박윤덕 주임 이사에 중약을 썼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김계 선생님이 어찌 그 침략도 잘 하시고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러면 이 증상도 또 빈비도 있고 예, 혈압도 높고 이 증상들을 여러 가지 보내주면서 예, 우선 세하고 우선 세 번 채웠습니다.
0: 예예.
4: 이게 두 번 채웠을 때까지는 별로 잘 안 알게 된 게 세 번 채까지는 뭐 하는 효과 이런 잘 봅니다. 주는 질량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좀 통통 우선 응원도 됩니다.
0: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예.
4: 잠도 잘하고.
0: 예.
4: 그래서 일나 효과 있을 때 지금 어머니 가서 또 하고 이번 책도 쓰자고 그런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박윤덕 주임 이사를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그 팔이 머리 이렇게 시끌라하면은 좀 팔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0: 예.
5: 팔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최영희 주임한테 친구 치료를 며칠 받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5: 그래서는 오늘 또 치료하러

0: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0: 예. 예. 아,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경추가 아파가지고 최영미 선생님한테서 아, 한 개로 좀 그 침을 맞고 예, 또 이렇게 치료를 하고서래 예, 지금. 마, 이 다리 저리고 머리 아프고 그저 그냥 어디나 다 아예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 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관계를 좀 더 치무 맞으라고 예약하자 그랬네.
1: 네.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저 오늘 박윤덕 선생님 좀 예약하기쇼.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4: 아, 전번에 예, 우리 집에 아바의 콤파치 써니 영 나쁜다. 그래서 예, 그 선생님한테 가서 예, 한 달 약 썼는데, 야, 영 효과 좋습니다. 그래, 오늘 또 섭냐고 또 가실라 가려고 그래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됐습니다, 예. 연기. 예.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전번에 그 박선생 그 주임한테서 그 첨약도 쓰고 댄디도 맞고 맥이 너무 없고 밤하지 뭐냐 없어서.
1: 예.
5: 그래서 한 게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1: 예. 박창호 선생을 보였습니까?
5: 예. 예.
1: 예. 예.
5: 예. 그래서 한번 약 더 쓰자고.
1: 예.
5: 예약을 했어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골절 증세 현상을 놓고 보게 되면 아까도 교대를 해드렸지만 냄새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피에조지기가 로아 현상이 생김으로써 예, 이런 말죠. 병증이 오게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어느 게 어느 게인가.
2: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7: 예, 예. 전화 맞습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7: 어느 게인지 몰라 그랬는데.
1: 예, 듣고 아, 있습니다.
7: 예, 저는 저기 박인덕 주인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아, 치료받습니까?
7: 제가 혈압이 210 막 이렇게 올라가서 박 주인이 저기 약을 쓰고 이런 게 지금 많이 안정되고 어제는 혈압이 그치 안 먹은 지 한 두 달 됐는데 계속 혈압이 정상이 돼서 내 저기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도 연길에서 좋은 병원 뭐 좋은 의사한테 다 다녀도 효과 없다 해서 내 근데 한번 가보라 했더니 가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박윤덕 주임한테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7: 네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또 예, 환자분들이 예, 직업 상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 골절 증세가 예.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예, 물건을 말죠. 예, 나르는 분들, 빵인 공조자의

0: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이죠. 관절이가 퇴화되는 현상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냉랭이 말이죠. 지내만한 건 아닌데 일찍이 말이죠. 이 골칠증식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데 활막염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네.
0: 관절낭에 있는 말이죠. 안에 있는 이런 말이죠. 층인데 활막이란다 할 때는 우리 인체에서의 활약을 말이죠. 제조하고 조절해주는 이런 말이죠. 공능이 있습니다. 이 활막을 놓고 보게 되면 생리해부에서 말이죠. 힘줄이라든가 인대를 말이죠. 에둘러 쌓는데 조약에는 말이죠.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툰스라 합니다. 던시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활막에 무균성 염증이 오게 되는데 이러게 되면 말이죠. 이 적약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내 연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무릎 관절에 말이죠. 물이 찬다오. 이런 말씀합니다. 적약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납니다. 종창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말이죠. 널리기 바쁩니다. 특히 말이죠. 무릎 관절에 이런 말이죠. 활막염이 오게 되면 무릎을 말이죠. 구부리고 패고 이 길을 걷고 하는 게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활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비교적 경한데 심할 때에는 아예 말이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중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늘의 조약에는 말이죠. 우리가 특별 요청하는 말이죠. 주전국 선생 통증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당연히 환자를 본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도대체 견주염인가, 퇴행성 관절염인가, 활막염인가, 골치증식인가, 진단을 한 다음에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은 경근신구요법을 사용하겠는가, 혈위 주사료법을 사용하겠는가, 혹은 칼침을 쓰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결정해 드립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구라 하는데 선천지번은 신장이가 뼈를 주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그 위가 아파가지고 주상도도 터치한 채 해서 그 기리태 중의병원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번 치료했는데 위 쓰리고 막 이렇게 아프던 게 폼 나사졌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고. 그런데 두 번 치료하니까 나이 그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쓰린 증상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위가 아린 데다가 또 설사도 나가고 장도도 아주 다 말입니다. 그런 게 기본상 좋아져서 오늘 좀 더 건강히 하려고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2: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리고 우리 골관절교통질병에서 보게 되면, 조근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조근통을 보게 되면, 하늘로의 구츠라 하는데, 역시 말이죠. 골질 증식 현상입니다. 근골이 결절 주위에 말이죠. 연조직이 있는데,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이라든가 만성 손상이 오게 되면 말이죠. 이 발뒤꿈치에 접근에 말이죠. 통증이 오고 심할 때에는 말이죠. 서거 있거나 길을 걷거나 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곤란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약의 골관절교통의 질병에서 골질 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선주구라고 평소에

0: 선천지병의 신장을 자양해야 말죠. 이런 골칫증식 현상을 미연에 말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거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통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삽입형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기구를 도입해 일상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관리, 단기 위탁양로, 회복 물리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협조, 가사청소, 만성질병 방문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개거 건강양생 경영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시설을 1층 완선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

대기 짙은 건강 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계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들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특점에 알맞은 건강양생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길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주 양로봉사 체계를 일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원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 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양생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조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양생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양생, 중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직적 관련 부문

0: 및 연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조덩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청소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보를 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 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 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 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 위반 지휘, 교정 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립각해 홍수 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 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 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연합방업 용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 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보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유는 동만 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 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 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 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 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요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의 직면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0: 미술 서예 촬영 작품 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입각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변경 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주당위 로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간부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역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조선족민속원, 훈춘 바래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주 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령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규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1: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겠고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현 단계의 사과배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영길시 삼도만진 동구촌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라는 이 독특한 홍색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색교양 및 연수, 홍색견학 등 관련 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교양 플러스 향촌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 항일연군 미령 등 홍색 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항일연군 역사전시 관람, 항일연군 행군로 체험, 항일연군 전사들이 식사 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몰입형 홍색교양기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촌만의 항일연군 홍색문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더욱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관, 학교 등에서 홍색선전 강영원을 선발하고 양성해 삼도만진 항일유격 근거지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촌에서는 이 홍색 문화를 적극 전승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당지 기호 특점과 자원 우세 이거해 모기버섯 양식 등 특산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전 령정시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룡정시 계산톤진에서 여름철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전문 초빙회를 열고 농촌 노동력과 초빙단위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름철 농한기를 충분히 이용해 농촌 노동력이 취업난 문제를 완화하여 우리 촌민들이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 위해 전개된 이번 전문 초빙회는 다양한 일터 정보를 촌민들이 집 앞까지 배달해줬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초빙회는 모두 21개 우수한 기업이 참가해 제조업, 가공업, 료식업 등 여러 업종의 농촌 노동력에 적합한 예

순환계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자급장 노동자 전공 농기계 조작원 민속식품 종사인은 화물차 운전수 기업에서 제공한 일터는 학력 요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터는 무료 기능 양성 숙박과 식사 제공, 농번기 휴가 신청 가능 등 농촌 노동력에 딱 맞는 복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집 앞에서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용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관련 사업일꾼은 향후 향진전문초빙회, 장터초빙회, 일터정보를 촌마다에 배달, 집 앞에서의 기술 양성반 등 다양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농한계의 관건적인 시점을 잘 활용해 더욱 많은 농촌 노동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화룡시에서는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 서서히 합류하면서 리마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연변대학 산업유한회사입니다. 연변대학 산업에서는 인삼 재배 시범기제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성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 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의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산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경제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대양 산업에서는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계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령질을 핵심으로 하고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이 소득을 증대하는 록색 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네, 연변 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산업을 발전시켜 부민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도문시 수남천에 적착한 연변 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제품 아로니아 제품을 연구 개발하면서 시종식품안전 최우선, 봉사 최우선, 고객만족, 성실신용 근본의 경영리념을 견지하고 무첨과 고품질의 생산존 직을 고수해 왔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매년 연변 현지의 우수한 품질의 흙과 생과를 약 1000톤 수매해 전문 냉장 창고에 항원으로 저장하고 있고 년간 3g 포장용 흙과 과일차 1000만 봉지, 30ml 포장용 흙과 원액 1200만 봉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 식물 음료, 흙과주, 기능성 식수, 포장 식수 등 계열 제품을 규모화 생산하며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전역 판매 모식을 통해 연변 본토의 량질 흙과 제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훈천시에서 농촌도로 수복 복구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이번 농촌도로 수해 복구 공사는 교통기반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들이 출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총 투자액은 2,446만 원이고 로선이 총 길이는 22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공사는 훈천시 주변의 밀강향, 영안진, 반석 양포 만족향, 경신진 등 5대 향진을 망라합니다. 현재 훈천시 영안진에는 농촌도로 수해 복구 일기 공사는 공사량이 40%를 완성했고 7월 말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안도현의 민생공사인 승문진 북산촌 버스정류소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돼서 우리 촌민들이 출행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북산촌 촌민들이 출행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 데 대비해 승문진에서는 주동적으로 안도현 교통운수국과 소통해 안도무학 대중교통선로의 운행 재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회복된 버스 선로와 이 참신한 정류소 외에도 전력망 개조, 기계 경장로 보수, 수로 수리, 장애인 무장애 개조가 계속 완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승문진은 우리 대중의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이어 30가지 민생조치를 착지해 실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대상은 향촌의 행복한 바탕색을 빛내면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향촌의 화폭이 일상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농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심는 일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는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이 시기의 과원 관리는 올가을 과일 바구니의 무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명년 수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올해 사과배의 자람새가 곧 명년의 생산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시고 현 단계 사과배 과원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소장님, 우선 올해 우리 이 기후 조건에서 그 우리주 사과배 전반 자람새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1: 예, 그 올해는 그 개하기부터 기온이 낮고 흐린 날씨가 많으면서
0: 네.
1: 그 개하기도 길고
0: 네.
1: 그 착과도 좀 예년 비하면 좀 덜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작과를 났다 보니까 나 저과 작업이 끝나 거의 다 끝나가.

0: 있고. 네. 하지만 그 전체 생산량에는 문제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보다 보니까 지금 이 비 오는 기후가 네.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아마 많은 농가에서 병해 때문에 걱정 그렇죠.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1: 네.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 예방 퇴치부터 근심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렇지. 이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착과율이 낮다. 그만큼 우리 과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적게 뜯어내니까요. 아마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 데는 또 유리한 조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반적인 그 착과를 낮다 보니까 네. 그 단계 그 과실이 크기는 네. 못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네. 좀 네. 낮다고 할 수도 있고.
1: 네.
0: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그 첫과 작업이.
1: 그렇죠.
0: 많이 줄었습니다.
1: 맞죠.
0: 예. 예 그 보통 한 과총에 세 개, 네 개 달렸는데 올해는 한 개, 두 개짜리가 많다 보니까.
1: 아. 그렇네요.
0: 적과 작업이 빨리 끝났습니다.
1: 그렇네요. 적과 작업도 빠르고 과일도 크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과배 생산에서 지금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정황에서 병충해 발생 정황 어떠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중점적으로 예방 퇴치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0: 그러니까 올해 그 개화기 때도 비가 내리고 또 중시도 많이 돌렸습니다.
1: 네.
0: 저희도 많이 강조해갖고
1: 네.
0: 그리고 그 후에 감은 저 비가 내린다 해도 그 내린 시간이 길지 않고
1: 네.
0: 내린 다음에는 금방 그 좀 감은 현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병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최근에 와서 지금 이 비가 좀 강우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나 지금 그 걱정이 되는데
1: 네.
0: 지금 어떤 부분에 저 지역에서는
1: 네.
0: 농약 제도 잘 반대는 거의 발생이 안 됐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근데 혹시 그 좀 그 농사를 경험하면서 한 분들은
1: 그렇죠.
0: 제때 살포하지 못해갖고
1: 네.
0: 피해가 그 발생했다고 전화 와서 저희들도 그 처방해줘갖고
1: 네.
0: 치료는 다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 네. 네. 일손이 딸리는 농가들에서 미처 조치를 대지 못하다 보니 다행히 그래도 처방을 내준 덕에 치료는 되고 있다. 참 좋은 정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방 퇴치들이 따라서야 합니까 지금?
0: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제가
1: 네.
0: 적과 끝났고
1: 네.
0: 또 지금 그 어떤 기온도 높아진 이 시기고
1: 네.
0: 또 그리고 또 지금 비 강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러니까 지금 이게 약재 방지하기도 어렵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너무 그 비가 오다 보니까 비탈밭은 기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보통 우리 여기서 10월 좌우로에서 한 번씩 살포하는데
1: 네.
0: 이 시간이 장악 바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저 면적이 작은 농가에서는 뭐
1: 네.
0: 괜찮은데
1: 네.
0: 면적이 좀 큰 농가에서는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
1: 그렇죠.
0: 살포하고는 또 4시간 전에 비 오면 다 쳐야 되니까 또
1: 자꾸
0: 예, 네. 효과를 걱정 때문에 제때 못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도 어제도 그 한번 가서 얘기도 했는데
1: 네.
0: 안 되면
1: 네.
0: 그 드론이라서
1: 네.
0: 사용해서
1: 네. 네. 네. 네. 네.
0: 그래갖고 이 꼭 그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1: 네.
0: 이렇게 하고
1: 네.
0: 그것도 방제할 때는 꼭 그 두 가지 그 흑성병 방지하는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보제, 살포, 저 치료제.
1: 네.
0: 혹은 또 치료제라 해도 그, 그러니까 그 살균한 그 과정이 다른 걸
1: 네. 이
0: 두 가지를 합해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꼭 그 본인 좀 알고
1: 네.
0: 하나는 또 그 농가 상점에 가서도 그냥 그분들과 교류해 갖고
1: 네.
0: 꼭 이 두 가지 기작이 다른 걸 혼용하면 아마 그 문제 없을 겁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병해뿐만 아니라 충해 예방에도 홀씨할 수 없을 텐데요. 올해 어떤 충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의 주요 그 해충 보면
1: 네.
0: 그 제일 많은 것이 배나미하고 전막잉해
1: 네.
0: 그리고 그 과실 속으로 그 파들과 먹는 그 심축성 비해 위주인데
1: 네.
0: 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그 다행히 있잖아요. 해충의 네. 피해는 적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왜냐하면 비가 자꾸 오다 보니까 네. 그 해충제 깐 아래가 묻지마 자꾸 시시게 내려가니까.
1: 네.
0: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후에 온도가 이제 지금 급상승할 시기잖아요.
1: 올해 네.
0: 7월 달 들어서면서.
1: 네.
0: 이럴 때 문제는 이게 있거나 그 도나꾼 농민들이 제초제 뿌립니다.
1: 네.
0: 제초제 뿌리면 원래 풀 속에 있던 그 응애 같은 것들이
1: 벌레들이요.
0: 네. 순식간에 네. 나물에 올라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지금 비 와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비가 먹고
1: 네.
0: 겨울 날씨가 추적될 때면
1: 네.
0: 전박이 응애하고
1: 네.
0: 이 배나무이가 피해가 확 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살초제를 치면서 그 이 중해 예방 퇴치에 필요한 약을 치면 어떨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살초제 치고
1: 네.
0: 치마를 한 그 방제 시기에 맞춰서 한 일주일 좌우에서는 꼭 응애약 쳐야 됩니다.
1: 네.
0: 응애는 이게 또 이 응애가 무슨 게 특점이냐면
1: 네, 네.
0: 이번에 쓴 약에 대한 그 내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두 번째 여적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꼭 좀 그 응애약은 봄마다 네. 기사하게 다른 걸 바꿨어요.
1: 네. 네. 이번에 이 약 쓰면 다음번에는 이쪽 약.
0: 네.
1: 네. 그러면 그렇죠. 요정에 따라 두 번 네. 정도는 치는 것이 좋겠죠?
0: 그러니까 한 세 번 쳐야 됩니다.
1: 세 번.
0: 예, 예.
1: 네. 응애는 세 번 쳐야 되고 꼭 이 살초제를 치려는 농가들에서는 이 과수원에서는 꼭 응애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들을 쳐서 우리 충해 예방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병충해 외에도 사과배 나무 세력을 튼튼하게 키워 내년 생산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나무 세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라 하면은
1: 네.
0: 뭐 그 영향받는 요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냥 작가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1: 네.
0: 또 시비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1: 네.
0: 또 그냥 문제 너무 많아도 또 걱정되고.
1: 네.
0: 예,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그 전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1: 네.
0: 하도 가물어 갖고 그 저장양분이 축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가 개하기부터 그렇고 다 이 작고도 안 되고 수세 좀 약해지고 이러니까나
1: 네.
0: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그 수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봄부터 올해는 지수 비료를 좀 왕년보다
1: 네.
0: 20, 30% 더 줘라
1: 네.
0: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
1: 네.
0: 그러니까나 지금 올해는 작과량 적게 됐고
1: 네.
0: 그래서 그 지금 적과 다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1: 네.
0: 작과량은 뭐 걱정 안 되고.
1: 네.
0: 그 문제는 시비량입니다.
1: 네.
0: 시비량도 올해 그 봄에
1: 네.
0: 주소 비료를 왕년보다
1: 네.
0: 20, 30% 더 줘라 해서
1: 네.
0: 지금 아직까지는 좀 세력 괜찮은데
1: 네.
0: 이후에는 징벽하나 그 문제는 최근에 그 기후 때문에 우박이
1: 네.
0: 내린 과수원 좀 있습니다. 한 좀 전주를 통계해 보면 한 100헥타 이상 정도 되거든요.
1: 와, 많네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연길 좀 한 50헥타, 군춘도 한 50헥타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그 한 개 그 고란을 해갖고
1: 네.
0: 좀 피해를 받았는데
1: 네.
0: 이런 데서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1: 네.
0: 잎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나 이런 과수원에는 그 오랜 정상적인 그 과실 수확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과수원에서는 꼭 두 번 정도는 그 포기하지 말고
1: 네.
0: 그 살균제를 쳐서
1: 아 살균제
0: 먼저 병 예방 해놓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염메시비 같은 걸 해갖고 어쨌든
1: 네.
0: 이 빨리 아물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잎이가 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그냥 뭐 둘의 중 미량원 소에
1: 네.
0: 이런 걸 위주로 해갖고 좀 살펴줘갖고 그 저장 양분을 잘 되도록 해줘야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1: 네.
0: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착과 저척과 다 끝났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나무마다 관리하는 게 좀 다른데 그
1: 네.
0: 어떤 데서는 좀 많이 그 작과량 한 경우도 있고 네. 그 연기나 혼추

0: 네. 이런 데가 또 다르고 네. 용돈도 다르고 또 생산원과 그 농사하면서 하는 분들 다 다른데
1: 네.
0: 지금 제가 추천한 거는 네. 한 나무당
1: 네.
0: 한 100, 한 200근 잡을 때는 그냥 그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빌어주긴 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염면 시비할 때
1: 네.
0: 그 질소 그 아모늄
1: 네. 네.
0: 이런 것 같은 것을 좀 2% 정도로 0.2% 정도로
1: 네.
0: 꼭 농약 살펴 때 봄마다 주고
1: 아, 함께
0: 예. 네네. 그리고 그러나 그 질소 봉소를 좀 권장합니다.
1: 봉소
0: 예 봉소는 네. 이게 미량 원소지만은 그 착과가 꼭 연관되는 것은 네. 오랫동안 봉소를 좀 적게 써갖고 이런데
1: 네.
0: 봉소는 그 그냥 한 천금물에다가 한 방근
1: 네.
0: 천금물에다 방근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만 살고 섞어 아까 농약 살팔 때
1: 네.
0: 잘 녹습니다 또
1: 네네
0: 네. 그다 넣어주면 비용도 절약하고 다음에 그 착과율도 보장할 수 있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 나무에다 300근 이상
1: 네.
0: 이렇게 착관 돼서는
1: 네.
0: 꼭 좀 그나 그 비료 봄에 시용
1: 네.
0: 안 했다면 좀 지금이라도 보충해줄 것 필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희들도 한 10년 동안 그 뭐 비료를 적게 시용해라 갖고
1: 네.
0: 그 많은 농가 안 한 농가들 많은데
1: 네.
0: 이 생산량이 적은 농가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300근 이상 그 착과한 나무에서는
1: 네.
0: 치말록에도 한 서근에서 다섯근 좌우로 네. 이량을 보정해주기 바랍니다.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여름철이면 과원의 이 사과나무에도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여러모로 과일 크기에도 영향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가지 우리 자르기를 적당히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가지 자르기 중요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우리 여름철에 그 여름 전정이라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올해 작가량이 좀 적다 보는 것 그
1: 네.
0: 도당지 나오는데 많은 집도 있습니다.
1: 네.
0: 주약이 어떤 서 나냐면 우리 겨울에 전정할 때
1: 네.
0: 그 절단 부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도당지 찌간 그 기부에서도 한 뭉치씩 올라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과의 특징이 그 닭발,
1: 네.
0: 닭발 이런 그 결과 당과지에서도 가지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1: 네.
0: 이때는 이걸 우리 보통 닭발 전지를 안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나 여기서 한 과총에 다섯 여섯 개 되는데,
1: 네.
0: 여기서 다 나오면 꽉 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제때 처리 안 하면
1: 네.
0: 여기에 그러니까 농약이 잘 투과 못 돼갖고
1: 네.
0: 여기서부터 이 좀 습도도 높고 음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배나무이
1: 네.
0: 이런 것이 많이 살포 저 발생하는데
1: 네.
0: 이것은 그 많으면 하나는 또 그 양분 분산도 되고
1: 네.
0: 병리도 잘 발생하고
1: 네.
0: 이러니까 꼭 이런 가지는 이런 데서는 한두 개만 남기고.
1: 네.
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당지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우리 주간에서 도당지 할 때는 그 한 15cm 한 정도 하나씩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너무 어떤 데서 너무 과하게 없애는데
1: 네.
0: 없애면 무슨 나쁜 점이냐면
1: 네.
0: 햇빛이 받잖아요.
1: 네.
0: 여기 일조 그 정면은 덥고 이래 봤거나 여기 보통 그 오래된 가지다 보이지는 않지만 밑으로는 이게 다 그 병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는 그 10원 정도를 하나씩만 남겨서 하나는 그 수세 조절도 되고
1: 네.
0: 그 그늘도 작용하고
1: 네.
0: 이러다 보니까나 그 이 정면이 되거나 그 온도 너무 높고 그 대 갖고
1: 네.
0: 병 발생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도당지는 그 15cm 정도 하나씩 남기고
1: 네.
0: 그냥 측지에서 그 측지나 이런 데 절단 부위에서 나타난 때는
1: 네.
0: 한 그 뭐 가지가 비면 한두 개씩 남기고
1: 네.
0: 그리고 제일 전 강조할 것은 뭐냐면
1: 네.
0: 우리 보통 그 연장지
1: 네.
0: 연장지에서 보통 절단했을 때 가지 두 개, 세 개 나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이때는 지금 할 때 꼭 한 마스만 남기기 바랍니다.
1: 아, 한
0: 그러면
1: 마스만.
0: 그

0: 위원장 세력도 높아지고.
1: 네.
0: 그, 걔가나, 그, 남겨둔 가지가.
1: 네.
0: 그만큼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나.
1: 네.
0: 다음에 가서 우리 선택, 전쟁할 때 선택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 전쟁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과수원 대부분이 가서 이 산비탈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올해는 6월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이제 장마철에도 들어서는데요. 이 장마철에 수토류실이 비가 많이 내리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막는 그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제가 그 계속 강조하는 것이.
1: 네.
0: 우리 그 과수원이 비탈이다 보니까,
1: 네.
0: 그 일단 비가 약간 과하게 내리면,
1: 네.
0: 그 수토실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수토실에서 되는 그 토양 그 표층을 긁어가다 보니까,
1: 네.
0: 유기물만 아니고,
1: 네.
0: 그 광물질도 손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간단한,
1: 네.
0: 우리 비료 성분이 많이 휘었을 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네. 제일 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풀 키우는 초생재배입니다.
1: 네.
0: 초생재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자연 초생을 하는데 그냥 어떤 밭에서나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데 자연 초생이고,
1: 네.
0: 어떤 데서는 특징이 그 그냥 내가 질소 성분을 많이 높이겠다.
1: 네.
0: 뭐 혹시 또 내가 이거 이 풀을 키워서 뭐 그 소나 이런 데 그 녹색 자원을 쓰겠다.
1: 네.
0: 이런 특징 저 풀을 키우기도 하는데,
1: 네.
0: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 초장 많이 권장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척박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화분과 그 풀이 많이 나고,
1: 네.
0: 또 비료 우리 가봄 압니다. 그 비료 많은 데서는 그 과일,
1: 네.
0: 그냥 특히 그 얼마 그게 그 뭐냐 그 이게 대지 풀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런 풀도 많이 나는데.
1: 네.
0: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땅이 한 100% 이래 갖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 좀 메마른 데는,
1: 네.
0: 그 화분과 밀 같은 종류 이런 풀이 많이 나는데,
1: 네.
0: 이 풀이 있잖아요.
1: 네.
0: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풀 자체가 녹색 식물다 보니까나,
1: 네.
0: 이 광합성상의 물이 저 물질을 그 토양 속으로,
1: 네.
0: 최소로 100분의 30 이상 뿌리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미생물이 그 땅 속에서,
1: 네.
0: 뿌리 부근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 광물질 저 이렇게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연 초장하게 되면 거기 땅에 맞는 풀이 자라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그 미생물 여러 가지로,
1: 네.
0: 또 그러니까 특정 작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초생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부동한 시기에 따라서 부동한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고,
1: 네.
0: 또 분비하는 그 효소가 다르다 보니까나,
1: 네.
0: 우리 토양 속에 있는 그 미량 원소나 이런 것을 이용한 이용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품질이 좋아집니다. 과제 품질.
1: 네.
0: 우리 간단히 말하면 풍미가 좋아진다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것이 확실히 알려집니다.
1: 네.
0: 그래, 왜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 좀 키우기 어려워하는가 하니까나,
1: 네.
0: 하나는 그 재초하기 어려워하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그나 기계화가 잘 돼갖고.
1: 그렇죠.
0: 예. 이 풀을 치는 기계가 잘 발달했고, 그래서 지난 우리 농가마다 그 트랙터 있잖아.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부착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자연 초생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그 풀을 심어서 우리 그 수토류실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금방
0: 그러니까 네. 풀을 키우게 되면 또 다른 점 뭐냐면,
1: 네.
0: 지금 이렇게 비가 계속 오잖아요.
1: 그렇죠.
0: 일단 비만 멎으면 밭에 들어가 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매우 큰 우점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지금 이제 위에서도 풀배는 제초기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노동력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노동력 줄이는 기술이나 설비 어떤 것들이 지금 과수 생산에 도입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 같은 경우는 옛날,
1: 네.
0: 그 정부 영도들도 이 우리 과수원 건설할 때,
1: 네.
0: 다 그 표준화,
1: 네.
0: 기본화를 해갖고,
1: 네.
0: 이 기간에 그 약, 과원.

0: 설비를 그러니까 보급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냥 지금 제가 와서 여기 한 척가면은 어려워했는데
1: 네.
0: 우선 써보니까 어제도 농민들 만든 감사도 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과원에서 임시공을 쓰는 분 인분들이 다 70대장입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이분들
1: 네.
0: 예, 너무하네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성공한 것이 약재 살포기인데
1: 네.
0: 이게 비용도 싸고 효과가 좋을 때 대좋습니다.
1: 약재 살포.
0: 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드론.
1: 드론.
0: 이건 해가 그 한 30헥타 좌우된 이런 농가에서도 많이 싸갖고 네. 그래갖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1: 네.
0: 우리 전작목 있잖아요.
1: 네네.
0: 전작목을 원래는 이 꺼내려면 대단히 품이 먹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전작목을 파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기계는 전작목도 파쇄하고 그냥 직접 파쇄해서 그냥 밭에다 환원하고
1: 네.
0: 또 하나는 그 우리만 제초.
1: 네.
0: 제초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그 지금 그 그냥 그 압력을 해갖고 그 뒤에 제초기가 좌우로
1: 네.
0: 함에다 있을 수 뚝 들여다보면 저래 과수 그 나무 밑에 수가 밑에가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도 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선전하고 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많은 그 관농들이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런 기계를 산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아마 보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기에
1: 네.
0: 이 후기에 그 풀이 키운 과손에서
1: 네.
0: 특히 우리만 그 난고 같은 경우는 난고리에 과제 품질이 매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분도 자꾸 물어 어떤 게 싸게 사면 좋겠는가.
1: 아,
0: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기계 좀 뭐 저 선전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앞으로 보급 잘 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과일 당도 높이는 그 뭐 관리 한마디로 개괄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그 이미 도장지가 막 멎어집니다.
1: 네네.
0: 도장지 멎어지면
1: 네.
0: 부터는 그냥 주약의 후에는 그 린과 갈륨
1: 네.
0: 네. 린자,
1: 네.
0: 린자 페이를 좀 그냥 린선 알칭자라든가
1: 네.
0: 또 이런 게 필요된 그 연면 시비를 그 많이 해주면
1: 네.
0: 후기에 그나 그 우리 말한 그 탄수화물이 과일로 네. 이동을 촉진하는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네. 네, 정말 과학 기술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여름철 가지치기부터 병충해 예방 퇴치 비료 관리까지 정말 잘해서 올해 수확과라는 희망을 좌우하는 그 알찬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소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정보가 우리 여러 농가들의 관농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